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뜨거운 광염 소나타를 찍은 계절 뒤에 가을 소나타를 연주하며 반갑게 찾아온 9월이 어느새 지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라고 더 오래 머무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더 빠르게 흐르는 것도 아닐 텐데요. 우리는 늘 체감상 그렇게 느낍니다. 좀 더 머물렀으면 했던 아름다운 달 9월이 어느새 종점이네요. 여름휴가 다 해와서 반갑게 9월을 맞이했고 추석 연휴까지 보내고 왔더니 벌써 9월 마감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이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녀입니다.

0: 9월 30일 또 한 달을 잘 살아내고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 첫 곡은요. 0756님이 듣고 싶어하는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시오 김용은 은빛소녀입니다. 어느새 9월 다 보냈어요. 오늘 하루 남았네요. 올해도 딱 석 달 남았어요. 한 달 한 달 보내기를 벌써 아홉 달째. 가을이라는 짧은 계절 속에 있다 보니 9월은 유독 더 짧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여러분은 9월 어떻게 보내셨어요? 계획했던 일 잘 챙기셨나요? 아니면 저처럼 벌써?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신가요? 이제 10월이 되면 또 단풍놀이 한다고 훌쩍 지나갈 것 같고 낙엽지는 만추를 보내고 나면 어느새 또 초초하는 겨울이 또 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하루하루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이 빠른 세월에 맞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으로 문자 샵 1053 CPP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아름다운 가을을 노래하고픈 수요일입니다. 이제 봄에 벚꽃을 기다린 것처럼 가을 단풍을 기다려야겠어요. 2037님 26년 9월도 안녕 나훈님. 그러게요. 오늘 9월 안녕하는 날입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6분이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빼,
7: boy. I gotta be a bad boy.
6: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빼, boy.
6: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종 광고심의 필.
8: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9: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0: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2: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창가. 자주 막막하고 이따금 먹먹해도 늘 묵묵하게 양광모 시인의 시

것이 아니죠. 숨 턱턱 막히는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도 숨통이 트이는 그 작은 여유, 실날 같은 틈 하나, 딱 그 정도 아닐까요?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세상을 향해 희망 한 줄기가 보인다면 그래도 살만하다는 마음이 드니까요. 그 뜨거운 여름이 없었다면 가을의 기운을 데려온 이 9월의 소중함을 우리가 이만큼 귀히 여겼을까 싶습니다. 추석 연휴까지 끼어 있어서 몸과 마음은 분주했지만요. 반가운 가족과 친지 얼굴도 보고 고향에도 다녀와서 더 흐뭇한 달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새학기를 시작하며 삽상한 가을 기운과 함께 새 마음을 다잡은 달이었고요. 점점 짧아지는 아까운 가을 중에서도 그 서막과 같은 9월 한 달을 보내며 이제 더 깊어질 가을을 데려올 10월을 마중하면서 우리도 깊어가는 이 계절처럼 조금 더 그윽해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아침 주꾸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은 가을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7454님 윤도현 가을 우체국 앞에서, 1573님 양희은 성시경 늘 그대, 2037님 9941님이 신청하신 아이유 가을아침까지 듣고 왔습니다. 9941님은 아이유의 가을아침 눈 뜨자마자 새벽 이슬 머금은 풀잎회 이슬 한 방울에 비친 하늘, 물론 금세 땅으로 떨어질 이슬이지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감도 안 와요.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부산 광안리대교, 광안대교까지 보내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아, 여긴도 제가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정겨운 곳입니다. 이른 아침에 찍으셨나 봐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아침 축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내일이면 벌써 10월, 더 운치 있게 다가올 가을의 본론을 앞두고 가을송 하면 이 노래가 레전드다. 내가 픽한 불멸의 가을송.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을 노래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는 대로 또 바로바로 들려드립니다. 100원의 이름 문자 샵 1053 망톡으로도 보내주세요. 7654님 가을송 하면

저 신승훈 오빠 팬이라 오빠 노래 중에 가을빛 추억 듣고 싶어요라고 하셨어요. 신승훈 오빠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신승훈 가을빛 추억 들려드리는데요. 여러분도 가을송 생각나는 대로 보내주세요.

7654님 신승훈 가을빛 추억, 7495님 케이씨 가을밤 떠난 너, 7850-0756님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 나우님이 신청하신 윤건 갈색머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가을송들 마음이 벌써 저만치 깊은 가을 속으로 걸어들어간 것 같습니다. 센티멘탈하고 멜랑콜리한 그 선율들이 9월의 끝자락을 운치 있게 채워주었는데요. 드디어 내일부터 10월인데 이제 진짜 가을의 본편이 시작되면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봅니다. 끝곡으로는요, 1573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로 마무리할게요. 이승환 가을 흔적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6: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6: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6: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6: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6: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6: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0번, 예수 생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농구에서 경기 종료 휘슬과 동시에 골이 들어간 순간을 버저비터라고 하죠.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선수는 마지막 슛을 던지고 결국 그 한 번의 도전이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9월의 마지막, 한 달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오늘이야말로 9월이 남겨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을 잘 보내면 내일이 다가온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마지막은 언제나 든든했으면 좋겠네요. 자, 버저비터를 넣는 심정으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6개 프랑스 모음곡 5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816 7곡 G그 함께 듣겠습니다. 자, 피아니스트 머리 페라의 연주입니다.

0: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여섯 개의 프랑스 모음곡 5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816 그 중에서 일곱 번째 G그 함께 들으셨습니다. 피아니스트 머리 페라의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버저비터 누가 놓으실래요? 김미란 멜라니 안녕하세요 하고 올려주셨고요. 하늘사랑 유클 오늘도 편안한 시간 함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세라 55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님 가족님 텃밭상자 풍년입니다. 이야, 이 가지가 어떻게 이렇게 크나요? 이른 아침 가지 10개, 빨갛게 익은 고추 7개, 방울토마토 새알 상추와 치커리 몇 장 수확했어요. 풍요로움 가득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뒤에는 또 가톨릭 신문이 있군요. 이야, 정말 이것 정말 건강해지는 그런 음식들 아닐까요? 좋습니다. 자, 마리안나 오늘도 출석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부 여러분과 오늘 9월 30일 수요일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이나요? 자, 국제구조위원회 리얼투데이 삼신홀딩스 한국비드랩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3: 일어났어?

0: 공복의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재즈 피아노의 거성, 그리고 또 빅밴드, 아주 멋진 팀을 이끌었던 듀크 엘링턴의 Moonlight Fiesta, 달빛 축제. 이 Fiesta라는 말이 진짜 그 멕시코 같은 데 가니까 많이 써있더라고요. 이 축제. 자,

9월을 시작합니다. 안경근 스테파노, 행복했던 9월 잘 마무리하며 더 나은 10월을 기대합니다. 좋습니다. 10월 뭐 최고의 계절이고 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6주년 기념 음악회가 10월 5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주목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축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2026 서울국제음악제 브라보 마이 라이프 두 개의 공연 선물을 드립니다. 먼저 10월 10일 토요일 저녁 8시 세레나데가 되겠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 8시 예술전당 IBK 기업은행 체인볼에서 열리고요. 심플실렉 세 번째로 세레나데. 뭐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주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들. 바이올린의 엘레나 베헬레, 김다미, 비올라의 김상진, 첼로의 이정난, 더블 베이스의 이영수, 박정호, 플루트의 윤혜리, 그리고 오보의 세바스티안 알렉산드로비치, 한이제, 이현옥, 또 클라리넷의 조인혁, 최재일, 김한, 또 바셋 호른의 알렉산드르 피터슈타인, 아키나 요시노, 또 바순의 유성권, 김현준, 김민주, 플루겔 호원의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 또 호른의 라도반 블라드코비치, 김홍박, 까나메 하마지, 유후이 창이 함께 하는 공연이 되겠고요. 브람스의 세레나데 1번과 모차르트 세레나데 10번 그란 파르티타 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전당 콘서트 홀 심포 오케스트라 빛과 그림자 서진이 지휘하고 메조 소프라노 김정미, 테너 이언 버스트리치, 트럼펫의 세르기 나카리아코프, 호른의 라도반 블라드코비치, 바이올린의 엘리나 베헬레, 비올라의 이한나, 피아노의 박종회, 이경선 악장이 이끄는 심포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데요. 레스피기의 석양과 모차르트의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브리튼의 테너와 호른 현을 위한 세레나데,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와 트럼펫,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도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공연 공이 이 두 다섯 분께 두 장씩 해서 열 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는데요. 10일 토요일인지 11일 일요일인지 선택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스타프 말로의 교향곡 4번 가운데 4악장 Wir genießen die himmlischen Freuden sehr behaglich. 우린 하늘나라의 기쁨을 한껏 즐기고 매우 편안하게 아주 이 동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세계가 이 천국에서 펼쳐지죠. 소프라노 키리테카나와 오자 세이지가 지휘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 4번까지가 이제 어린이의 이상한 뿔필이 시리즈에 해당되죠. 그 동요들도 들어있고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4번 이 4악장 Wir gehen jetzt in die himmlischen Freuden 그리고 Sehr behaglich 우린 하늘나라의 기쁨을 한껏 즐기고 이 천상의 장면 천국 이 악장이었습니다. 매우 편안하게 소프라노 키리트 카나와 그리고 오저 세이지가 지휘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이 선물을 하나 더 드리는데요. 이 유럽의 고음악의 무법자들이 온다. 아트하우스 17 한국 첫 내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자, 이 아트하우스 17의 한국 투어 일정은 10월 10일 고향 아람누리 3명씩 해서 2매씩 또 아트센터 인천 10월 11일인데요. 3명씩 해서 2매씩 이렇게 저희가 나눠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께 5세기 이전에 쓰여진 이 음악이 오늘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이유. 와, 굉장히 그 옛 음악을 아주 새롭게 또 이 독창적으로 연주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소프라노 소피 데인만 그리고 바리톤 디트리 헨쉘이 함께 하고요. 자, 이 팀의 아주 스토리텔링이 있는 1부 Sounds of Eggenberg 그리고 2부는 Remember M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7세기 에겐베르크 성을 주제로 음악과 건축, 천문학, 예술이 하나의 세계관 아래 결합된 궁정문화의 면모를 고음악 콘서트로 들려주게 되고 2부 Remember Me는 음악극 형식의 공연으로 잃어버린 시간과 고향, 유럽 역사 속 강제 이주의 상흔을 현대적 관점에서 다루며 남겨진 기억의 시적 정서를 무대 위에서 펼쳐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공연이 뭐 고향 아람누리와 아트센터 인천 저희가 드리는데 뭐 세종예술의 전당하고 대우콘서트하우스 통영국제음악단까지 펼쳐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공연이기 때문에 고향 아람누리하고 10일 고향 아람누리 11일 아트센터 인천 두 공연 중에 선택하셔서 또 역시 샵1053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아침에 일어나 거실 시계를 보니 6시 40분 앗! 불이 나게 아침 준비하고 나니 시계가 그대로 멈춤 덕분에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갈비물에 담그고 계란 삶고 토마토 씻고 부지런 떨었답니다. 갈비탕 한 솥 완성하고 허리 펴고 듣고 있어요. 허리를 드디어 피실 시간이 되셨군요. 허리 피기에 좋은, 허리 운동에 좋은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F장조 작품 8의 3 리온 번호 293 라우뚜노 가을입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몰토, 3악장 알레그로 알레그로, 바이올린의 피나 까르미네 까르미렐리 그리고 이무지치의 연주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F장조 작품 8의 3번 리온번호 293 라우툰노 가을이었습니다. 어휴, 너무 이 시간 또 이 배경 잘 어울리는 곡이었죠.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몰도, 3악장 알레그로 알레그로. 자, 바이올린의 피나 까르미렐리, 이 이탈리아 출신의 여성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이무지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역시 아름다운 음악 들으며 체력 키우기 지니클라라 올려주셨고요. 이무지치 연주는 클래식에 별 관심 없었던 중고 시절부터 익숙했죠. 그럼요. 뭐 Everyone's favorite이라는 말이 바로 이무지치였죠. 자, 최영의 사라, 비발디 사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자, 9월의 마지막 날 생명의 버저비터 누르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가 시작되어서 아침 일찍 명동 다녀갑니다. 이 기도의 시작이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3163. 네, 아주 뜻깊은 기도 시작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2037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동 백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아름다운 가을이 조금씩 조금씩 지나고 있네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9월의 마지막 밤을 이용 씨의 노래를 약간 변조해서 불러주고 계세요. 오늘도 가을을 들려주는 유클 출석해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009이 오늘 라디오 회합이라 30분까지만 들어요. 어우, 오늘 또 하느님의 군대 라디오. 레지오 마리에 좋은 시간 되시고요. 올 아들이 10월 12일 대전 예당에서 공연합니다. 오, 장하나님도 보고 벌써부터 설렙니다. 아, 그 페스티벌에 출연하는군요. 좋은 또 경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이제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 향구 주인공은 지휘자 크리스토프 에센바흐입니다.

조지 시엘과 헬베르트 폰 카라얀 같은 거장들의 조언과 격려 속에서 크리스토프 에센바흐의 관심은 점차 피아노에서 지휘로 옮겨갑니다. 1972년 지휘자로 무대에 오른 그는 이후 쥐리 토날레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를 맡으며 지휘자로서 본격적인 경력을 쌓기 시작하죠. 에센바흐는 피아니스트 출신답게 악보를 아주 세밀하게 읽고 작품 안의 구조와 색채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지휘자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쥐리를 시작으로 휴스턴 심포니, 북독일 방송교향악단,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파리 오케스트라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이끌며 독일 음악 특유의 깊이와 치밀한 해석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넓혀갔는데요. 흥미로운 건 피아니스트 시절의 에센바흐가 홀로 건반 앞에 앉는 시간을 무척 외롭게 느꼈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는 지휘를 두고 100명의 단원과 함께하는 결혼 생활에 비유하기도 했죠. 그만큼 에센바흐에게 지휘란 혼자 음악을 완성하는 일이 아니라 무대 위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고 하나의 소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21개 헝가리안 댄시스 유작 번호 1번 여기 이제 5번 F단조 알레그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곡이죠. 크리스토프 에센바흐가 지휘한 토날레 오케스트라 쥐리히의 연주입니다.

에센바흐는 리허설 과정에서 타협 없는 완벽주의자로도 유명했습니다. 악보 속 구조와 템포, 음색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파고들며 작품을 아주 치밀하게 분석했는데요. 그는 좋은 지휘를 위해서는 음악의 형식과 구조, 템포의 관계와 색채까지 악보 안의 모든 요소를 면밀하게 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고전 문학을 읽듯 작품을 깊이 들여다본 뒤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오케스트라와 함께 현실의 소리로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런 태도는 취리히 시절은 물론 북독일 방송교향단을 이끌 때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에센바흐는 20세기 독일 음악의 중요한 작곡가인 힌데미트의 작품을 깊이 있게 다루며 악단의 색채를 한층 넓혀갔는데요. 힌데미트 특유의 단단한 구조와 절제된 긴장감 그리고 현대적인 음향을 에센바흐는 특유의 치밀한 해석으로 풀어냅니다. 또 슈만 교향곡 전곡 녹음에서도 감정의 밀도와 구조적인 균형을 함께 살려내며 오케스트라의 표현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파울 힌데미트의 심포니 E플랫 장조 가운데 3악장 레프하프트 활기차게 크리스토프 에센바흐가 지휘한 엔데르 심포니 오케스터 이 엘프 필하모니죠. 북독일 방송교학단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파울 힌데미티의 심포니 교향곡 E플랫 장조 3악장 레파프트 활기차게 크리스토프 에센바흐가 지휘한 엔데르 심포니 오케스터 북독일 방송교학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 주 한국의 주인공 에센바흐 잘 듣고 있습니다. 또 경쾌하고 정열적인 헝가리 무곡 언제 들어도 좋아요. 최영의 사라 글잠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자 이제 오늘 1부의 끝곡이 되겠는데요.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마르쉬 미니아투어 비엔와스 비엔풍의 작은 행진곡 트럼펫의 루시앵 르노당 바리 그리고 사샤 게셀 울산시향 현재 상임지휘자죠. 그가 지휘한 오케스트르 드 샹브르드 파리 파리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현준의 청산에 살리라, 테너 유채훈, 김광현이 지휘한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9월 30일 수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2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세라 55 볼륨 최대치로 높이고 따라 불러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산하가 늘 아름답게 빛나길,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엘리사벳, 안녕하세요. 일하느라 이제 안부 인사드려요. 장일범님 안 계실 때 목소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야 심신이 안정되네요. 앞으로도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함께하는 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2부 우리 함께 해주실 분들입니다. 리얼투데이, 삼신홀딩스, 한국비드랩 제공으로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2부 함께 하겠습니다.
1: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로베르트 슈만의 킨더센은 어린이 전경 작품 15 가운데 7번째 곡 트로이 메라의 꿈 들으셨습니다. 피아니스트 포르투갈 출신의 마리아 조앙 피레스 연주로 감상하신 아주 예쁜 꿈결 같은 곡이었습니다. 자, 이제 장일범의 솔선수범 만나실 차례입니다.

네, 오늘 솔선수범에서는요, 10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수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몰도바 출신의 파트리시아 코파친스카야하고 또 아르헨티나 출신의 소울 가베타 듀오 콘서트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두 아티스트의 공연을 저희가 또 미리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공연을 공연에 소울 가베타하고 코파친스카야 이렇게 둘이 많이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소울 가베타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곡 중에서 그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 작품 33 이 작품을 골랐는데요. 그야말로 그 생상스는 협주곡을 생애에 10곡을 남겼죠. 피아노 협주곡이 5곡이고 바이올린 협주곡이 3곡, 첼로 협주곡이 2곡인데 이들 가운데서 첼로 협주곡 1번, 또 피아노 협주곡 4번, 5번, 바이올린 협주곡 3번이 아주

위해서 작곡을 했고요. 1873년 1월 19일에 이제 초연을 했고 1873년에 생상스의 나이 38살 때의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선율, 또 기품도 있고요. 해학미도 있고 변화가 많아서 독주자가 자유롭게 기교를 부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아주 로맨틱하면서 또 힘찬 화음으로 시작되는 박력 있는 제1주제가 특별하고요. 선이 굵고 웅대하면서 박력 있는 도입부가 압권이고 또 독주 첼로와 오케스트라가 서로 선율을 주고받으면서 유쾌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악장은 알레그레토 콘 모토 현악기의 반주로 나오다가 플루트가 이어지고 독주 첼로 카덴사가 이어지는 그런 독창적인 간단한 미뉴엣이 펼쳐집니다. 3악장은 알레그로 논 트로포 천말이 개방적이고 떠들썩한 주제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주제가 첼로 독주에 다시 나타나서 아름다움을 더하는데 예전에 헝가리의 명첼리스트 다빗 포퍼가 긴 카덴자를 쓴 적이 있으나 요즘은 거의 연주되지 않고 원곡대로만 이 생상스가 쓴 대로만 많이 주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템포 프리모의 그 3악장 낮고 굵게 첼로가 노래를 시작하면 저 장조 테마로 오보에가 또 연주를 하고요. 유려한 오케스트라 위에 장중한 소리를 내는 첼로가 흐트러짐 없는 묵직한 선율을 토해내면서 멋진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데요. 자, 아르헨티나와 또 러시아의 개인 이 소울 가베타가 연주를 하고요. 또 프랑스와 자비에 로트가 지휘한 레시에클 연주로 전악장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2악장 알레그레토 콘 모토, 3악장 몰토 알레그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장일범의 솔선수범에서 까뮤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 A단조 작품 33 함께 들어봤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2악장 알레그레토 콘 모토, 3악장 몰토 알레그로, 첼로의 솔가 베타, 그리고 지휘의 프랑수아 자비에 로트, 레시에클, 그가 이끄는 레시에클의 연주를 감상하셨는데요. 이 또 솔가 베타가 이제 10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연단 콘서트홀에서 파트리시아 꼬파친스카야와 함께 듀오 콘서트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솔가 베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프로그램 보니까요, 르클레르의 바이올린 소나타 작품 5의 14악장 시장초 땅브랭, 또 위트만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24개 이중주 2권, 그 중에서 바이에른 풍의 왈츠와 영국 풍의 토카티나, 또 바흐의 전주곡 15번 G장조, 바흐의 곡과 콜의 리조마, 라벨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소나타 A단조 이렇게 1부의 연주를 하고요. 2부에 역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15개의 이성 인벤션 중 발췌, 카파친스카야가 이렇게 또 쓴 기리비치 중에서 발췌를 하고, 리게티의 힐딩 로센베리에 대한 오마주도 들려주고요. 세나키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디플리지아 이중주,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프레스토 C단조, 코다이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주 D단조를 연주할 예정인데 아주 폭발적인 연주가 기대되네요. 제가 그 솔가 베타를 예전에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하이든 페스티벌, 하이든 타게가 열리는 그 아이젠슈타트에서 이제 그 리허설 끝나고 공연 전에 인터뷰를 저랑 했었는데 정말 똑부러지고 아주 정말 똑똑한 그런 이 첼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말랐지만 아주 그 이 팔과 다리의 근육이 아주 대단히 강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첼리스 소울가 뺐다. 현재 또 바젤 이 음악원의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아주 명기들, 이탈리아의 명기들을 갖고 있는데 이제 1730년산 베네치아의 그 마테오 고프릴러 첼로를 비롯한 18세기 초 이탈리아의 명기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또 악기를 가지고 올지 궁금합니다. 자, 함께 들어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 코러스 동기 세라 55 유클에서 위로받으시고 건강해지세요. 첼로는 가을 악기 같아요. 사라님 편찮으셨군요. 이렇게 또 올려주시면서 그리고 와우 글잠 곧 김세현 피아니스트의 신보인 쇼팽 에튜드가 소개되는군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기대가 되죠. 쇼팽을 아주 참 잘 치는 피아니스트 같아요. 자, 그리고 최영의 사라 대구에서 한 달 동안 물리치료를 받느라 힘들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곡들로 채워주셔서 힐링합니다. 감사드려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유경랑 씨,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리라. 아까 청산에 살리라 들으시면서 지니 클라라도 이 우리나라 가곡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최고예요. 오늘 선곡 굿.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 가을에 듣는 가곡 청산에 살리라 좋아요. 최영의 씨도 올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루트비 판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67 가운데 오늘은 2악장 안나테콘 모토 듣겠습니다. 데오도르 쿠렌치스가 지휘한 모지카테르나 연주로 감상하시죠.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시단조 작품 67, 2악장 안단테 콘모토, 테오도르 쿠렌치스가 지휘한 무지카 데르나 연주를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 테오도르 쿠렌치스 금년에 우리나라에 오죠. 11월 17일 화요일에는 샤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로자코비치와 함께 또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도 연주하고요. 18일 수요일에는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알렉산드르 밀니코프의 피아노, 또 말러 교향곡 1번 디장조도 연주하게 되는데, 아주 정말 개성이 강한 이 테오도르 쿠렌치스 어떤 모습을 또 유토피아 오케스트라하고 보여줄지 기대가 큽니다. 자, 뾰드르 차이콥스키의 발스 스케르초 작품 34, 차이콥스키 번호 58, 바이올린의 율리아 피셔, 그리고 야콥 크라이츠베르크가 지휘한 러시안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합니다.

피오트르 치코프스키의 Vals Scherzo 작품 34, 바이올린의 율리아 피셔 그리고 야콥 크라이츠베르크가 지휘한 러시안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홍 클레멘스 10월 단풍나라 은행나라 기쁘게 맞이합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세라 55 남산엔 단풍도 아직인데 은행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냄새가 고약하다고들 하지만 저는 건강냄새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주 정말 그 포지티브한 thinking. 아, 좋습니다. 이 아주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냄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존 필립 수자의 엘 카피탄. 이 캡틴입니다. 캡틴. 자, 대위. 자, The British Tuba Quartet의 연주로 감상하시면서 저는 또 내일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살베.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혈액 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 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 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2: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1: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2: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1: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2: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1: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2: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1: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2: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3: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보종합뉴스 한국비드랩 제공입니다.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군 지뢰에 의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도 합동 현장 조사 결과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 지뢰 한 발을 발견했고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작극 운운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더욱 비판하고 규탄한다며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과 관련해 대한민국에 오겠다는 자유 의사를 확인했다며 9월 중순 입국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종교행사이자 대규모 국제문화행사입니다. 서울시는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청년들이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를 느낄 수 있도록 대회 기간 서울 곳곳을 거대한 문화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0: 꼭 비드랍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군 지뢰에 의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경선 유세화 작업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강현우 작전본부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지난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참은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매설 등 소위 국경선 유세화를 지속 추진해왔다며 이는 남북 간 접경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합동 현장 조사 결과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 지뢰 한 발을 발견했고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고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사는 지난 27일부터 사흘 동안 한국군과 함께 지난 21일 발생한 DMZ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합동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유엔사와 한국군은 어제 현장 조사 과정에서 북한군 수지 플라스틱 반보병 지뢰 한 발을 발견했습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은 도발의 장본인들은 자작 광대극의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 부장은 10여 년 전 목함 지뢰 사건을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선 유세화와 관련해서는 남부 국경 일대에서 차단 물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군사적 목적과는 무관한 철저한 주권 행사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도발이 잦은 한국군 3군단 21사단 비무장지대 방향에 전술적 반격 수단들을 증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한국군이 경고 사격이 아닌 실사격을 가해온다면 즉시적이고 가차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부장이 언급한 목함 지뢰 사건은 2015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매설한 지뢰 폭발 사고로 우리 군이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당시 북한은 우리에게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간으로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북한은 왜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다른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내 친구라며 나는 전 세계에서 그가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이고 나도 그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그는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DMZ 폭발 사건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북한 측 지뢰 매설로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지뢰 매설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자작극 운운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더욱 비판하고 규탄한다며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촉구한다며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초 시작된 북한 측의 이른바 국경화 조치에 대한 대응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에서 이번 사고를 자작극이라 매도하며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는 우리 장병이 입었는데 도리어 겁박하는 북한의 행태는 기가 찰 노릇이라며 북한은 2015년 목함 지뢰 때 모략극이라 우기다가 결국 유감을 표명한 것을 벌써 잊은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도 북한군 지뢰로 보이는 폭발에 우리 장병의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음모론을 국방부를 감시해야 할 진선준 국방위원장은 단정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2: 매일신문 제공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과 의료 실무교육을 위한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이 어제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문을 열었습니다. 연수원은 총사업비 825억 원이 투입된 국내 첫 종합시험연수시설로 실제 병원과 같은 환경에서 수술과 응급대응훈련, 국가시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연수원을 전국 의료인 교육은 물론 해외 의료인 연수와 의료기기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첨단 의료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포항, 구미, 경산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경상북도 창업도시 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추진단에는 지자체와 대학, 연구기관, 투자사 등 50여 개 기관이 참여해 창업기업의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경산, 포항, 구미는 각각 창업 시작과 기술 시장성 검증, 제품 사업화 실현까지 단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창업기업 1000곳을 육성하고 창업 일자리 만 개를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대구시가 어제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와 CJ대한통운 등 5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물류 실증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총 12억 원을 투입해 25톤 대형 트럭을 포함한 자율주행차 7대를 투입해 산업단지와 도심 물류거점 등을 오가며 화물을 운송합니다. 또 내일부터는 자율주행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운행을 시작합니다. 대구시는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 유상 화물 운송으로 전환하고 실증 데이터를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에도 개방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제35회 대구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8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대상 없이 수성 행복드림센터와 미래 비즈니스 발전소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비룡경로당과 내당도서관, 송현복합센터 등 5개 작품이 우수상에 선정됐으며 군의 정헌제는 시민투표로 대구시민상도 함께 수상했습니다. 수상작은 다음 달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2026 대구건축제에서 전시됩니다. 대구상수도사업본부가 운문댐 가뭄에 따른 수계 조정으로 오늘 밤 10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북구와 동구 일부 지역에 흐린물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북구 산격 2동과 검단동 전역, 복현 2동과 동구 불로 복무동, 지저동, 도평동, 공산동 일부 등 4만 1000가구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수돗물을 받아둘 것을 당부하고 운문댐 저수율이 23.9%까지 낮아진 만큼 물 절약에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각각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오전 대구 노인회관에서

0: 공연은 전석 무료로 사전 예매한 의자석은 매진됐지만 잔디석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대형 전광판과 스마트폰 자막 서비스가 제공되며 체험 부스와 포토존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대구시가 다음 달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 동안 지역 전통시장 77곳에서 대구 대박 세일 행사를 엽니다. 전통시장에서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5천 원,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24도에서 29도로 예상되고 바다의 물결은 경북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27.3도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남산성당 서찬석 제르마노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242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9월 30일 수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여러분 다들 보셨나요? 최근에 우리 레오 14세 교황님이 프랑스에 방문하신 게 화제가 됐죠. 교황님 만나려고 축구 경기장을 가득 메운 이 8만여 명의 청년들, 그리고 루르드 성모 발현지에 모인 15만여 명의 신자들, 파리 개선문부터 콩고드 광장으로 이어진 이 샹젤리제 거리 미사에는 와 70만여 명의 시민들까지 모였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장관이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이 더해서 레오 14세 교황님은 파리 외곽에서 청년 신자들과 함께 밤샘 기도를 바치기도 하셨는데요. 교황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고 또 이 거리에 운집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을까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강용인의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0: 신신우 신 라디오 빵집 수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스텔라 장의 라물 레바겟 파리스 함께 듣고 왔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빵집 진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 첫 곡 들으니까 뭔가 프랑스 파리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교황님이 프랑스를 방문한 건 2008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이후 18년 만이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프랑스 가톨릭 교회는 세례를 청하는 성인들 그리고 청소년들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번 교황님의 방문이 더욱더 각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 같아요. 파리 중심부 콩고르드 광장 이 샹젤리제 거리 미사에 와 약 거의 70만, 80만에 가까운 인파가 모였는데요. 이 교황님은 미사에서 형제 자매가 한데 모여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좋고 즐거운 일이다 라고 하셨고요.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 내면의 공허를 채울 수 있다라고 강조하셨다고 해요. 이번 프랑스 방문 일정 가운데 또 전한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그 메시지를 와 우리에게도 참 큰 울림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잠시 살펴보면요. 첫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 인공지능 AI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 일상 안으로 들어온 기계 낙원에서 인간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가려낼 윤리적인 분별력 교육이 시급하다라고 하셨고요. 유네스코 연설에서는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안정을 보장한다라는 그 믿음, 그러한 믿음이 확산되는데 경고를 보탰고 결국 이 평화라고 하는 건 힘의 균형이 아니라 대화와 또 정의로 매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전쟁은 정말 불가피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정말 꿈은 이루어진다. 교황님을 만나보면 좋겠다.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해주실까? 또 교황님을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들까? 너무나도 기쁠 것 같은데요. 저 용디에 또 소원이 있습니다. 교황님을 직접 이곳을 한번 모셔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님이 이곳 라디오 스튜디오 오셔서 좋아하는 책 얘기도 좀 해주시고 청년들과 토크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혹시 내년에 교황님이 오시면 나도 교황님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왜 사람들은 교황님이 오시는 곳에 그렇게 모여들게 되었을까? 정말 이 70만, 80만이라고 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교황님을 만나고자 한 이유는 무언가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죠. 무언가 내가 마음에 기댈 곳이 필요하고 교황님을 통해서 그런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였지 않을까요? 정말 뭐 신자나 비신자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교황님께서 그 존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 그런 희망의 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빵집에도 꼭 교황님이 내년에 찾아오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빵집 가족분들도 희망과 기대 함께 전해주시길 기다리면서 먼저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어서 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민의 빵집. 오늘 교황님께서 만약 우리 스튜디오에 오신다면, 내년에 저 용디가 교황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상상해보면서 이렇게 오프닝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별사랑이님께서 파리 광장에 별들이 수놓는 듯 했어요. 레오 교황님 정말 대단하세요. 조금 늦게나마 SNS 통해서 소식을 듣지만 저절로 손이 모아지네요. 이 간절함이 주님께 닿기를 다시 기도드리게 돼요. 성모님께서도 큰 힘이 되어주시겠죠? 신부님 여는 말씀 들으니 감동이 다시 와닿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우리 교황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 그리고 그 희망의 아이콘이 되심, 이 얼마나 또 감격스러운 순간일까 기대하게 되고 또 기도드리게 되는데요. 성모님의 전구, 우리의 또 주보이시잖아요.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그 순간 꼭 찾아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황님을 만나기 위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꼭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교황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온 이유가 있겠죠. 교황님께서는 이 시대에 어떤 의미일까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채첼리아님께서, 용대 신부님 안녕하세요. 9월 마지막 날 오후 신신우신 출석합니다. 파리 외곽에서 레오 14세 교황님과 많은 신자분들, 세계 평화를 위해 2027 세계 청년대회 위해 기도했으리라고 추측해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정확하십니다. 우리 또 교황님께서 파리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년 일정에 한국 방문이 있다라고 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황님이 오시는 건 확정 땅땅땅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교황님께서 이제 서울에 오시는 건 확정이 됐고요. 우리 또 WYD 폐막 미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또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가 교황님을 만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이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아직 빵집에 오시는 건 확정된 게 아니라서 아, 그 빨리 좀 도장을 꽝꽝꽝 찍어보고 싶네요. 한번 열심히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교황님께서 이렇게 스튜디오에 앉아계시면 제가 이 자리를 내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네, 신신우신 말고 교교우교로 한번 이렇게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춘희바라기님 오늘도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오늘 이병철 신부님, 미남 신부님이 나오신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전해져서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이병철 신부님 벌써부터 미리 오셔가지고 또 가톨릭 스카우트 담당이시다 보니까 스카우트 복장을 또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와, 우리 신부님과 함께 과연 우리 가톨릭 스카우트는 어떤 단체인지, 또 우리 아이들 또 청소년들이 가톨릭 스카우트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또 키워나갈 수 있을지 잠시 후 2부에 만나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 이병철 신부님과 저 용디가 아주 특별한 인연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신부님께서 어떤 성서를 키워가셨고 그 안에서 저 용디는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도 잠시 후 2부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신우신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또 선곡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ATG의 웨이브.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이렇게 또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일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라디오 빵집에서 맛있는 맞춤 선곡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또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실비아님 오셨는데요. 오늘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2부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저도 신신우신에서 꼭 교황님을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우리 사랑해님께서 교황님이 신신우신에 나타나시면 전 아마 기절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우리 줄 서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기절에 있을 거라서. 제가 교황님을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는데 제 전임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한 번도 이렇게 뵙지를 못했어요. 교황님께서 방한하셨을 때는 제가 이 봉사활동 기간이라서 열심히 창고 정리를 하고 있었고요. 로마에 가서 내가 이렇게 교황님 강복 받아야지라고 했을 땐 교황님이 휴가를 가셔가지고 하필이면 또 어긋나서 교황님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뵌 적이 없는데 이번 레오 교황님 내년에 오시면 제가 진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황님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교황님께 일단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가 잘 또 이렇게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그런 또 팁까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교황님 만나면 어떤 걸 물어보고 싶은지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 이야기에 대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라디오 빵집에서 우리 레오 교황님을 만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노래 한 곡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FT 아일랜드의 레오

FT 아일랜드의 레오 레오 클론의 초련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이또 레오 레오가 들어간 두 노래 이렇게 함께 들었는데요. 뭔가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그 대상에 대한 이름 계속 이렇게 외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복권을 샀다. 그러면 뭐 1등, 1등 자꾸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교황님께서 꼭 오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레오 레오 이렇게 함께 좀 외쳐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별사랑이님께서 이런 음악 들으니 교황님은 그래도 레오는 알아들으시겠지 싶고 한국 청년들과 함께 어깨 들썩하시는 모습 상상하게 돼요. 아유 짓궂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럼요. 우리가 또 교황님과 언어가 다르고 뭔가 이렇게 국적이 다르다고 해도 같은 하느님을 믿는 이 마음, 우리가 정말 하느님 안에서 그 뜻을 잘 실현하기 바라는 그 마음, 우리의 신앙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교황님은 다 들으실 거라고 제가 또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우리 교황님, 내년에 이렇게 오시면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시간들이 분명히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교황님과 함께 미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기를 바라는 그 순간 꿈꾸면서 요 노래 함께 듣고 올게요. 17이다의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도.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경민의 빵집. 와, 오늘 이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함께 들은 노래 함께 들으면서 아, 교황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그 자리가 우리 눈앞에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함께 나눠봤는데요. 우리 빈첸시오님께서 교황님 오셔서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직접 십옥시성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또 교황님께서 세계 청년대회를 위해 오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제 최양업 신부님의 십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또 겸사겸사 겹경사로 이렇게 십옥시성까지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황님께서 오시는 김에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선물을 주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요. 그 선물 안에 교황님의 신신우신 스튜디오 방문까지도 꼭 더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또 우리 시대의 수도자 성직자들의 성소 이야기와 아찔한 19금 토크까지 나누는 빵 먹자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대교구 가톨릭 스카우트 담당 이병철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신부님께서는 또 어떻게 사제가 되셨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모두 2부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1부 끝곡으로 롤러코스터의 라디오를 크게 켜고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5: 파울!
6: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4: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7: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용기.

0: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림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4: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저 용디가 직접 고른 빵집 BGM은 토이의 뜨거운 안녕이라는 노래였는데요. 갑자기 이별 노래를 신부님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신부로 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늘 이별과 가까이 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제가 먼저 떠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 분당 신자분들을 두고 여러분 저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때로는 저는 그대로 있는데 누군가를 떠나보내게 되는 일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 정말 뜨겁게 눈물을 찔끔 흘리시면서 떠나셨던 분이 오늘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네, 떠나시면서 이 청년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지금 들려드린 이 뜨거운 안녕이라는 노래를 열창하시면서 떠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신부님과 저는 도대체 어떤 인연이 있길래 이 서로 뜨거운 안녕을 했다가 오늘 뜨겁게 다시 재회를 하게 됐는지 잠시 후 2부 수요일 우리 빵 먹자 시간에서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서울대교구 가톨릭 스카우트 담당 이병철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 하니까요. 우리 신부님께 환영 인사, 또 묻고 싶은 거,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신부님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볼게요.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점 광고시민필.
2: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 3.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5: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나는요 천하제일 주님의 빵 덕후, 매일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수요일엔 빵 먹자. 수요일엔 빵 먹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시대의 수도자들과 사제들, 또 성소 이야기, 그리고 피할 수 없는 19금 인터뷰까지 함께 나눠볼 텐데요. 그 21번째 주자, 서울대교구 가톨릭 스카우트 담당 이병철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6: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대교구 청소년국에서 가톨릭 스카우트 지도신부를 맡고 있고 또 한국 가톨릭 스카우트 대표 사제를 맡고 있는 이병철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0: 오호,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병철 신부님 제가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네, 정말 저희의 이별이 벌써 한 6년 정도 더 전이었던 것 같은데.
6: 그러니까요. 네. 시간이 진짜 빨리 갔어요.
0: 맞습니다. 네. 저희 어떤 관계냐면요, 제 출신 본당인 상계동 성당에서 제가 6학년과 부제 때를 보냈을 때 저희 보좌 신부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신부님과 신학생, 신부님과 부제 관계였다면 오늘 이제 또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같은 사제의 관계로 이렇게 만나뵙게 됐네요.
6: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이런 자리에서 만나니까.
0: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신부님이 스튜디오가 처음이 아니시라고.
6: 네. 네. 그 제가 이제 첫 소임지가 신부가 되고 나서 아현동 성당에서 이제 첫 소임지를 할 때 그때 이제 아마 초대를 한번 받았었어요.
0: 네네.
6: 근데 그리고 이제 세사제의 어떤 삶에 대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과 뭐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토크를 나누는 초대를 받아서서 까맣게 입고 있다가 여기 구층으로 오면 된다고 그래서 네. 근데 와봤는데 여기 언제 와봤지? 맞다 나 신신우씨 한번 나온 적 있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었고
0: 그쵸.
6: 네. 근데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서 앞에 카메라도 이렇게 딱 입고 하니까 진짜 정말 지금 심장이 밖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평생 박제되는 건데. 네.
0: 우리 신부님과 함께 오늘 아주 뜨거운 얘기, 즐거운 얘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우리 신부님께서 또 가톨릭 스카우트 담당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또 단복이라고 하나요?
6: 네, 네 스카우트 맞습니다.
0: 단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우리 신부님 궁금하신 분들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오셔서 함께 또 확인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단복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6: 네, 단복이라고 하면 이제 각 국가마다 네. 특정한 색 뭐 이런 걸로 이제 자유롭게 뭐 꾸미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한건이라고 합니다.
0: 네.
6: 이 한건도 각 연맹마다 좀 다르고 그래서 소속감 그리고 네. 이 한건을 이제 스카우트 모든 지도자나 대원들이 함으로써 하나의 결속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요. 이 한건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마크들이 있어요.
0: 네.
6: 이 마크들이 뭐 국가나 자기 뭐 소속되어 있는 그 연맹이나 혹은 단위대라고 하는데 연맹 네네. 밑에 이제 또 조직을 단위대라고 하는데 단위대나 이런 상징들이 여기 이제

0: 그냥 카라 형식인데요. 네네. 그래도 이제 가톨릭 신부다 보니까 가톨릭의 또 정체성을 드러내야 네네.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수단보다는 제가 이제 이 단복을 더 많이 있는 직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특별히 수선을 해서
1: 네. 오.
0: 글러지를 네.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1: 약간 그 가톨릭 스카우트 하는 우리 아이들이 신부님 저도 그 옷 입고 싶어요 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은데.
0: 너무 감사하죠. 네. 너도 스카우트 신부가 됐으면 좋겠구나. 그럼 너무 감사하죠.
1: 그렇죠. 네. 아, 나도 지금 어린 시절 가톨릭 스카우트를 하고 싶지만 신부님처럼 이 단복에 끌러지를 끼우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또 이렇게 많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우리 신부님 담당이 이제 가톨릭 스카우트예요.
0: 네.
1: 이 가톨릭 스카우트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0: 일단 스카우트 역사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카우트가 이제 영국에서 시작을 합니다. 영국에서 그 베이든 파월이라는 영국 육군 장교가 창시자예요. 이 장교 그 영국이 한 1899년부터 1902년까지 제2차 보어 전쟁을 겪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장교로 있으면서 소년들이 이 당시 맡았던 역할들이 있었나 봐요. 네네. 그 뭐 연락이나 심부름, 정찰 이런 것들을 맡았는데 너무나 훌륭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아 청소년들도 적절한 훈련과 그리고 책임감이 주어지면 굉장히 독립적이고 유능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수동적으로만 어른이 이끌어줘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한 20명의 소년들을 데리고 남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브라운시 섬이라는 섬으로 가서 야영을 하게 됩니다. 오. 그 야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관찰, 야영 생활, 관찰, 뭐 탐험, 구조 활동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거기서 공동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너무나 잘 이렇게 주도적으로 자기들끼리 조를 이루어서 밥도 해먹고 뭔가 이렇게 관찰하고 그 야영 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모습을 보고 책을 하나 써요.
1: 네.
0: 그 소년을 위한 스카우팅이라는 책을 하나 이렇게 썼는데 이 책이 그 당시 소년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1: 반향을 또 불러일으켰군요.
0: 예, 인기를 네. 얻게 되고 서로가 다 이제 스카우트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또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되면서 부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전쟁 안에서 보여줬던 소년들의 활동이 청소년들이 건강한 어떤 민주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방향을 이렇게 잘 잡아가지고 그런 교육들을 이렇게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지금의 스카우트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1: 네. 네. 그런 스카우트 조직화가 이렇게 또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가톨릭 스카우트라는 또 새로운 조직인가요? 그 하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0: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있고
1: 네.
0: 각 국가별로 이제 한국 스카우트, 뭐 미국 스카우트 이제 각 국가별 세계 스카우트 조직 안에 국가별 스카우트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그 국가별 안에서는 한국 스카우트 안에서는 이제 각 지역의 스카우트가 있습니다.
1: 네.
0: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주로 많이 스카우트를
1: 맞아요, 했죠. 맞아요.
0: 학교 선생님들이 네네. 대장님이 되시고
1: 네.
0: 그렇게 이제 뭐 서울이면은 서울 북부 연맹, 서울 남부 연맹, 경기도면 경기 남부 연맹, 경기 북부 연맹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지역마다 스카우트 연맹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특수 연맹으로 가톨릭, 불교, 원불교, 현재 개신교까지 네. 이렇게 네 개 이제 종교가 우리나라에서는
1: 네네네.
0: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또 종교 연맹도 있을 거고 그렇게 특수 연맹으로 이제 같이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가톨릭 스카우트면은 일단 그 사단연맹 한국 스카우트 또 이제 가톨릭 스카우트는 걸스카우트도 같이 하거든요. 사단연맹 한국 걸스카우트라는 두 양 연맹의 조직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주교회의 산하의 평신도 사도시 단체로서 네. 또 이렇게 가입이 되어서 조직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어린 시절에 했던 이 뭐 보이스카우트, 뭐 걸스카우트 이런 조직이 이제 지역에 속해 있던 그런 스카우트라면 우리 가톨릭 스카우트는 약간 특별 단체, 우리 또 종교에 관련된 우리 스카우트 네. 조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네, 되겠네요.
0: 네.
1: 그럼 우리

0: 또 가톨릭스쿼터 안에는 또 신앙생활을 하는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뭐 본당 친구들이 많이 있겠네요.
1: 그렇죠. 대부분은 신자인 경우가 많고요.
0: 네네.
1: 비신자인 경우도 가톨릭에서 하고 싶다라고 해서 들어와서 활동하는 대원들도 있고
0: 네.
1: 뭐 이제 성인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다가 세례를 받으셔요.
0: 네, 결국엔 또 이렇게 신앙으로 또 함께하게 되는 네, 그런 또 스카우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7323님께서 신부님이신지 스카우트 대원이신지 헷갈릴 정도인 우리 이병철 신부님 신신후 신에 오셨네요라고 또 이렇게 인사
1: 너무
0: 남겨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클라라님께서 단복 너무 멋지신데요. 제가 오래전에 입었던 단복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딱 바로 여기 왼쪽에 붙어 있는 가톨릭 이 문구가 바로 이렇게 떠오르네요.
1: 네,
0: 네.
1: 저희만의 문구인 거죠.
0: 네,
1: 네, 각 연맹마다 상징하는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까요?
0: 네네.
1: 저희는 이제 예수님 모양이 있고요.
0: 네.
1: 어떤 연맹은 예를 들어서 뭐 호랑이가 있을 수가 있고 뭐
0: 그쵸,
1: 이렇게.
0: 그쵸. 네. 우리가 가톨릭 스카우트다라고 하는 소속감을 또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 라치 0816님께서 이병철 신부님 사랑해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우리 FR 코스마스님께서 대장님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신부님의 역할 실제 스카우트 대장님이신가요?
1: 그렇죠. 대장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0: 네.
1: 것이죠.
0: 와, 그러면 우리 신부님의 이또 사목이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가톨릭 스카우트, 약간 어떤 활동을 하고, 우리 신부님께서는 그 안에서 어떤 사목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뭐 스카우트 하면은 보통 이제 뭐 야영 캠핑을 주로 떠올리게 되는데요.
0: 네.
1: 창시자가 사실 거기 초점을 둔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이렇게 필요한 어떤
0: 활동,
1: 활동 무대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인성 교육이에요. 스카우트의 가장 핵심은 인성 교육입니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협력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게 스카우트의 본질적인 목적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스카우트 선서를 보면은 선서가 이렇게 스카우트 선서할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하고 엄지손과 새끼손을 이렇게 말아요.
0: 네.
1: 이세 개의 삼지례라고 하는데 이게 선서 세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첫 번째가 하느님과 나라를 위하여 나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0: 네.
1: 두 번째가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세 번째가 스카우트의 규율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것인데요. 그 하느님과 나라를 위하여 나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가 우리 가톨릭 스카우트의 선서가 아니라 전
0: 네.
1: 세계적인 선서예요. 창시자 자체가 그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어떤 훌륭한 어른이 되기를 바랐고 그 배경에는 올바른 종교심이 키워지기를 바랬습니다.
0: 네.
1: 기본적으로 영국에서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영국 성공회죠.
0: 네.
1: 아마 성공회 신자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창시자가 쓴 어록을 보면은 만약에 야영을 갔는데 근처에 성당이 없고 미사를 드릴 수가 없으면 따로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0: 네.
1: 스카우트가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그 그리스도교 배경 안에서
0: 네.
1: 탄생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 배경 안에서 저희도 활동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타 연맹과 다른 점은 주로 이제 주일학교 하는 친구들이 대원들이고 또 성당에 다니는 교우분들이 대장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또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0: 네.
1: 같이 이렇게 그런 역할들을 해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당에 뭐 이제 5월이면 보통 성모성월 이면은 성월 행사들을
0: 그쵸,
1: 하잖아요. 네.
0: 그쵸.
1: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이 성월 행사에 단복을 입고 같이 잘 참여하고 오면 그러면 그 보통 이제 스카우트 활동 대원들은 패치를 얻거든요. 뭔가를
0: 네네.
1: 미션을 잘 하려면
0: 맞아요.
1: 패치를 얻었어요. 이렇게 패치들이 막 이렇게 어깨띠 같은 데다 달잖아요.
0: 네네.
1: 네. 그런 어떤 패치들을 주고 복음 필사를 하면은 그런 어떤 복음과 관련된 패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어떤 활동을 갔을 때도 그냥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또 미사를 드리고 예.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스카우트 활동을 같이 하는 예. 그런 가톨릭 스카우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스카우팅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게 또 스카우트라고 해서 그냥 뭐 야영만 나가고 그냥 뭐 활동만 하고 놀다 온다 이런 게 아니라 네. 한 사람의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한 그 과정을 함께하는 조직이다라고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0: 그 안에서 맞습니다. 우리가 또 이 그리스도교적인 바탕과 하느님께 대한 어떤 신앙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게 우리 또 가톨릭 스카우트의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8327님께서 지지난주 명동대 성당, 이 성심당 특강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단복을 입고 봉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네, 맞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성신당에서 대표 이사님 와서 강연을 하고
0: 맞아요,
1: 또
0: 맞아요.
1: 우리 외국인 교수님 초빙해서 네. 청년들을 위한 훌륭한 강연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청성국장 신부님께서 스카우트 우리 대장님들이 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많이 올게 예상되니까 뭐 질서나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 흔쾌히 우리 청년들이 와서 청년 네. 지도자들이 와서 함께 봉사를 했습니다.
0: 네. 네. 이게 또 늘 단복을 입고 이게 봉사를 하고 활동을 하니까 아, 저 사람들이 가톨릭 스카우트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또 확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0: 이 네. 교회 안에서 우리 천주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뭐 봉사나 뭐 활동에 참여하고 있나요?
1: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단위대라고 각 성당에 이제 스카우트가 있는 성당이 있어요.
0: 있죠. 네. 네.
1: 과거에는 더 많았었는데 어느 지금 조금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요. 스카우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단위대에서는 분당 신부님이 이번 행사 때 스카우트가 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 봉사를 흔쾌히 이제 네. 하게 되죠.
0: 분당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스카우트니까 우리끼리만 할 거야가 아니라
1: 그쵸.
0: 우리가 활동하고 네. 있는 지금 소속 본당 안에서도 네. 이렇게 저절로 우리의 그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약간 모범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가톨릭 스카우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 네.
0: 우리 또 아이들이 사실은 가톨릭 스카우트를 함께 하면서 좀 더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이제 성장하는 과정 안에서 이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신부님께서도 약간 그런 바람들을 좀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1: 그럼요.
0: 아이들이 좀 이런 모습을 볼 때 신부님 입장에서 약간 보람스러웠다. 약간 그런 적 있으신가요?
1: 기본적으로 이제 야영을 같이 가게 되면 처음에 이제 잘 모를 때는 누군가가 해줘야만 움직였던 친구들이 어느 이제 시점이 되면은 본인들이 이제 다 자기 짐 정리하는 것부터 그리고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 이 친구가 성장을 했구나.
0: 철들었구나 이제.
1: 이제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네. 거구나.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면 뿌듯하죠.
0: 네. 올해 여름에도 또 한국 스카우트 이렇게 잼보리 행사가 있었어요.
1: 네.
0: 신부님 이제 또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또 함께 하셨던 행사는?
1: 네, 강원도 고성에 이제 세계 잼보리 수련장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우리 한국 잼보리라고 한국의 전체 연맹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야영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도 이제 우리 가톨릭 스카우트 지도자와 대원들이 많이 갔어요. 한 400명 정도 갔어요. 또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특별히 되게 뿌듯했던 게 그 패치 중에 네. 그 전기를 가장 덜 쓴 절약한 연맹에게 주는 네네. 패치가 있는데 네네. 그 패치를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너무 뿌듯했어요. 역대 가장 적게 전기를 쓰고 활동을 했다.
0: 네.
1: 그래가지고 나온 패치였는데
0: 네.
1: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가면은 야영을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텐트를 치고 지내다 보면은 대원들 기본적으로 핸드폰도 이제 많이 보통 요즘 많이 쓰잖아요. 네네. 핸드폰이 네. 없으면 안 되는 시기이고
0: 그렇죠.
1: 그럼 이런 거 충전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또 많은 어떤 대장인들이 우리 대원들이 그래도 조금 이제 환경을 생각하면서 전기를 들쓰고 하게 하려고 이제 뭐 태양열 충전지를 네. 또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핸드폰을 이제 항상 쓰는 게 아니라 네. 딱 그래도 필요한 순간에 네. 이렇게 쓰도록 유도하면서 가장 전기를 들쓴
0: 또 아이들의 그런 자발적 참여와 의지가 있었으니까 그게 또 그렇죠. 가능했던 거겠죠.
1: 그렇죠.
0: 네, 와. 우리가 또 이 가톨릭 안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 뭐 찬미바수소서 회칭 얘기도 하는데 정작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를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될 때 우리 가톨릭 스카우트 아이들은 그 실천했다라는 것도 이렇게 증명해냈다라고도 좀 생각하셨을 것 같네요.
1: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0: 네. 우리 이제 2027 WID 이제 세계 청년들을 300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가톨릭 스카우트도 어떻게 좀 거기에 한 걸음 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나요?
1: 지금 확실히 정해진 거는 없는데요. 역대 이렇게 이제 그 세계 청년대회를 봤을 때 대부분은 가톨릭 국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0: 네네네.
1: 대부분은 가톨릭 국가에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가톨릭 국가 안에서는 스카우트 활동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스카우트 조직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행렬을 할 때 봉사를 한다라던가 이런 어떤 봉사를 이제 해 왔더라고요. 아마 그런 역할의 봉사를 저희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어요.
0: 그렇죠. 뭐 확정된 건 아직 저희가 기간이 남았고 또 조직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또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내년에 또 세계 청년들이 많이 모였을 때 우리 또 가톨릭 스카우트 친구들이 또 그 봉사하는 마음으로 또 여기저기서 자신의 몫을 또 다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1: 뭔가 주어지면은 다들 훌륭히 해낼 겁니다.
0: 네. 우리 코스마스님께서 역시 가톨릭 스카우트 흙바닥에서 야영을 제대로 하는 연맹은 우리 가톨릭 연맹만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아 이게 FR에 붙어있는 걸 보니까 우리 신부님이신 것 같은데 코스마스 혹시 고스마 신부님이신가요?
1: 네. 아, 그런 듯 싶은데요.
0: 네, 네, 그런 듯 싶은데 네. 네. 어떻게 이 또 스카우트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사목에 대한 내용들 또 너무나도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신부님의 추천곡을 일단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신부님 어떤 노래를 함께 좀 듣고 올까요?
1: 저는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를 네. 첫 번째 추천곡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우리 신부님의 추천곡 나는 나비 함께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수요일엔 빵 먹자 우리 사제들의 성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한국 가톨릭 스카우트 담당 사제 이병철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부님 추천곡 나는 나비 들었고요. 우리 김광도 고스마 신부님 제보가 왔는데요. 2023년 이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 때 스카우트 대원들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 순례자들 가운데 단복 입고 있는 대원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 저희도 아마 이제 내년에 세계 청년대회가 되면 가톨릭 스카우트 단복만 입고 돌아다녀도 아마 그 존재감 뿜뿜하지 않을까요? 네.
1: 그렇고요. 네. 물론 그렇고요. 아마 이제 굉장히 스카우트 단복을 입고 오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해외에서.
0: 아.
1: 네. 많을 거예요. 이미 연락들이 오고 있어요.
0: 네네.
1: 우리가 가면 어떻게 조금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가지고
0: 네네.
1: 네, 연락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톨릭 배경의 종교를 가진 국가들 특히에서는 굉장히 스카우트가 보편화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0: 네네.
1: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는 아마 많은 그 제복을 입고 이렇게 한 권을 메고 다니는 혹은 그냥 이제 옷은 좀 편하게 입더라도 이렇게 한 권을 메고 다니는 친구들을
0: 네.
1: 굉장히 좀 많이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0: 네.
1: 대부분 많이 스카우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0: 그렇군요. 내년에 아마 이 WID 이 서울과 이 전국에서 많이 또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또 저도 희망하고요. 또 이렇게 그 재작년에 저희가 그 세계 잼버리 또 이렇게 한국에서 하게 됐었는데 예, 그때보다 좀 큰 규모겠죠? 네.
1: 2023년에 이제 한국에서 네. 세계 잼버리가 있었죠. 새만금에서.
0: 네네네네.
1: 그 말도 많았던
0: 네네네.
1: 뉴스만 보면 재앙처럼 나왔죠. 아쉬움이 많이 남은 잼버리인데 훨씬 크죠. 당연히 세계 청년대회가 그 당시 한국에서 이루어진 세계 잼버리 때 참여했던 인원이 한 4만여 명 정도였어요.
0: 네.
1: 4만여 명 정도였는데 우리 세계 청년대회는 그래도 막 40-50만 명을 예상을 하잖아요.
0: 그렇죠. 외국에서 그러니까, 오는 청년들이.
1: 네, 네. 네. 그리고 규모가 비교가 안 되겠죠. 굉장히 큰 규모겠죠.
0: 네. 뭐 세계 잼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아쉬운 점들도 많았다라고 이렇게 뭐 피드백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게 뭐 어떤 운영에 대한 문제지 뭐 스카우트 자체에 대한 문제는 뭐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1: 맞습니다.
0: 또 스카우트 정신을 살아가고 있는 또 많은 단원들이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우리 또 세계 청년대에 찾아왔을 때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다면 또 그런 아쉬움들을 와 세계 청년대회는 또 다르다라는 걸로 이렇게 또 덮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또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1: 맞아요. 당시에 이제 저도 이제 대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이제 현장에서 같이 쭉 거의 한 2주간 가까이 있게
0: 네네.
1: 되었는데 저희가 한 4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0: 네.
1: 거기 이제 봉사자들, 그러니까 대장님들과 대원들. 아무래도 이렇게 뉴스가 굉장히 거기 이제 더위도 있고 그늘막 이런 게 조금 아쉽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0: 네네.
1: 염려가 많아서 저도 이제 우리 대원들한테 너희도 많이 힘들면은 나가고 싶은 사람 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의 없어요.
0: 네네.
1: 없더라고요. 정말 이제 몸이 이제 그 탈수 증상이 오거나 조금 몸이 좀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나갔던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0: 네네.
1: 있는데 그 친구들 외에는 다 거기서 그래도 그 시간들을 제대로 또 즐기는 모습을 보고 아 참 우리 가톨릭 스카우트 아이들 너무 멋있다. 대장님들도 참 훌륭하시다.
0: 네.
1: 이런 생각도 많이 했죠.
0: 우리 신부님께서 지금 이제 가톨릭 스카우트 담당으로 이렇게 또 계시지만 우리 신부님의 또 뜨거운 또 성소 이야기 잠깐 또 나눠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부님께서 이제 2015년도에 사제 서품 받으시고 벌써 이제 11년 차신가요? 12년 차?
1: 12년 차.
0: 12년 차. 네. 와, 되셨는데. 자, 신부님 처음 세례 받으셨을 때로 한번 쭉 과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세례 받으셨나요?
1: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인가? 그쯤 이제 첫 성체
0: 네.
1: 했던 것 같아요.
0: 아,
1: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이거 올라가지지가 않는데.
0: 신부님 이렇게 그러면 뭐 어린 시절 이렇게 초등학생 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신학교에 가겠다라고 마음을 사제가 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은 때는 언제셨나요?
1: 저는 어렸을 때는 신부님에 대한 어떤 로망이 정말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냈고요. 네. 그냥 뭐 또 청소년기에서도 뭐 나중에 그래도 내가 뭘 뚜렷한 목표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될 거를 생각하고 공부를 했지 신부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네.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다녀서 이제 본당에서 청년 활동을 재밌게 했습니다. 네. 그 우리 저를 또 잘 챙겨주는 형님들, 누나들 그리고 뭐 또래들 굉장히 재밌게 이제 청년 활동을 했어요. 뭐 전례부 활동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청년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보좌 신부님과 아무래도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이 신부님이랑 술도 한잔 하고 네. 또 신부님 가까이서 보게 되고 그러다가 문득 신부님의 모습을 보여지는데 네. 신부님의 삶이 신부님의 삶이 행복해 보인다. 나는 신부님 하면은 그냥 외롭고 고독한 거를 참 견디고 살아가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봉사하면서 신부님 옆에 가까이 이제 뵐 수 있는 기회로 인해서 신부님을 보다 보니까 행복해 보인다. 나도 저 길을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 날 제대 위에 계신 신부님이 네. 너무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을 나도 해도 될까? 내가 저 길을 도전해봐도 될까? 네.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고 용기를 내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네. 된 것이었습니다.
0: 우리 신부님께서는 네. 그러니까 뭐 어린 시절에는 내가 신부님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은 뭐 크게 없었지만
1: 전혀 없었어요.
0: 청년 시절 내가 이제 또 본당 활동을 하고 미사를 또 참여하고 그 본당 신부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네. 신학교에 좀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제 또 청년 시절에 그런 성소를 꿈꾸게 되셨으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걸 선택하는 게 맞을까?
1: 그럼요. 네. 당연히 있었죠. 그런 고민이 계속 같이 맞물려 있었고요. 네. 나에게 부르심이 있는 건가? 그런 어떤 식별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중요했고 네. 왜냐하면은 신부님의 사제의 길이 내가 그냥 희망한다고 해서 그냥 뭐 직장 구하듯이 가는 건 아니니까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나한테 부르심이 있는 건가 그런 어떤 고민 그리고 그 기도를 함께하면서 부르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확신을 했죠. 네. 그런데 제가 그 이제 당시에 이게 그 예비신학교 과정을 거치잖아요. 예비신학교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이 그 성소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원래 다니던 대학을 이제 자퇴를 하고 네. 자퇴를 하고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서 아무래도 그 수능도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내가 어떤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길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정말 그때 이제 종합학원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학창 시절에도 그렇게 안 했는데 공부를 이게 목표가 생기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0: 신학교 가야 되니까
1: 열심히 해서 이제 예비신학교 또 네. 예비신학생 과정도 이렇게 함께 곁들이면서 과정을 밟아서 딱 도전을 했는데. 딱 떨어졌습니다.
0: 네. 붙은 게 아니고요.
1: 네, 붙은 게 아니고 똑 떨어졌어요. 네. 그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한 거죠. 저는 네,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는데 똑 떨어졌어요. 근데 이미 학교는 자퇴를 했고 네. 나한테 성소가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그냥 잠깐 들었지만 네. 거의 스쳐가듯이 들고 이거는 나한테 필요한 시간이 있나 보다. 나는 1년 동안 그래도 처음으로 내가 정말 주도적으로 공부를 했고 또 이렇게

0: 공부할 자신은 또 없는데 수능 성적을 이거보다 더 높게 그때 거의 한 턱걸이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렇게 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을까? 1년 지나온 1년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불현듯 스쳐 지나간 게 내가 신부님이 되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사제의 길을 걷고자 하는데 지금 1년 동안 그래도 이제 필요로 하는 게 수능 성적이기 때문에 수험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봤고 그리고 기도도 필요할 때만 기도를 했지 그렇게 꾸준히 기도를 하는 어떤 생활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어떤 우리가 성경 외에도 굉장히 또 영적인 책 좋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도 제대로 읽어본 것도 없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다시 준비를 할 때에는 수능 공부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통독을 해보자. 적어도 내가 사제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성경 한번 읽지 않고 들어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 시간은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두 번을 했습니다.
1: 네. 내적인 준비를 또 같이 하시면서 또 이렇게 신학교를 준비하셨군요.
0: 뭐 준주성범도 그때 처음 읽어봤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시험을 이제 수능을 딱 봤죠.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준비를 할 때는 종합학원을 다녔어요. 네네네. 종합학원 다니면 아시죠? 그 아침 뭐 한 8시까지 갔다가 밤 10시까지 끝나는 그 생활을 1년을 하는데 했는데 두 번째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이제 인터넷 강의나 단과 학원 다니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성경을 읽는 시간으로 1년을 이렇게 준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수능을 딱 봤어요. 아, 이거는 하느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다. 난 반드시 잘 될 거다. 아니 난 부르심이 있다. 네네네. 확신하고 수능을 딱 봤는데 점수가 하나도 안 오른 거예요. 뭐지? 부르심이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해에 붙었습니다.
1: 와. 점수는
0: 똑같았어요.
1: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0: 전년도 점수였습니다.
1: 네, 그래도 준비의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신학교에 이렇게 어렵게 또 입학을 하게 되셨네요. 아 너무 재밌네요. 아니 이렇게 또 신학교 생활 또 하시면서 사실 뭐 신학교 생활이 그렇게 만만치만도 않잖아요. 돌이켜 보면 재밌기도 하고 뭐 함께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또 내가 신학교 생활 7년이라는 시간에 또 이렇게 버티고 사제가 되기까지 좀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뭔가 흔들릴 때마다 나를 붙잡아줬던 힘 어디에서 좀 느끼셨나요?
0: 부모님의 기도였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신학교에 입학하면 우리 용디 신부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양옥관이라고 이제 1학년, 2학년 공동생활관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자기 그 옷장 앞에 뭐 자기 사진과 이름, 축일, 그 다음에 나의 좌우명 이렇게 써서 이렇게 붙여놓는데 제 좌우명이 당시 이제 좌우명을 원래는 없었다가 뭘로 할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자. 좌우명을 그때부터 이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 이게 좌우명인데요. 그게 딱 붙여놓고 정말 그렇게 이제 원하는 성소의 길을 제가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정말 그 설레임 가득한 상황에서 1년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고 설레임이 뒤엉킨 1년 생활을 1년의 그 신학교 생활을 딱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저는 이 상태로 이제 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이렇게 이제 신부가 될 때까지 이 설레임 가득하고 또 나름 그 신학교에서 이제 새로운 공부들, 새로운 생활들 이렇게 적응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학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밖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제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또 다시 그게 동경이 돼버린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0: 누구나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게 커져 또 신학교가 해화동에 있잖아요. 네네네. 해화동 그 번화가
1: 중심에 대학로에 딱 있으니까

0: 정말 그 연애하는 연인들 보면 너무 부럽고
1: 매출 나갔을 때
0: 네. 영화관에 가서 나 이 시간에 막 밤이면 영화 보고 싶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뭐 성균관대나 한성대나 성신여대나 이렇게 대학들이 있다 보면은 때 되면은 이제 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학교들이 그러면 연예인들이 와서 막 노래를 막 부르면은 신학교에 거의 뭐 제 옆방에서 축제를 하는 것처럼 그쵸. 소리가 막 싸이가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기도도
1: 안 되고
0: 기도 시간인데 네. 싸이가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바로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 크게 들려요. 네. 신학교가 지대가 좀 높다 보니까 그러면은 아, 저 축제에 가서 나도 거기서 뛰어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1: 오늘 저희가 신부님과 함께 솔직 담백한 이 빵 먹자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 그 얘기를 빠져들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이제 없어져가지고 이제 그 입으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상황이 들었을 때 우리 신부님께 가장 큰 힘이 됐던 건 부모님의 기도가 네. 또 나를 잡아주고 네. 또 이끌어주고 내가 사제로서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또 힘을 키워주는 부모님의 힘이 또 있으셨군요.
0: 가장 컸습니다.
1: 네. 우리 실비아님께서 주님께서 안드레아 신부님을 선택하신 것은 최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클라라님께서 역시 기도의 힘 최고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이병철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 그래도 식구금 토크 하나는 나눠보고 또 이렇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신부님 앞에 19가지의 질문이 있는데요. 한 가지를 뽑아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 솔직 담백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색 구슬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0: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네. 어떤 질문들이 있으려나
1: 네, 하나를
0: 파란색
1: 네, 파란색 앞에 있는 파란색 구슬 뽑아주셨습니다. 질문 나눠볼게요. 오! 질문 모두가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도전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0: 올해 도전하고 있는 딱히 무언가를 지금 막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거가 있지는 않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WID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그쵸. 시기다 보니까 뭐 조직이 신부님들도 그렇고 뭐 청소년부 신부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분주한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국의 한 신부로서 또 같이 또 분주할 수밖에 없는데 모쪼록 내년에 있을 세계 청년대회가 그 과정 안에서 너무 이제 상처가 있지 않고 혹은 있다면 잘 아물어지면서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될 수 있기를 그게 제가 바라는 성공의 기원입니다.
1: 우리 신부님과 오늘 가톨릭 한국 가톨릭 스카우트 담당사제 이병철 신부님과 함께 이 빵 먹자 시간 보내봤고요. 신부님 오늘 라디오 나와주신 소감과 더불어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딱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나오시니까 어떠셨나요?
0: 굉장히 엄청 떨렸거든요. 네. 지금도 떨려요. 그런데 우리 또 용디 신부님께서 너무나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즐거운 토크 시간이 네.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에게도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톨릭 스카우트 가족 여러분들 항상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가톨릭 스카우트 스카우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스카우팅 함께 계속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톨릭 스카우트 파이팅!
1: 파이팅! 네. 우리 신부님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신신우신 오늘 마치면서 듣고 싶은 끝곡 신부님의 추천곡으로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마침 노래는 어떤 곡으로 좀 들어볼까요?
0: 네, 제가 악동뮤지션 노래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그 중에 사람들을 움직이는 게라는 노래를 선택했어요. 네. 굉장히 그 일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냥 지나가는 모습들을 그렇게 통찰력 있게 또 이렇게 노래로 작곡을 한 이 노래가 제가 두 번째 신청곡으로 네, 했습니다. 네,
1: 좋습니다. 오늘 한국 가톨릭 스카우트 담당사제 이명철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했고요. 신부님의 앞으로의 또 사목과 우리 가톨릭 스카우트의 또 무궁한 발전을 함께 기원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내일은 목요일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이 열리는데요. 내일부터 10월 잠자고 있는 책을 깨워라 라는 주제로 내 책장에만 꽂혀있는 책 하나씩 꺼내보려고 합니다. 내일의 책방지기 박은지 소아대리사 시인과 함께하는데요. 우리 시인 어떤 책을 꺼내오실지 내일도 본방사수 꼭 부탁드릴게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이병철 신부님 추천곡 악동 뮤지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키팅, 에몬스카고 키팅,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키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키팅, 집을 완성할 땐 키팅,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 앱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와우.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5: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보

0: 원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매번 하면 할수록 더 좋고 그래서 계속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시아게임 역사상 처음으로 배드민턴 여자 단식 2연패의 역사를 새로 쓴 안세영 선수의 말인데요. 누구도 하지 못했던 최초의 기록을 세우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다며 우승의 맛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매번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고 그래서 계속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 그건 어쩌면 할수록 달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할수록 우리 안에 더 많이 쌓여가는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 오늘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9월 30일 수요일인 오늘은 성 예로니모 사제학자 기념일이에요.

오늘의 첫 곡 아이유 너랑 나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한번 먹고 나면 또 생각나는 음식, 한번 만나고 나면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처음엔 귀찮았는데 하고 나면 개운해서 다음날 또 하고 싶은 운동. 우리 일상에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것들도 있죠.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고요. 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인들에겐 하느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담는 일도 그렇죠. 흔히 말씀의 맛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말씀도 맛을 보면 계속 또 찾게 된다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사랑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하느님 말씀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데요. 평생 그 말씀을 파고들었던 예로니모 성인처럼 우리도 오늘 나만의 말씀 한 줄을 마음에 담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머리도 한번 써볼까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예로니모 성인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된 원문 성경을 평생에 걸쳐 라틴어로 옮긴 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중 라틴말 성경이라고 하는 땡땡땡 성경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다라는 뜻을 가진 땡땡땡 성경,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불가타, 2번 불가사리, 3번 불가마.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세요. 센스 넘치는 오답 보내주신 분 뽑아서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의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 책 드릴게요.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리명 머그컵,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도 생방송 청취 인증 이벤트 진행 중이에요. 자, 지금 93.1 주파수 체크, 보이는 라디오 화면 체크, CPBC 홈 화면 체크, 지금 시각이 보이게 찍어서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대중적인 성경을 라틴어로 하면, 자, 힌트송 나갑니다. 이찬원 타타타.

이찬원 타타타 듣고 왔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불가타 성경입니다. 불가타 성경. 예로니모 성인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인데요. 불가타라는 말은 라틴어로 널리 퍼진, 대중적인 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예로니모 성인이 번역한 이 성경이 서방교회에서 널리 사용되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레오 형제님 1번이요 하고 잘 맞춰주셨고요. 잔다르크님도 같이 부부는 일심동체 1번 해주셨고 윤세호님 1번 약간 철자가 틀리셨는데 불같아 하고 1번 해주셨고 대건안드레아님도 1번 해주셨고요. 또 너튜브로 또 트윈스파더님 예비교리 신자시라고 정답은 1번이네요 하고 해주셨고요. 예비신자인데도 벌써 잘 맞추고 계세요. 대건안드레아님도 1번 맞춰주셨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요. 스마트폰 사진작가가 되는 비법책 받아가실 분 찾아서 5단 문자 살펴볼게요.

누가 분 부부가 됩시다. 너무 어려운가요? 한 번쯤은 해봅시다. 3475님, 우리 아들 방은 불가침 구역. 우리 아드님이 한참 사춘기를 겪고 계시는군요. 그럴 때가 있죠. 다 한때잖아요, 그쵸? 그래도 에휴 그래 그런 시기구나 하고 노크 똑똑똑 해주시고, 또 항상 들고 가실 때 잔소리보다는 어떤 과일이라든지 맛있는 거와 함께 똑똑똑 하면은 아 저 문이 열리면 좋은 게 들어온다, 이거를 좀 나의 무의식 쪽에 심어주시는 거죠. 은근히 효과 있을걸요? 2761님, 아침 장건강엔 물갈이땡. 아 불가리땡, 저도 이거 예전에 많이 먹었어요. 먹으면 속이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불가리땡. 달건안드레아님, 제 마음은 불에 타. 오늘 제주축구팀 감독님과 저녁식사 함께 하기로 했어요. 진짜 성덕도 이런 성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진짜 마음이 불타죠. 저번에 그 사진 찍으셨다고 되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식사까지. 오늘 정말 이 팬심을 불타오르게 불사지르고 오세요. 엘리사벳님은 20대 때는 남편과 불같은 사랑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니 미운정 고운정으로 미지근해졌어요. 그런 게 좋은 거죠. 맨날 불타봐요. 그 병원 가야 돼요. 그렇게 미지근하게 오래가는 사랑 잘 유지하세요. 오늘 오답 선물은요, 우리 남편과 불가분 아니고 불가촉이라고 하신 2151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퀴즈 오답 만들기도 하면 할수록 재밌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하면 할수록 좋은 것들 나눠주세요. 100원 되는 문자 샵 0931번, 무료 어플 CPBC빵, 너튜브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차 한잔 하면서 차담 나눠요. 하면 할수록 좋더라. 뭐가 있을까요? 우리 대건 안드레아님은 뭐니뭐니 해도 행복 찻집 듣기죠. 우디 사랑합니다. 아 맞아요. 뭐니뭐니 해도 좋은 거 우리 행복 찻집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유익한 것들 천지니까요. 93.1 고정해 주시고요. 우리 2시에 자주 만나요. 3205님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은 저축입니다. 큰 돈이 생기니까요. 하긴 뭐 저축해서 나쁠 게 없어요. 다만 그 중간중간에 자꾸 거기서 뽑아 쓰고 또 적금이면 적금 통장을 깨고 이런 행위가 없을 때 하면 할수록 좋은 거겠죠. 중간에 빼는 거는 하면 할수록 안 좋습니다. 9736님 걷기요. 생각도 정리되고 건강도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맞아요. 걷기가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순환도 잘 되고 계속 누워있으면은 누워있기만 했더니 어떻게 됐다더라? 뭐 신체 나이가 거의 뭐 90이 됐다는? 3일만 누워있는데? 뭐 그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좀 짧은 거리라도 걷기를 생활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827 하나님, 아 우리 827 하나님도 라디오 듣기요. 들을수록 유익하고 재미있어서 요즘엔 라디오만 듣고 살아요. 라디오 진짜 좋아요. 우리 지금 윤세호님도 뱃살 빼기 위해서 자전거 운동하면서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이렇게 뭔가를 하면서 들을 수 있고 또 노래만 주구장창 들으면은 그것도 약간 좀 귀가 피곤하잖아요. 적당한 토크와 적당한 정보와 적당한 노래와 편안함 라디오가 최고죠. 자주 들어주세요. 그리고 앞에서 예비신자라고 소개해드렸던 트윈스 파더님 저는 예비신자인데 이런 방송이 있었군요. 구독하고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남기셨거든요. 환영합니다. 아주 자세가 돼 있는 분이에요. 그쵸? 정말 열심히 하셔서 세례 기쁘게 받으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트윈스 파더님께 선물 드리고요. 또 차담 나눠주신 3205님께도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잠시 후 시노드 코너 시작합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이니까요. 너튜브 CPBC방 어플에서 보실 수 있어요.

0: 긴가민가 알쏭달쏭 신앙생활에서 생기는 모든 궁금증들 행복찻집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아네스의 행복찻집 수요일엔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즌3가 있는 날인데요. 시노달리다스 최종 문서를 알기 쉽게 풀이해드리는 특별기획 시노드 신앙의 신호 등 시노달리다스를 향한 우리 신앙길에 늘 초록불을 밝혀주는 분이죠. 교구사목연구소 소장이시자 시노달리다스 선교사이신 박용우 미카엘 신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축하 축하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또 하루 늦게.
0: 어제가 신부님 축하드리셨죠.
1: 예.
0: 축하 파티는 많이 하셨나요?
1: 쇄도하는 문자 메시지에 이제 업무가 마비되고요.
0: 예.
1: 도파민은 아주 폭발해버리고 행복감이 막 끝을 향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0: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 어제도 저희 행복찻집에 신부님 뭐 축을 축하드린다 이런 문자가 왔었고요.
1: 아, 예.
0: 네, 지금도 빵톡에 하루 늦었지만 축을 축하드려요 하고 대건 안드레아님 또 엘리사빈이 잘 남겨주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저도 조그만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이따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1: 예.
0: 아유, 오늘 뭐 축일도 있고 또 추석도 있었잖아요.
1: 예.
0: 추석은 어떻게 보내고 오셨어요?
1: 추석은 뭐 하던 것처럼 이제 그 위례미사 드리고요. 이제 가족들과 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또 한편은 연휴니까 그동안 밀린 일들 싹 다 해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일끌을 들고 갔죠. 그런데 하다 보니 역시 연휴는 이제 지나고 결국 내 이럴 줄 알았다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때도 그랬는데 이제 방학 때 되면 그 방학 동안 읽을 거라고 책 한참 싸들고 갔다가 그냥 가지고 온 적이 좀 있거든요.
0: 네.
1: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아직 그 버릇 못 고쳤습니다.
0: 근데 신부님도 그러셨다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저도 막 노트북이랑 편집거리를 들고 갔는데
1: 예.
0: 꺼내지도 않았거든요. 아유, 그래도 어찌저찌 이제 내일이면 벌써 10월입니다. 다시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도 시노드 공부 같이 해볼게요.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1: 지난주에 이어서 최종 문서 제4부 풍성한 고기잡이 그 후반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4부의 부제목이 유대의 회심인데요.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0: 네.
1: 서로 유대하는 여러 가지 조직과 직책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과 직책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방법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많이 들은 질문이 있는데 특히 이제 작년부터 전례회를 지내면서
0: 네.
1: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신부님 우리 본당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누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0: 아, 네.
1: 저는 사실 그런 이제 질문 받을 때마다 두 가지 면을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다양성과 포용성 같은 가치들을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요. 우리가 그 신앙을 너무 획일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이 다양한 만큼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도 다양할 수 있을 텐데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똑같은 모습이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0: 네.
1: 마치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 조직처럼 말이죠.
0: 네네.
1: 근데 교회는 그런 그 모습보다는 다양한 악기들이 어울려서 좋은 소리를 내는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0: 오케스트라. 시작부터 명언이네요.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뭐 지휘자, 사목자의 역할부터 좀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1: 예, 그렇죠. 이제 신부님과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된다, 좀 힘든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주교님한테 이제 꼬지르는.
0: 아, 그런 분들 많죠, 요즘.
1: 예. 또 주교님과 내가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요즘은 교황청에도 메일을 보내시고 그러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그 메일을 쓰시고 알리는 그 마음 안에는 어쩌면 신부님은 대대장, 주교님은 사단장, 교황님은 사령관 이쯤 생각하는 그런 계급 피라미드를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사목자들이 그렇게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는 아니고 또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그 사부 안에서도 124항에서 129항에 나오는 일치의 유대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서로 연결될 것인가 그리고 130항에서 139항 그렇게 일치된 교회 안에서 로마 주교 로마 주교라면 곧 교황님이죠.
0: 네.
1: 교황님의 역할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교황님 역할을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교님, 신부님들 같은 사목자들의 역할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일단 교회는 피라미드 계급의 군대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요. 그러면 먼저 지역교회들이 어떻게 하나의 교회로 연결될 것인가? 여기서 지역교회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1: 예. 교회의 기본적인 단위는 본당이 아니라 교구죠.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신부님들은 주교님의 명을 받아서 주교님의 손과 발로 봉사하는 분들이지 사지서품만으로 온전히 사목자의 권한과 책임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본 단위 교구를 지역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최종 문서는 이 지역교회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걸어간다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교구나 또 다른 나라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꽤 있었는데요. 서로 같으면서 다른 부분들이 있죠. 예컨대 어느 나라에서는 미사 때 뭐 앰프를 켜고 마이크를 들고 꽝꽝 울리도록 노래를 해야 아, 오늘 미사 제대로 했구나 뭐 이런 나라가 있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불경스럽다. 어떻게 성당에서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0: 네.
1: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더 심각한데요.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일부 다처제에 관심을 갖고 있죠. 아프리카 전체 54개 나라 중에서 절반 정도가 일부 다처제를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새로 누가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들 부인이 뭐 3명 이래갖고 세례받겠다고 오면
0: 네.
1: 이게 말하자면 우리 혼인조당이 딱 걸리는 거니까 이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되나 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사나 하는 그 사회만의 상황이 있는데 그걸 외부인의 시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아 당신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러고 나면 누구도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0: 네.
1: 또 사제 성소가 너무 부족한 곳에서는 요즘 이제 기혼자가 사별한 다음에 혼자가 되면 사제 서품을 허용하는 경우도 이제 생기고 있는데요.
0: 네.
1: 우리나라에서는 그 상상하기 힘들죠.
0: 그러니까요.
1: 예. 그래서 이제 최종 문서 124항에는 각 지역교회가 역사와 문화, 사회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문제에 대해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서는 이런 속도의 차이를 반드시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 하고 말하면서 오히려 정당한 다양성으로 인정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기회로 보자고 하는 거죠.
0: 네.
1: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두가 똑같아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0: 네. 근데 이런 말씀 들으니까 앞에서 우리가 뭐 다른 본당이랑 다른데 하는 이런 고민들이 정말 손톱만 하는 거네요. 어디는 뭐 일부 다처제고 이런데.
1: 그렇죠.
0: 그렇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그렇다고 지역교회가 우리는 원래 그래 하고 자기 지역의 독특함만 내세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1: 예, 워낙 요즘 교류가 많죠. 어릴 적에는 대구에서 세례받고 활동하다가 뭐 서울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그럼 우리 교구에서 익숙하던 관습이나 행정적인 절차와 좀 다른 문화들을 만나면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최종 문서는 한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구가 함께 대화하고 함께 걷는 다양한 유대들을 활성화하자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교구 회의뿐만 아니라 몇 개의 교구가 모이는 관구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주교 회의 더 나아가서 대륙별 회의 이런 이제 큰 회의들을 자꾸 해보자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큰 차원의 유대가 그동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법으로 엄밀히 보면 이런 이제 관구 회의나 주교 회의는 하면 좋기는 한데. 딱히 그걸 좀 덜 신경 쓴다 해서 문제는 되지 않는 그런 것이었어요.
0: 네.
1: 우리 교회법은 교황님을 중심에 두고 지역교회들이 교황청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걸 주로 다루었지 관구나 국가, 대륙 이런 것은 좀 부사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교회 그리고 교황청 이 둘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회의들을 활성화해 보자 하는 얘기죠.
0: 네, 하긴 신부님이 다녀오신 방콕 회의에서도 이게 뭐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신우들이 어려워하더라 이런 거 참 신기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런 회의가 참 중요하겠다 싶기도 한데 그렇지만 이 이야기조차 저희는 우리 미카엘 신부님을 통해서 알게 됐듯이 결국 회의를 해도 주요 관계자들만 참석하게 되지 않을까요?
1: 아, 예. 그래서 이제 127항의 신호대의 중요한 특징이 다시 언급되는데요. 지역 국가 대륙 차원의 교회 회의에 주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도록 하자는 공고가 있습니다. 뭐 가까이는 아까 말씀하신 방콕 국가 신호드 모임, 여기는 성직자뿐만 아니라 수도자 평신도 함께 참여해서 의논하고 식별하는 과정을 거쳤죠.
0: 네.
1: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주교님의 일을 갖다가 이제 최종 문서가 제한해 버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식이에요. 모두가 참여해서 식별하고 주교님들은 자신들의 직무에 따라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결정하는 것, 주교가 결정하는 것, 이게 단순히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참여하는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듣고 결정은 이제 주교님의 몫으로 한다. 이런 것인데요.
0: 네.
1: 우리가 이런 원리를 본당에 적용해 보자면 모두가 뭐 얘기하는 단계에서는 참여해서 식별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책임지는 신부님이 자신의 직무에 따라 결정한다. 우리가 이런 이제 신호드 방식을 자꾸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1: 예.
0: 참 신호드는 배우면 배울수록 이렇게 종교를 떠나서 다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1: 그렇죠.
0: 대화 방식.
1: 예.
0: 오늘 우리 방송 시작하면서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얘기했잖아요.
1: 아, 예.
0: 그게 신호드네요.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화라는 게 참 필요한 일이긴 한데 솔직히 또 번거롭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1: 예.
0: 그럼에도 우리가 자꾸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1: 사실 주일에만 미사에 오시는 많은 교우들의 입장을 보면요. 주일 미사 그리고 평일에 한두 번의 어떤 뭐 모임 오시는 것만 해도 사실 귀한 시간을 내서 참 힘들게 오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0: 네.
1: 그런데서 자꾸 뭐 교구회의, 뭐 관구회의, 주교회의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주일미사 지키는 것도 힘든 판에 내가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최종 문서에서도 굳이 이런 대화들을 자꾸 해보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런 대화가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표현인데요. 건실한 분권화와 관련했기 때문입니다. 최종 문서 129항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건데 모든 것을 중앙 로마에서 결정할 필요가 없고 지역교회가 자신의 문화와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일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문제라면 지역 주교들과 지역 교회가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프리카의 일부 다처제 문제 같은 경우도 있고요.
0: 네.
1: 우리나라에도 이제 가령 장례에 관한 보편교회 지침과 우리 문화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황청은 2016년에 지침을 통해서 화장은 이제 허용한다. 하지만 유골을 받아나 산에 뿌리는 상골이나 유골함을 집에 보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성스러운 장소에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0: 우리 상골 되게 제 보편적이잖아요.
1: 예. 그래서 이제 주교회의에서도 이 교황청 지침을 충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뭐 이미 한국 사회에서 화장 후에 그 나무나 잔디 아래 유골을 묶거나 뿌리는 그 수목장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권장해 왔고 또 이미 널리 퍼져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교황청의 지침과 국가에서 이렇게 바라는 방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걸 이제 로마에 물을 필요 없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지요.
0: 네.
1: 뭐 이용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0: 네.
1: 교회 이용 규정은 아주 엄격하고요. 반면에 한국 사회의 이혼율 지금 굉장히 높죠.
0: 그쵸.
1: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혼 뭐 조언이 아니고 혼인과 가정의 소중함은 지켜야 되지만 일단 뭐 그런 어려운 일 과정을 거쳐서 이혼에 이르게 된 분들이 그 과정에서 겪은 상처와 아픔을 신앙 안에서 치유받는 방법도 있어야 되거든요.
0: 네.
1: 그럼 그걸 갖다가 현재 교회법 규정으로 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좀 논의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 네.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그 문제가 구조적 문제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필요한 거군요.
1: 네.
0: 우리도 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몰래 듣지만 하지 마시고 문자와 어플, 너튜브로 댓글로 많이 의견 나눠주시고요. 그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오늘 어떤 노래 들을까요?
1: 가을이니까 고엽 한번 들어보셔야죠.
0: 이 노래 필수죠.
1: 예, 네. 많은 분들이 이 곡을 노래하고 연주를 했지만 저는 그래도 이브 몽땅의 노래가 노랫말이 가진 분위기를 제일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0: 네.
1: 뭐 말을 모른다 해도 그 분위기 한번 취해보시죠.
0: 그렇죠. 옛날의 그 음원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2: Oh, je voudrais tant que tu te souviennes Des jours heureux où nous étions amis. En ce temps-là, la vie était plus belle. Et le soleil plus brûlant qu'aujourd'hui. Les feuilles mortes se ramassent à la pelle. Tu vois, je n'ai pas oublié. Les feuilles mortes se ramassent à la pelle. Les souvenirs et les regrets aussi.

0: 가을이었다. 너무 좋네요. 예. 이브 몽땅 고엽이었습니다. 아, 그동안 신문이 안녕하세요. 축일 축하드린다는 문자가 되게 많네요. 예. 이거 마치고 다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트윈스 파더님도 제 아들 예비 세례명도 미카엘이라고.
1: 아우, 그 뭐.
0: 좋은 세례명이죠? 예. 잘 지으셨습니다. 우리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하는 시노드도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고요. 앞에서 대화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다른 만큼 좀 지역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늘어나야 할 것 같아요. 좀 공식적으로도.
1: 그렇죠. 우리 가톨릭 교회가 전 세계에 걸쳐 존재하기 때문에요. 우리 한 15억이 인구 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다른 데서는 크게 실감 안 날 수도 있고요. 또 딴 데서 뭐 예사롭게 얘기하는 문제가 다른 데서는 아주 심각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로마에서 모든 결정을 하니 어디든 다 따라오기만 하라. 이게 적절하진 않지요. 그리고 또 다르면 이제 로마가 이제 권한을 줄이고 지역교회 뭐 권한을 늘리지 않은 면도 있지만
0: 네.
1: 또 다른 면에서는 로마가 그동안 이제 그 전체 교회에 기여한 문화적인 아름다움들 풍성함들 컸습니다. 근데
0: 네.
1: 이제는 지역교회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보화들도 또 나눠야 될 때가 아닌가. 유럽만이 뭐 좋은 아름다운 것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0: 지난
1: 때가 됐다는 거죠.
0: 네. 또 한국교회 스타일도 이렇게 알려주고.
1: 네.
0: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가톨릭이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은 미사, 똑같은 기도를 드린다는 그런 자긍심이 대단하잖아요.
1: 네.
0: 근데 좀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다가 오히려 일치에 금이 가면 어떡해요?
1: 예.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직무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차례죠.
0: 네.
1: 최종 문서는 교황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에 그 직무를 어떻게 시노드적인 교회 안에서 이해할 것인가 이걸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130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시노달리타스는 개별 교회들과 전체 교회의 공동체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을 조화롭게 표현한다. 이걸 알아듣기 힘들까 봐 모든 사람, 몇몇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이라고 관료를 넣어뒀어요.
0: 네.
1: 여기서 모두는 하느님의 백성 전체, 몇몇 사람은 주교단, 한 사람은 로마 주교, 교황님을 뜻하는 것인데요. 시노달리타스는 이 셋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결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교회들은 각자의 고유한 전통을 가질 수 있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 다양성이 교회 일치, 모두를 해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교황님의 역할이 있지요.
0: 네?
1: 교황님은 교회 일치를 지키고 신앙과 도덕의 유산을 보호하면서 신호드 과정을 소집하고 주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의 역할이 모든 지역교회를 똑같이 만드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0: 네.
1: 오히려 다양성이 일치를 파괴하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 다양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양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지킵시다 하고
0: 네.
1: 마지막 이제 정리해 주는 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0: 네.
1: 사실 이제 교회 일치와 다양성 문제를 우리나라 본당에서는 실감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본당과 본당 뭐 대구 1대리구에 있는 본당과 3대리구에 있는 본당이 뭐 그리 다르겠어요.
0: 맞아요.
1: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가령 이제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에는 서유럽의 끝이고 동유럽 사람들이 많이 넘어오는 곳이잖아요.
0: 네.
1: 그럼 동유럽 신부님들, 동방교회 신부님들도 같이 오세요. 동방교회 주교님도 오고. 그러면 이분도 합법적인 주교님이고 빈에 계시던 원래 우리 그 교구장도 계시고 그러면 어떤 그 혼인 같은 경우에 동방교회 신자와 서방교회 신자가 결혼했을 때 누가 관할권을 가지느냐 이런 게 이제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중재해주고 만나게 하고 또 지켜나가는 역할들이 이제 사목자들의 역할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0: 그렇군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확실히 교황님처럼 좀 중간에서 주재하는 역할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1: 우리 사회에도 이제 이게 점점 이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0: 네.
1: 우리 한국에도 이제 외국인 신자들이 특히 또 가톨릭 신자들, 심지어 동방교회 신자들도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0: 네.
1: 요즘 이삿짐 같은 거 이제 이삿짐 센터 이런 데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뭐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 오시잖아요.
0: 네.
1: 이런 분들 중에 동방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한국 교회에 완전히 적응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니라 네. 이분들이 가지고 온 신앙의 전통과 기도와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더 잘 받아들이고 또 활용해 볼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이게 가톨릭 교회의 보편성이 아닌가 싶어요.
0: 아, 네. 그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 또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이군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그럼 일단 교황청, 그럼 교황청에서 교황님은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1: 그래서 134항에 다시 분권화 얘기가 나오는데요. 교황님도 교황청도 시노드적인 방식으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요한 원칙으로 모든 것은 중앙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자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교회 일체의 매우 중요한 문제는 보편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되지만 뭐 모든 문제를 다 중앙에서만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책임을 나누고 다른 분들도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황청도 교황님 계시고 그다음에 제일 그 밑에 중간에 교황청 기관이 있고 그 교황청에서 지시한 대로 주교님들이 움직이고 이런 식의 그 그림을 생각하지 말자.
0: 네.
1: 교황과 주교들을 섬기는 기관 이런 행정 조직들은 어디까지나 봉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청도 뭐 교황청에서 결정했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모든 일을 투명성 있게 책임성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자고 이제 천주군서에서 권유하고 있죠.
0: 네. 그리고 일단 이제 교황청의 주요 역할은 뭐 결정하고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듣고 존중해주고 조합하는 그런 역할로 그렇죠, 가고 이제, 있는 거네요.
1: 예, 사목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 도와주는 일들 이런 게 되겠죠.
0: 네. 확실히 이제까지 교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요.
1: 네.
0: 근데 시노드라는 말이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1: 예.
0: 근데 기존의 시노드와 현재의 시노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1: 예, 2021년 이전에도 우리 교구만 해도 우리 교구의 시노드를 두 번이나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의 시노드라고 얘기할 때는 주교님들이 일정한 기간에 로마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끝나는 그런 이벤트였죠. 그런데 이제 시노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가 됩니다.
0: 네.
1: 지난 21년에 시작한 그 시노드를 돌이켜봐도요. 지역 교회에서 시작해서 국가 차원, 대륙 차원, 그다음에 로마 총회로 이어졌죠. 그리고 그게 지금 이행 단계로 또 지역으로 다시 오고 있습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시노드는 로마에서 회의를 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각자의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돌아와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한 시노드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제 우리 교구도 그런 과정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뭐 바로 얼마 전에 사드리구에서 성령 안에서 대화 촉진자와 서기 양성 과정이 있었거든요.
0: 네.
1: 본당에서도 이 시노드 정신, 시노달리다스를 살아가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성령 안에서 대화라는 대화 방법을 쓰게 될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 대화를 위해서 누군가는 먼저 한번 해보고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드리구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상 해보니까 처음에는 성령 안에서 대화 그러니까 좀 헷갈려하고 그러니까 민감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0: 네.
1: 한번 해보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왜 이런 대화 얘기를 진작 발현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좀 더 많은 대화를 해왔어야 된다.
0: 네.
1: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0: 제가 오늘 진행자이자 증인이거든요.
1: 예.
0: 제 본당이 저 사대리구잖아요.
1: 예.
0: 그 신부님 그 교육 다녀오신 본당 이모들이 성령 안에서 대화 너무 좋다고.
1: 예.
0: 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해보니까 정말 좋다.
1: 예.
0: 정말 모두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 10월 달에 이제 1, 2, 3 대리구도 또 교육을 하게 될 텐데 정말 이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0: 네.
1: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 전반적으로 대화를 두려워하고 피하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도 많이 겁을 내요. 작은 예를 들자면 식당 가서도 처음에 키오스크 같은 기계 되게 낯설어하고 힘들어하셨는데 요즘엔 그게 더 편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탁 누르고 뭐 나오는 게 더 편하다 하는 것이요.
0: 네네.
1: 문제가 있거나 불편하거나 갈등이 있으면 대화로 풀 생각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 그냥 적어버리고 뭘 눌러버립니다. 그죠?
0: 네,
1: 이게 대화를 이제 겁을 내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만큼은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하고 이런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0: 아, 아멘입니다. 참 이렇게 좋은데 한편으로는 근데 성경 안에서 대화가 이렇게 분란만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도 있더라고요.
1: 네.
0: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안 해본 분들이 사실 그래요. 안 해본 분들이 이제 그걸 걱정을 하시고 그런데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그런 두려움들을 내려놓고요. 성령의 대화의 특징은 처음부터 또 중간중간 끝까지 계속 기도와 대화가 이제 공존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해보면 이게 확실히 달라져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기회들을 우리 앞으로 교구에서 많이 만들 텐데요.
0: 만들어주세요, 진짜. 예.
1: 지금 당장 뭐 저것만 해도 내년이 이제 이웃사랑의 해인데 원래까지 우리가 전례해를 지냈잖아요.
0: 네.
1: 그리고 내년 이웃사랑의 해를 지냈는데 과거 같았으면 그냥 이웃사랑의 해입니다. 그리고 주교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그러면 또 그게 실천사항 이런 게 만들어져서 교구에서 딱 내려오면 본당에서 이거 하세요.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명령을 받은 그 전두원들처럼 교구들이 그걸 갖고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0: 네.
1: 안 그래도 이제 그게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주교님께서 사목교수를 작성하시면서 신부님들의 의견들을 성령 안에서 대화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총회장님들 평신도들 대표들이시니까요. 그분들이 성령 안에서 대화한 내용들을 또 받아들이시고 그걸 토대로 사목교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곧 뭐 발표가 될 텐데 연말쯤에 발표가 되면
0: 네.
1: 교구청에서 사목교수 발표했네. 그냥 그게 위로부터 떨어지는 명령이다. 끝. 이게 아니라 본당에서부터
0: 네.
1: 또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는 거죠. 교구에서는 이런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니 실제로 우리 본당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대화를 해보자 하는 거. 대화를 해서 정하자.
0: 오, 예. 좋다.
1: 그 기회가 이제 마련될 겁니다.
0: 또 그 과정에서의 신부님의 가이드도 기대하겠습니다.
1: 예.
0: 와,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시노달리타스 최종 문서 제4장 풍성한 고기잡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총 종합해서 정리해 주시면요, 신부님.
1: 예, 꼭 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번 주에는요. 일치는 동일함이 아니지요. 오케스트라처럼 다양한 소리를 내는 사람, 다양한 악보를 갖고도 하나로 뭉쳐내는 그런 이제 그 조화로운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오케스트라처럼요. 서로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모두가 똑같아질 필요는 없고 그러면서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친교, 참여,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1: 네.
0: 우리 2150님께서 신부님 시노드 강의 듣고 방송도 들으러 왔습니다. 그날 성경 안에서 대화도 직접 해보니 저희 반장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증인 또 오셨어요. 네. 그러시면서 차근차근 시노드 여정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유, 증인 고맙습니다. 우리 참여해주신 2150님께 선물 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우리 지금까지 시노드, 신앙의 신호등 박영욱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 했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0: CPBC FM
1: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2: 쉼 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3: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2: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3: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2: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3: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2: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3: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2: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3: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4: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남산성당 서찬석 제르마노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5: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9006님이 언제적 노래죠? 정말 세련됐어요 하셨는데 그쵸? 마로니의 안개꽃 꽃말엔 슬픔 이 곡 들으면서 2부 시작했어요. 우리 계속 주사 이야기하고 있는데 7930님이 주사 맞을 때 어차피 아플 걸 알아서 아프냐고 여쭤보진 않습니다. 다만 바늘이 들어간 걸 쳐다봐야 그나마 아픔에 대비가 되어서 덜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피를 뽑거나 수액 맞을 때 고생을 하는데 혈관이 얇은 데다가 잘 안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혈관을 못 찾아서 여러 번 찌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선생님들이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자주 있는 일이라 괜찮다고 안심시켜드리곤 합니다. 7930님 진짜 그 본인이 이걸 알고 있어도 혈관이 내가 얇고 잘 안 보이는 혈관이다 이걸 알고 있어도 사실 사람이라 이 바늘이 여러 번 들어가면 아프잖아요. 아파서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오히려 이 간호사 쌤들을 안심시켜 드리는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진짜 좋은 분이시다. 7930님. 혈관이 좀 잘 먹고 지금 혈관이 좀 튼튼해지면 좋겠어요. 한 번에 쭉쭉 이렇게 덜 아프게 뽑힐 수 있게. 9941님. 저는 주사 맞을 때 일부러 봐요. 피 뽑히는 것까지 확인해요. 뽑힌 양만큼 다른 거 고기라든가 으른 음료로 채워야 하니까요. 보고 있으면 내 피가 이렇구나 하고 링거 바늘 찌를 때에도요. 빗띠는요? 네, 저는 못 봐요. 아예 못 봐요. 대전에서 WID 십자가와 성모성화 인수받고 부산으로 향하고 있어요. 아우, 부산으로 조심히 가세요. 이 전국에서 지금 WID 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은총 많이 받으시고 또 준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실비아님도 혈관이 얇은 1인이에요. 간호사분들이 매번 미안해하세요. 4935님 여기는 경기도 수원 팔달시장에서 소머리국밥 먹고 공원에서 쉬면서 문자 보내요. 어서 오세요. 배도 든든하고 공원에서 이렇게 쉬면서 보내시는 거 너무 좋네요. 더운가요? 아니면 시원한가요? 어때요? 아까 2698님이 어머 2살 손자 이름이 정우인데 누가 정우인가요? 저희 아들이요. 저희 중3 아들 이름이 정우거든요. 어머 2살 손자 이름도 정우예요. 무슨 정우인가요? 하늘이 몽글송글 너무 예뻐요. 아시아 준결승 축구 봐야죠. 대한민국 파이팅!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이 악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죠. 네, 우리 선수들 모두 다치지 않고 잘 치르고 돌아올 수 있기를 대한민국 파이팅이에요. 9089님 안녕하세요. 빛나님 93살 엄마랑 기장해변 드라이브하면서 청취합니다. 가을 하늘과 예쁜 가을 바다 바라보면서 언제나 엄마가 제 곁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 엄마와 따님의 이 바다 드라이브 너무 멋지네요. 가을 바다도 예쁘고 가을 하늘도 예쁜가요?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9089님과 함께해 주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자, 대한민국 파이팅까지 외쳐봤고요. 자, 2부 시간은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음악의 대화로 함께 할 거예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너튜브 CPBC 라디오 검색해서 2시의 뮤직 들어오시면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리얼투데이 삼신홀딩스 한국비드랩 제공이고요. 에픽하이의 플라이 듣고 대화님 모셔볼게요.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좀 합의가 됐나요?
1: 네, 제가 예전에는 떡볶이 먹으러 가면 네. 그 주인 아주머니 분께서 학생 그러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네. 삼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이제 세월이 흘렀구나.
0: 전 아줌마 그래요. 뒤에서 아줌마 그러면 응? 막 돌아봐. 나 부른 거 아닌데 돌아봐. 그럼 진짜 짜증 나는 거 알죠? 나 부른 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스스로 찔려서 돌아본다.
1: 네. 아, 우리 뭐 날 얘기 말고요.
0: 아, 그럴까요? 뭐
1: 즐거운
0: 아,
1: 날씨, 얘기.
0: 맞아, 날씨도 네. 좋은데. 아니 왜냐면 오늘 머리를 고등학생처럼 자르고 오셔가지고 지금 한결 네. 젊어지셨거든요.
1: 제가 머리가 좀 긴 것 같아서 미용실에 가서 앞머리를 조금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조금 더 짧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놀랐는데 제가 네. 또 그걸 말을 못하고
0: 아~
1: 왜냐면 제가 머리를 자를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네.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거니 아~ 하고 계속 지켜보다가 그렇죠.
0: 전문가니까
1: 네 결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0: 아하
1: 네 하지만 좋아요. 네 뭐 새로운 느낌.
0: 어 잘 어울려요 근데.
1: 근데 한 가지는 다 공통적으로 봐주시더라고요.
0: 어떻게요?
1: 그러니까 숨길 수 없는 당신의 나이는 있지만 네. 그래도 영해 보인다.
0: 어 네 그리고 형 삼촌에서는 다음에 지금 이제부터는 형으로 부를 거예요.
1: 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0: 고등학생, 네, 고등학생 이대화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전자 음악의 소년에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오, 청년 좋다.
1: 아, 뭐 어쨌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많은 지식을 쌓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아 그리고 뭐 전자 음악에서는 거의 독보적이죠. 대한민국 탑 원탑.
1: 근데 그 원탑이 아니라 네. 몇 명 없어요.
0: 그러니까 원탑. 내가 최초.
1: 이야기하는 평론가들이 한국의 한 평론가 중에서는 정말 두세 명밖에 없는 것 같고.
0: 그러니까.
1: 네, 뭐 웹진도 있고 많긴 한데 네. 별로 없습니다.
0: 전자음악의 최고, 최고봉. 최고봉. 최고봉.
1: 아, 요새 그런 거 진짜 유행하잖아요. 늘 크크들이 쓰는 말투. 저 아침에도 그거 보다 왔는데 뭐 까마귀 고기 먹었니?
0: 까마귀 고기 먹었니?
1: 쥐 잡아 먹었니?
0: 아 그것도 늘 크크예요?
1: 네. 그거라고 왜? 하더라고요.
0: 왜? 뭐 때문에? 참네. 까마귀 고기 안 먹어봤나 보지? 네,
1: 구렁이 담 넘어가는 소리 뭐 이런 거.
0: 아 너무 좋은데? 좀 그런 거
1: 그렇죠,
0: 너무
1: 저희는 익숙한데
0: 익숙해요.
1: 네, 요즘 세대가 받아들이기엔 그런가 봅니다.
0: 저는 뭐 모르는 게 좀 안타깝다.
1: 네. 근데 약간 모순이 있더라고요.
0: 왜요?
1: 영크크들의 모순이 있습니다.
0: 뭐죠?
1: 미용실이라고 안 하고 헤어샵이라고 한대요.
0: 왜요?
1: 근데 커피숍이라고 안 하고 카페라고 한답니다.
0: 맞아요.
1: 이거
0: 안 됩니다.
1: 모순입니다.
0: 같은 샵으로 가야죠.
1: 그러니까요.
0: 예. 네. 바버샵이든지 헤어샵 이렇게 그러니까요. 할 거면은 커피숍
1: 커피숍으로 해야죠.
0: 예, 네, 커피숍에는 자고로 전화기가 있어야 되고요.
1: 그 소파가 파르페. 있어야 돼요.
0: 네, 파르페 먹어야 돼요. 파르페.
1: 넘어가죠.
0: 체리코크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니들이 알아? 영크크. 니들이 알아?
1: 아메리카노가 어디 있어요?
0: 근데. 아메리카노가 어디 있어요? 네. 프림 두 개, 설탕 세 개.
1: 그란데 사이즈는.
0: 아이고 네. 대짜로 많이 주세요. 이러면 되지 뭐. 안 봐도 미디어다. 탤런트야? 탤런트요? 어디 탤런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재밌다.
1: 네.
0: 네.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어. 괜찮아요.
1: 근데
0: 네.
1: 요새 그 늘크크 말투 콘텐츠가 왜 잘 되는지 알겠어요.
0: 왜요?
1: 재밌잖아요.
0: 재밌어요.
1: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네. 그래?
0: 그래? 이게? 신기하다고?
1: 그래서 네. 많이들 보는 거 같아요.
0: 그들도 영크크들도 부러운 거야 우리가. 재밌는 거예요.
1: 네. 부럽진 않겠지만 그냥 재미로 보는
0: 안
1: 거겠죠.
0: 되겠죠? 네. 네. 아 그리고 그렇게 안 돼요. 계피라고 안 하고 시나몬. 왜 그러는 거야? 계피 얼마나 좋아.
1: 그러니까요.
0: 어? 뭐 계피 스틱 하면 되지. 뭐 시나몬 스틱 뭐 이렇게. 꽃 빗띠 바라기님이 아저씨라 부르기 너무 영크크래요. 우리 네, 청년. 청년 대화. 청년 대화 좋다. 청년,
1: 청년.
0: 대화. 네. 네. 대화님의 뮤직숍. 뮤직숍 좋다. 뮤직숍.
1: 아 어떻게 다음 프로그램으로 한번
0: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대화의 뮤직숍.
1: 네.
0: 네 좋아요. 지니클라라님이 에 수용하는 게 즐거워요.

0: 맞아요. 자, 오늘 또 코너에 들어가기 전에 퀴즈 준비해 주셨죠?
1: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신곡의 주인공은 그룹 아이들의 멤버인 소연 씨인데요.
0: 네.
1: 신곡 퇴사할게요.
0: 아, 이거 인기예요.
1: 네, 이 곡이 요즘 릴스로도 대단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노래 중간에 짧은 내레이션이 나오는데요.
0: 네.
1: 웹툰 작가이자 예능인 이분의 목소리입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1번 이말년, 2번 기안84.
0: 오, 정답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1: 100원의 이용요금이 드는 샵 1053으로 보내주시거나 CB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빵톡으로 보내주세요. 나노폴리 비누를 드리겠습니다.
0: 네. 자, 우리 올리버님이 예전에 이 방송사에 아이돌 한국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금요일마다 나오시던 그 대중음악 평론가 선생님 나오셨네요. 예전에,
1: 맞습니다.
0: 맞아요. 그
1: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0: 같이 하고 있어요?
1: 네.
0: 근데 바뀌었죠. 빌리에서
1: DJ는 바뀌었어요.
0: 다른 분으로.
1: 네, 아스트로의 진으로 바뀌었습니다.
0: 네네네. 그래서 빌리 멤버 두분 진행할 때 너튜브 생방 자주 봤었대요,
1: 아,
0: 이분이.
1: 그렇군요.
0: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네.
0: 그래서 제가 항상 이때 질투했잖아요.
1: 그렇죠.
0: 기억나시죠?
1: 걸그룹
0: 왜,
1: 하고 있으니까 표정이 다르다.
0: 왜 나랑 있을 때 표정이 이렇게 다르냐? 그렇게 행복하냐? 맨날 인별 DM으로.
1: 저는 진짜 안 그랬어요. 저는
0: 에이.
1: 항상 행복했어요.
0: 예,
1: 네.
0: 알겠어요. I'm so happy too. Thank you.
1: 네.
0: 그런 또 탤런트를 가지셨네, 이 선생님.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 대화 청년과 어떤 음악 이야기를 해볼까요?
1: 오늘은 한국의 전자음악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국의 전자음악 중에서도 조금 이색적으로 1980년대 전자음악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0: 80년대 전자음악은 또 달라요?
1: 다르다기보다는 보통 한국의 전자음악의 선구자 하면은 1990년대에 활동했던 윤상 씨나 신해철 씨, 뭐 서태지 씨, 이현도 씨
0: 맞아요.
1: 이렇게 컴퓨터로 음악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0: 맞아요. 그 얘기는
1: 그런데
0: 해주셨었고.
1: 그 이전에도 한국에서 이 전자음악의 중심인 이 신디사이저를 쓴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좀 전하고
0: 네.
1: 한국 전자음악의 간략사도 좀 얘기해보고
0: 멋있다.
1: 네, 좀 이색적인 콘텐츠가 될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0: 네.
1: 네,
0: 이것은
1: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0: 나의 전공이자 대한민국의 원탑이자. 네. 전자음악의 청년, 우리 대화님이 이야기해주는 사실 전자음악하면 이게 뭐가 딱 떠오르는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1: 네.
0: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1: 전자음악은
0: 네.
1: 쉽게 얘기해서 전기 회로에서 발생된 소리로 만든 음악입니다.
0: 전기 회로에서 발생된.
1: 네. 그러니까 전기 장비를 통해서 만들어낸 소리를 깎거나 변형해서 만든 그게 이제 신디사이저라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어쿠스틱 기타를 이렇게 치거나 피아노로 만든 음악은 보통은 전자음악이라고 하진 않죠.
0: 네.
1: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그거를 녹음해서 잘라 붙여가지고 변형하고 그러니까 녹음된 것을 그 자체로 재료로 활용하는 음악도 전자음악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0: 전자음악이다.
1: 그러니까 오디오의 변형, 신디사이저로 만들어지는
0: 네.
1: 이두 가지를 활용하는 음악을 보통 전자음악이라고 하죠.
0: 그 모든 음악이 전자음악일 수 있네요. 그러니까.
1: 어떤
0: 그쵸?
1: 식으로든 다 전자음악적으로 변형할 수는 있는 거죠.
0: 오,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이해가 좀 쉽네요.
1: 네. 그래서 한국의 전자음악 간략사를 좀 말씀드려보면
0: 네.
1: 1960년대에 전자 올겐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0: 오르간.
1: 네.
0: 오르간. 선생님이
1: 그렇죠.
0: 이렇게 밟으면서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1: 아, 그
0: 거죠?
1: 풍금 말고.
0: 풍금
1: 그거 말고 또
0: 말고. 그거
1: 있어요.
0: 아니에요.
1: 그러니까 파이프 오르간
0: 파이프 오르간.
1: 이런 거는 교회에 있는데 엄청나게 고가인데다가
0: 맞아요.
1: 우리가 뭐 라이브 연주하려고 뭐 생음악 살롱 이런 데 가면은 작은 데서 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 하몬드 오르간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것조차 너무 비싸고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몬드 오르간을 대체할 또 하나의 오르간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0: 네.
1: 일본의 이제 Y로 시작하는
0: 네.
1: 음악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낸 전자 올겐들이 특히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0: 네.
1: 이게 2단으로 돼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왼손, 오른손 이렇게 거쳐서 동시에 연주할 수 있는데
0: 네.
1: 왼손은 베이스, 오른손은 리드 악기. 그 페달을 밟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베이스를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0: 멋있다.
1: 그리고
0: 키보드로 그러니까 키보드로 베이스를 연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베이스, 코드, 멜로디 다 연주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전자 올겐들의 초창기 리듬 머신, 네. 그러니까 드럼 머신 같은 게 돼 있어서 약간 아, 기계적이긴 맞아요. 하지만 타악기 쿵, 소리가
0: 맞아요. 뭐 이렇게 버튼 누르면 쿵짝 쿵짝
1: 맞아요.
0: 이렇게 나오는 거.
1: 그러니까 사실상 원맨 밴드가 가능했던
0: 아,
1: 거죠.
0: 아 맞네 맞네. 네.
1: 그 연주로 제일 유명하셨던 분이 네. 많이들 아시는 심성락 씨입니다. 아코디언 연주도 유명하시고 네. 건반 연주도 유명하지만 전자 올겐과 신디사이저 연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분도 한국 전자음악의 선구자 중에 한 분이에요. 물론 전자올겐을 전자음악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데 네. 그건 논란으로 다뤄져야 될 부분이고 아~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은 심성락이다.
0: 네.
1: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다가 1970년대에 네. 무그 신디사이저라는 게 나오는데
0: 무그 신디사이저는 뭐예요?
1: 그러니까 전자올겐하고 달리 진짜 전자음이 나오는 거예요. 올겐 소리를 흉내낸 전자악기가 아니라
0: 네.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창기부터 쓰 분들이 계신데요. 예를 들어 이호준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좀 돌아가셨는데 일찍 네. 좀 안타까운데 한국의 1970년대의 명반들에서 오르간이나 건반 그리고 무그 신디사이저를 연주한 걸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역시 한국 전자음악의 선구자 중에 한 명이고요. 1980년대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전자음 열풍이 일어나니까 네. 한국에서도 드디어 활발하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뭐 김명곤 이런 분들이 나와서 뭐 빙글빙글 같은 음악 한번 전에 얘기하고 틀었었죠. 네네. 그런 전자음악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19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에도 전자음악이 있었다.
1: 그렇죠.
0: 네. 그리고 80년대부터는 열풍이 일기 시작했고 그 후에 우리가 이제 90년대 아는 윤상, 신해철 같은 아티스트들이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네요.
1: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90년대 후반에 이제 테크노 1세대가 등장하는 거죠.
0: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1: 그렇죠.
0: 네.
1: 그게 이제 666의 암호기라는 네, 거기에 이제 도리도리 춤을 췄던 걸로 네. 상당히 유명했는데
0: 전지현 씨가 그 CF에서 그 쳐가지고 그죠?
1: 그 노래는 암호는 아니에요. 어. 근데 그 당시에 그 프린터 광고가
0: 맞아요.
1: 정말 공전 히트를 기록했죠.
0: 맞아요, 맞아요.
1: 전지현 씨가 그때는 CF를 많이 찍을 때예요. 맞아요. 영화 배우로 유명하기보다는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뭐 한국의 달파란, 모하비 이런 분들이 테크노 음악을 발표하면서 또 1세대로 자리를 잡았고 하여튼 한국의 전자음악도 참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 그 당시의 전자음악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0: 좋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볼 한국의 전자음악 어떤 곡인가요?
1: 이문세 씨 음악 준비했는데요. 그대 나를 보면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문세 씨 하면
0: 네.
1: 이영훈의 작곡으로 만들어진 그 그윽하고 아름다운 발라드 이런 거 많이 떠올리시죠?
0: 어쿠스틱 느낌이 강한데
1: 그렇죠.
0: 네.
1: 그런데 이문세 씨의 음악을 만든 대표적인 두 분이 있는데
0: 네.
1: 이영훈 작사 작곡, 김명곤 편곡입니다.
0: 아~
1: 그러니까 그 이문세 씨 옆에는 항상 그 두 분이 계셨어요.
0: 네.
1: 특히 전성기에. 그런데
0: 네.
1: 김명곤 씨가 그 발라드 편곡을 멋지게 하면서 가끔씩 본인의 주특기인 전자음악을 이문세 음악에도 녹여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곡이 그대 나를 보면입니다. 들어보시면
0: 네.
1: 아, 1980년대 한국에도 이런 음악이 있었구나. 심지어 이문세의 음악이 이런 곡도 있었구나.
0: 그러니까요.
1: 놀라실 겁니다. 1987년이고요.
0: 네.
1: 사랑이 지나가면이 수록됐던 이문세 씨 4집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드럼 소리도 그렇고 여러 악기들이 다 전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 아니 김명곤 씨의 편곡이 좋은 노래들 너무 많던데요.
1: 그렇죠.
0: 네.
1: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
0: 우와.
1: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남희의 슬픈 인연, 빙글빙글은 실제로 김명곤 씨가 편곡뿐만 아니라 작곡까지 했었고요.
0: 네.
1: 김종찬의 토요일은 밤이 좋아.
0: 이야.
1: 그러니까 한국 전자음악의 좀 선구적인 댄스 음악들을 김명곤 씨가 편곡을 많이 했습니다.
0: 그러네요. 진짜 히트곡 메이커였네요.
1: 네.
0: 네. 자 그렇다면은 이문세의 그대 나를 보면 준비해 놓고요. 또 다른 또 한국의 전자음악 어떤 곡이 있어요?
1: 조용필의 프리마돈나도 준비를 했는데요.
0: 네.
1: 1985년입니다. 여행을 떠나요가 있었던 7집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앨범은 유독 기존에 비해서 신디사이저 비중이 좀 높아서 뉴웨이브적인 색깔이 짙어졌다. 약간 있어 보이게.
0: 뉴웨이브.
1: 네, 이런 표현이 있었던 앨범이었는데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작곡가는 이범희라는 분인데 편곡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네. 이범희 씨는 원래 잊혀진 계절 이용 씨의 음악.
0: 10월의 마지막
1: 그렇죠.
0: 날을
1: 10월의 마지막 날에 저작권 수익이 엄청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0: 무조건 들어야 돼.
1: 그렇죠. 그 노래뿐만 아니라 혜은이의 천국은 나의 것, 민혜경의 깊어지거라. 혜은이 씨와 민혜경 씨는 뭐 이범희 씨의 곡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네, 그만큼 히트곡이 많은 아티스트입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전자음악을 멋지게 들려줬고요. 이 네. 프리마돈나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 한번 재밌게 들어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0: 왠지 용필이 오빠는 전자음악이랑 잘 어울려요.
1: 되게 앞선 음악이었어요.
0: 그러니까.
1: 한국에 이렇게 실험적인 음악이 이미 85년에 시도가 됐구나라고 좀 재발견하게 되는 그런 곡이니까 네. 오늘은 뭐 제가 전자음악의 역사를 좀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만 그냥 네. 아, 이 시절에도 이런 게 있었구나. 네. 네, 요 정도만 우리가 공감해도 좋을 것 같아요.
0: 멋있다. 본업할 때 너무 멋있잖아요.
1: 아, 그럼요.
0: 이렇게 쫙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 너무 멋있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이문세 그대 나를 보면 조용필의 프리마돈나 두 곡 들어볼게요.

0: 그리워도 날 좋다. 아,
1: 좋습니다. 네.
0: 그리워도 날 bounce bounce 약간 그때부터였네요.
1: 제가 아까 명동거를 네. 좀 걷다 왔어요. 그래서 그 회원 지하 쇼핑센터 네. 들어가서 이제 LP판 쫙 있는 어. 그쪽에 걷다가 이렇게 좀 뒤적이고 이제 네. 커피도 한잔 마시고 왔는데 갑자기 그 분위기가 확 나네요.
0: 그죠?
1: 이렇게 네. 뭐 뭐랄까 마이클 잭슨 옛날 LP와 네. 마돈나와 네. 전영록이 함께 있는 그 분위기.
0: 네 맞아요.
1: 아 좋습니다.
0: 네. 쌍화차와 함께 약간 그런 분위기죠. 네.
1: 약간 살짝 그 브라운 색깔로 이렇게 맞아. 바래진 듯한 LP판의 네. 느낌. 네. 아 좋은데요.
0: 그리고 거기에 다방에 수족관 있어야 돼요.
1: 어항 있어요. 어항.
0: 있어. 어항. 어항. 네. 수족관.
1: 예전에는 그 어항 청소하고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한 2주나 3주에 한 번씩 오셨어요 집으로.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모래도 다 씻어 주시고.
0: 그래요?
1: 물도 다 갈아 주시고 이끼도 닦아 주시고.
0: 그래요?
1: 네.
0: 저는 저희 아버지가 직접 하셨어요.
1: 그래요? 왜 우리 집 거기서 하셨지?
0: 오.
1: 아 우리 집 좀 살았나?
0: 살았네. 와.
1: 안 그런 줄 알았는데.
0: 어쩐지 귀티가 나더라니까 세상에. 이문세 씨랑은 또 다른 감성이라고 김영민님이 가왕 조용필. 아.
1: 조용필 씨 하면 네. 약간 락커 이런 느낌 강하지만 지금 들은 곡은 80년대 후반에 마이클 잭슨이나 마돈나가 들려주던 그런 댄스 팝이잖아요.
0: 맞아요. 네. 약간 그 느낌 느낌이죠. 있어요. 그 느낌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네. 왜냐하면 지니 클라라님이 문워크 안 했나요?
1: 그 느낌이죠. 딱
0: 그 느낌이에요. 네. 네. 와우 이렇게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한국의 전자음악 이문세의 그대 나를 보면 조용필의 프리마돈나까지 듣고 왔어요. 상당히 세련됐다. 우리도 80년대 이런 곡이 있었다.
1: 그렇죠.
0: 네. 자 음악평론가 전자음악의 형 이대화님과 음악에 대화 함께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대부들의 뭔가 좀 새로운 면을 네. 그분들의 어린 시절엔 이런 네. 면이 있었구나를 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자 이번에 소개해 주실 아티스트 누군가요?
1: 이번에는 정말 반대로 갑니다. 전자음을 썼는지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만 네. 정말 어쿠스틱 악기로 꽉꽉 채운 오. 편안하고 아름다운 사운드를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0: 네.
1: 백아라는 백아
0: 백아
1: 네 백아의 사랑은 왜?라는 신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0: 네.
1: 백아 씨에 대해 좀 소개를 드리면 가장 많이 알려진 건 2018년에 발표된 첫사랑이라는 곡입니다.
0: 첫사랑 저도 이제 기타 배우잖아요.
1: 기타 어쿠스틱 기타 아르페지오.
0: 네. 네.
1: 연습하셨다고.
0: 연습 첫사랑으로 처음에 이제 가장 쉬운 아르페지오라고 연습을 시작했는데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보다 더 쉬운 거 없나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좋더라고요 그 음악이. 네.
1: 그 포크 공연 가보면 네. 정말 그냥 통기타 한 대 들고 너무 편하게 코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0: 맞아요.
1: 얼핏 보면 되게 쉬워 보인단 말이에요.
0: 너무 어려워요.
1: 근데 진짜 어려워요.
0: 좀 심지어 이거를 안 보고 치시잖아요. 다들.
1: 맞아요.
0: 이 코드를 안 보고 잡으시잖아요. 네. 어떻게 그래요?
1: 심지어 빨리 왔다 갔다
0: 하죠. 빨리 띵!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띵!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걸 보느라 어깨가 굽을 것 같아요. 지금 목이 굽어 있어요. 너무 멋있다.
1: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주를 잘하는 분들이 무대에 서는 거기 때문에
0: 네.
1: 네. 거기까지 따라가는 건 무리다.
0: 평생의 숙제다.
1: 네, 네, 그럼요.
0: 그렇습니다.
1: 어쨌든 2018년 첫사랑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2023년에 하트 시그널 4의 삽입곡으로 쓰이면서 그 노래가 역주행했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전에도 마니아들은 백아 씨를 참 좋아했습니다만 역주행 이후로 이제 드디어 대중적으로도 빛을 보기 시작했다. 이름의 뜻은
0: 배가
1: 네 흰 박꽃처럼 소박하고 깨끗하게 세상에 널리 퍼져라.
0: 잘 어울려요.
1: 너무 이름이 착하고 아름답고 순수한데 실제로 음악도 그렇습니다. 목소리도 그렇고요.
0: 네
1: 인터뷰한 기자분이 기사에 뭐라고 썼냐면 그녀의 음악을 들으면 착해지는 기분이 든다.
0: 그래요.
1: 정말 그런, 그래요.
0: 맞아, 진짜 그래요.
1: 네 그 네. 요즘의 현대 예술은 뭔가 삐딱하게 나가거나. 뭔가 좀 불안하거나 어둡고 이런 것들을 섞어줘야 오히려 모던하게 느끼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배가님은 네. 이런 요소들이 거의 없고 진짜 와 순수하다, 네. 아름답다. 가끔은 동요처럼 느껴지기도
0: 맞아,
1: 해요.
0: 맞아요. 하얗다.
1: 네. 맞아요.
0: 네, 그런 느낌.
1: 그런 느낌을 받는 곡인데요. 네. 그 어린 시절의 스토리를 찾아보니까 그것도 참 그 음악처럼 정말 반듯하더라고요.
0: 어땠어요?
1: 7살 때 네. 부모님이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클래식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뭐 어렸을 때 처음 피아노 하면 뭐 다들 뭐
0: 체르니 30번
1: 그렇죠. 다들 네. 클래식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네. 근데 어느 날 B1A4의 음악을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0: 어머
1: 네, 아이돌
0: 네.
1: 이런 음악을 만들려면 뭘 배워야 되느냐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네. 아무래도 대중음악 쪽이니까 실용음악학원에 등록해봐라 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서도 진짜 열심히 했나 봅니다.
0: 네.
1: 결국 실용음악 쪽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0: 오, 그래요?
1: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분의 음악이 정말 아름답고 예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그런데 요즘의 유행은 막 걸크러쉬
0: 그죠.
1: 이런 거란 말이에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내 음악이 좀 유행과 다르다고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내 음악을 끝까지 들려주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오히려 이 테두리라는 곡을 작곡했는데
0: 오.
1: 이게 데뷔곡이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뭔가 내 음악이 주류와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네. 난 꿋꿋이 내 길을 가겠다.
1: 그렇죠.
0: 멋있다.
1: 네.
0: 사랑은 왜? 이번에 이 곡은 어떤 곡이에요?
1: 얼마 전에 두 번째 정규앨범 청춘의 상관관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0: 네.
1: 타이틀곡이 두 개인데 하나가 사랑은 왜? 또 하나가 청춘의 상관관계이고요.
0: 네.
1: 예전의 음악은 배가 씨가 들려준 음악은 심플한 포크였습니다. 통기타 하나 들고 예쁘게 노래하는 그런 곡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은 화려한 편곡이 들어갔더라고요.
0: 오, 예를 들면?
1: 예를 들면 그 놀이동산에 가면 들을 법한 동심 가득한 클래식 음악.
0: 오, 어서 오세요.
1: 네, 이런, 그런 느낌.
0: 네, 그런 느낌이에요.
1: 그리고 약간 신데렐라 뮤지컬에 등장할 법한 왈츠 음악. 왕자님과
0: 좋네.
1: 이렇게 성에서 춤추는 듯한.
0: 오, 좋다.
1: 네, 그런 음악을 담았는데.
0: 네.
1: 정말 세련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저 노래 살짝 들어봤는데 약간 음악의 완성도는 굉장히
1: 높습니다.
0: 네.
1: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곡이에요.
0: 근데 이렇게까지 빨리 성장할 수 있나 이분이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1: 본인도 관여했겠지만 보니까 편곡에 권영찬이라는 이름이 보이는데 이분이 요즘에 좀 서정적인 싱어송라이터나 발라드 쪽에서 가장 잘 나가는 편곡자 겸 프로듀서예요.
0: 네.
1: 아마 이분의 도움도 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0: 그러니까
1: 배가 씨 이번 음악은
0: 네.
1: 저 친구 항상 수수하게 입고 다녔는데 한껏 꾸꾸꾸로 나왔는데
0: 괜찮은데?
1: 새로운 면이 있네.
0: 잘 어울리는데?
1: 네, 이런 느낌입니다.
0: 9006님이 배가 좋아합니다. 소녀 감성의 전자음악이죠? 하셨어요.
1: 전자음악이라고 보기엔 좀 힘든데 소녀 감성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0: 자, 그렇다면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1: 오늘 소개할 신곡 소연의 퇴사할게요 인데요. 네. 이 노래의 나레이션을 누가 했을까요?
0: 1번
1: 이말년,
0: 2번
1: 기안84. 정답은 100원의 이용요금이 드는 샵 1053이나 빵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배가의 사랑은 왜 듣고 올게요.

0: 오, 너무 좋다. 아,
1: 요즘 걸크러쉬 컨셉이 유행인데요. 네. 그거랑 차별화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방 안에서 혼자 울고 있는 감성으로 간다던가. 근데 이런 게 다 아니고.
0: 네. 소녀 감성.
1: 네, 정말 그냥 공주와 왕자가 어딘가에서 맞아. 이렇게 춤추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
0: 맞아요.
1: 오히려 이런 게 또 개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꽃 빗디바라기님이 왈츠 느낌도 나고 목소리는 동요와 가요 그 어느 틈새.
1: 맞아요.
0: 그리고 가사는 환상 동화.
1: 맞아요.
0: 맞아 맞아. 맞아.
1: 왈츠도 맞습니다. 이게 왈츠가 맞아. 별게 아니라 궁짱짱 궁짱짱. 예, 이게 왈츠니까.
0: 궁짱짱 궁짱짱. 송윤리님이 노래가 예뻐요. 김지혜님 이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1: 사랑은 왜?
0: 사랑은 왜? 참 깨끗해요. 맑고 밝아요.
1: 아 정말 듣고 있으면 그 기자분 말처럼 착해지는 맞아. 기분이 듭니다.
0: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신곡 만날 차례입니다. 요즘 사랑받는 곡 소연의 퇴사할게요.
1: 네 음원 사이트 1위를 이제 안 착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잠깐이 아니라 네. 그리고 잘하면 장기 직권 뭐 한 달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지금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네. 걸그룹 아이들. 네, 아이들이라는 걸그룹의 멤버인 소연 씨의 네. 솔로곡이고요. 소연 씨는 이 그룹의 리더이자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곡도 쓸 줄 아는 좀 실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멤버인데
0: 맞아요. 아이들 음악 많이 쓰잖아요.
1: 네. 네. 이번에 확실하게 솔로로 대중적으로 각인됐다 볼 수 있습니다.
0: 약간 표절 이슈가 있었어요.
1: 들어보시면 저도 네. 처음에 좀 놀랐어요. 작곡가에 분명히 익스의 이상미 씨가 없는데 네. 잘 부탁드립니다 도입부랑 너무 비슷해서 이거 뭐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사전에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아. 네, 허락이 된 곡이에요.
0: 그래서 같이 또 뭐 찍었잖아요.
1: 네. 그러니까 챌린지. 그러니까 요즘은 그 노래 발표한 사람하고 유명한 사람하고 이렇게 둘이 같이 춤추고
0: 그걸 꼭 해야 돼.
1: 네, SNS에서 이런 걸 많이 시도하는데 둘이 같이 찍은 게 있습니다.
0: 리스 챌린지.
1: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많이 화제가 된 곡입니다. 네.
0: 이게 원래 이렇게 퇴사할게요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좀 전망이 있었어요?
1: 전 처음 나왔을 때 솔직히 어떤 느낌이었냐면 코믹송인가? 그러니까 그 어떤 감성을 담았는지 알겠어요.
0: 네.
1: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퇴사하는데 그런 거 있죠. 요새 SNS 보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히 계세요. 저는 여기를 떠나서 갑니다. 뭐 이런
1: 네,
0: 거.
1: 네. 그런 장난스러운 감성을 담은 곡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거를 아이돌 걸그룹 멤버가 타이틀곡으로 걸고 나온다? 좀 이상하다. 좀 신선하다라는 느낌도 있었지만 혹시 뭐 SNS, 너튜브 같은 거에서 시작된 좀 맞아. 그런 기획송인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정식으로 발표한 곡입니다.
0: 네.
1: 그런데 오히려 그런 점이 SNS에서 잘 퍼질 만한 요소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0: 직장인들이 공감하고요.
1: 그렇죠.
0: 맞아요.
1: 이 음악이 출근길에 스트리밍이 올라갔대요. 이게 진짜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0: 너무 공감되잖아요.
1: 네.
0: 출근길에 퇴사하고 싶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집에서 나오는 순간 집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인 거죠.
1: 그리고 잘 들어보면 네. 음악을 참 잘 만들었습니다. 쉽게 그리고 중독성 있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재밌어서 한번 들어봤지만 네. 자꾸 끌리네 하고 계속 듣다 보니까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거죠.
0: 네.
1: 네 그렇게 자, 봐야 되겠습니다.
0: 오늘 정답 발표해 주세요.
1: 네, 정답은 2번 기안84였습니다.
0: 와우. 네. 9538님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0077님이 음성 너무 좋으세요.
1: 감사합니다.
0: 정답 기안84. 2214님도 2번 8150님도 처음 문자 남겨봅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어느 분께 선물 드릴까요?
1: 네. 2214님 8150님께 나노믹스 선물 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소연의 퇴사할게요 들으면서 그 요도 아니에요. 퇴사할게요.
1: 네.
0: 네, 퇴사할게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음악 평론가 이대화님과도 저랑 함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1: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4: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5번, 나는 포도나무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 요설길 전현금 새신랴 수녀입니다. 어느새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리고 오늘은 순교자 성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순교자들을 기억했습니다. 박해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던 그분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참 많은 생각을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목숨을 바치는 큰 결단은 아니더라도 우리 역시 매일의 삶에서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을 만나죠. 힘들어도 기도를 놓지 않는 것,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것, 내 뜻보다 하는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순교자 성월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준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잠시 돌아보면서 맛집 차려주실 밥상 우리 백종원 신부님 잠시 후에 뵙기로 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늘바라기 노래입니다. 이 땅의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0: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1336 1336 1336 1336.
4: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3: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네, 9월 한 달 동안 순교 성인들에 대한 묵상도 많이 하셨죠? 예, 각 본당마다 뭐 성지순례 다녀오신 데도 많고, 뭐 못 간 분들은 본당은 10월에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순교자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내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을 텐데요. 예, 여러분에게 이번 순교자 성월은 어땠었는지 또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기도 밥상 주제는 천사입니다. 천사.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천사. 예,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얘기 나눠주세요. 기도의 오솔길은 매일 오후 4시에 생방송이고요.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와, 지금 벌써부터 문자 올리신, 네, 부지런하신 분들이 있네요. 푸른 하늘 사무엘님께서 1등.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감사함을 느끼며 오솔길 함께 걸어갑니다. 아유, 늘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사무엘님 엄청 사랑하실 것 같아요. 예, 있는 그대로의 환경과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정말 소소한 데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사무엘 형제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2037님, 네, 오늘도 내리쬐는 햇살이 좀 따갑게 느껴지지만 아름다운 어느 가을 수요일이네요. 오늘은 일주일에 하루, 예, 백종원 마르코 시민께서 차려주시는 기도밥상이 있는 날, 멋지게 차려주신 기도밥상 정성껏 잘 받아 먹을게요. 예, 기다려보세요. 오늘은 참 또 즐겁고도 재밌는 그런 이야기로, 예, 천사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풀어나가실 것 같은데 귀 쫑긋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아나빔 노래입니다. Come out.

0: 기도의 오솔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 밥상입니다. 영혼의 건강 보양식 만난 기도 밥상 셰프 오늘도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 봐요. 얼굴이 뽀송뽀송하네. 아, 잘 드신 얼굴인데.
1: 네, 아주 편하게 잘 쉬었고 본당에서도 네네. 미사 잘 봉헌했습니다.
0: 네. 정말 미사 그 뭡니까? 지향을 넣기 위해서 왜 자기 이름 써가지고 조상님들 이름 써가지고
1: 맞습니다.
0: 미사 예, 지향을 넣잖아요. 네. 엄청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거 네. 다 읽지 못하셨죠?
1: 그래서 이제 본당 로비에다가 이렇게 그 미사 지향 하신 네. 분들 이름을 다 잘 적어놨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면 우리 신자분들께서는 네. 지향 이름이 혹시 빠지진 않았나 네. 뭐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보시기 때문에
0: 그렇죠.
1: 사무실에서도 네네. 아주 이제 잘 신경 써서 네. 미사 지향 넣어서 네. 함께 미사 봉헌했습니다.
0: 그 명단을 다 읽으려면 뭐 미사 시간 내 못 끝나죠.
1: 그러게요. 네.
0: 네, 합동 미사, 위령 미사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많이 바쁘셨나요?
1: 아니요. 저는 잘 추석 명절 보냈고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그러니까 그저께인데요.
0: 네.
1: 그 동기 모임을 갔습니다.
0: 네.
1: 저희는 매달 마지막 주 네. 월요일에 같이 모여서 네.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데요.
0: 너무 좋았다.
1: 네. 그런데 이번 달에는 많은 저의 동기 신부들이 기도의 오솔길 기도밥상 잘 듣고 있다고 동료를 해주는 친구들이
0: 너무 고맙습니다
1: 있었습니다.
0: 신부님들.
1: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동기 신부들 얘기도 좀 이렇게 방송에서도 해달라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0: 신부님 해주세요. 그거 참 재밌겠는데.
1: 다른 얘기는 특별히 없고요. 특히 그걸 강조한 서울 애화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있는 유재현 다니엘 신부님 제가 이렇게
0: 유재현 다니엘

0: 누구는 전편, 누구는 송편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뭐 그래서 거기에 다 이게 이름을 다 적어 놓거든요. 이렇게 그 과가 있어요. 과가. 그럼 거기에
1: 담당. 이름
0: 써, 네네, 담당. 네, 네, 담당.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디에서 뭐 누구는 뭐 어떤 전, 누구, 전도 여러 가지잖아요. 몇 가지. 나물 하는 사람 나물. 뭐 송편 빚느라고 또 이렇게 반죽하는 팀. 네. 또 아니면 이제 반죽 띄어서 동그랗게 만들어 주는 사람. 그걸 또 이제 진짜로 이제 송편 만드는 사람. 아유, 참
1: 쓰셨습니다.
0: 참. 근데 먹는 순간 한 순간 다 없어지잖아요.
1: 맞습니다.
0: 아, 그런데도 재밌었습니다. 네. 예. 아, 이제 본격적으로 밥상 차려 드려야 되잖아요.
1: 네.
0: 예, 오늘은 뭐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이번 기도밥상에서는 천사를 주제로 정하셨어요. 근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다시 보는 천사는 어떤 모습일까? 뭐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9월 29일 뭐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 축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을 하신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어제 9월 29일이 새 천사 대축일, 미카엘, 네.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 축일이라 오늘 축일을 정했고요. 아마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저만 해도 그 깨똑 방에서 그 네. 축일 축하함 워낙 이제 세례명들이 많이 네. 있으시니까 서로 축일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0: 네.
1: 오늘은 어제 대천사 대축일을 지낸 만큼 오늘 특히 세 분의 대천사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에 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0: 예, 그러면 뭐 본격적으로 대천사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는데
1: 네.
0: 우리가 평소에 천사라는 말 참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내가 하기도 하잖아요.
1: 네.
0: 저 사람 천사 같네 뭐 이렇게 예,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경우도 정말 그런데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 먼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천사를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나요?
1: 네. 그 새 대천사에 관해 말씀드리기 전에
0: 네.
1: 천사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0: 좋죠,
1: 합니다.
0: 좋죠. 네. 네.
1: 우리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따르면 천사는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0: 네.
1: 순수한 영적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순수한 영적 네. 피조물.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천사의 직무, 곧 역할인데요. 천사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는 존재, 곧 하느님의 심부름꾼이라고도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가진 역할은 먼저 선한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악인을 처벌하기도 합니다.
0: 네.
1: 이처럼 천사가 주로 수행하는 일은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우리를 하느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천사, 순수한 영적 피조물이면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해주는 그 존재, 그 중에서도 대천사
0: 네.
1: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에 관해 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 천사, 인간과 하느님을 연결해 주는 사다리와도 같은
1: 그렇죠.
0: 존재다.
1: 네.
0: 그렇게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천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천사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세 분 대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예,
1: 네.
0: 그러면 먼저 예, 미카엘 대천사 살펴볼까요? 네, 미카엘이라는 이름에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1: 네, 먼저 미카엘 천사부터 이야기
0: 네,
1: 나누겠습니다.
0: 네.
1: 미카엘이라는 이름에는 누가 하느님과 같은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0: 네.
1: 누가 하느님과 같을 것인가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은 하느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천사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0: 네.
1: 이것이 우리의 악의 기원이라고 설명하는 네.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첫 번째 태도, 곧 악을 불러일으키는 첫 번째 태도가 바로 내가 하느님처럼 되리라 라는 그 오만한 태도로부터
0: 네.
1: 악이 기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러한 오만한 태도의 반기를 드는 것 그 자체가 미카엘이라는 이름의 의미의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0: 네.
1: 자신의 그 겸손함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의 낮춤을 알고 하느님의 완전한 주권 그리고 그분의 절대적 위엄을 선포하는
0: 네.
1: 거룩한 승리를 의미하는 바로 미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0: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네.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오만한 태도의 반기, 반대편에 선다.
0: 그렇죠.
1: 예, 그런 뜻을 가진 미카엘이라고요. 네. 와, 참 정말 중요한데 뜻도 모르고 그냥 미카엘, 미카엘라 뭐 이렇게 부르고 다녔는데 오늘 좀 잘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누가 근데 하느님과 같은가? 참 조금은 두려운 말이에요. 네. 단어가. 네. 네, 이름 자체에 상당히 깊은 의미가 그래서 담겨 있습니다. 미카엘 대천사를 생각하면 저는 옛날 어렸을 때도 그렇고 성상이나 뭐 성화에서 자주 조금 봤었는데요. 특히 이 천사가 날개에 있는 천사 이렇게 있는데 갑옷 입고 칼을 탁 들고 이렇게 있는 모습의 천사 좀 천사하고는 진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인데 왜 칼을 들고 있지?
0: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1: 예,
0: 네.
1: 그렇죠. 이런 모습에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0: 그러게요. 그 천사라고 하면 날개 달리고 아름다워야 그렇죠. 할 것 같은데 미카엘은 칼을 든 장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유는 미카엘 대천사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네. 천상 군대 장수라는 데 있습니다. 아, 군인이라는 것이죠.
1: 하느님의 군은
0: 네, 그 이유는 바로 네.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바로 미카엘 천사가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카엘 대천사를 두고 악에 맞서는 교회의 수호자라는 네. 별칭이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미카엘 대천사가 칼과 더불어 저울을 들고 있는 성화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 미카엘 대천사가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죽음을 맞이한 이에 심판자 역할을 하기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순간 그 영혼의 그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재어 인간의 공로를 판단하는 역할을 존재 그러니까 미카엘 대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솔길 가족 여러분들도 혹시 천사 그림에서 누가 칼을 들고 있거나 저울을 들고 있다 그러면 네네. 아마 저건 미카엘 대천사인가 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1: 와, 하느님이 저 죽어갈 때 이제 저울을 들고 뭐 재실 거다라는 생각은 얼듯 하겠는데 이 천사가 미카엘 천사가 그랬단 말이야? 좀 새롭습니다. 네. 예. 이 무게를 제 영혼의 무게를 잰다고 하니까 조금 약간 두렵죠. 예. 그래서 더 잘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성화에서 보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성경에서 미카엘 대천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0: 네.
1: 예, 어떻게 성경에서 미카엘 천사를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나요?
0: 네, 맞습니다. 모든 대천사는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미카엘 대천사는 다니엘 예언서를 보면 예.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이웃 국가와 싸우는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1: 네.
0: 이때 다니엘 예언자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오는 내용에 하느님께서 미카엘 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그 내용이 네. 나옵니다. 이처럼 미카엘 대천사는 전투에서의 승리, 곧 하느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미 성경으로부터 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요한묵시록 12장 7절을 보면
1: 네.
0: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맞서 싸우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이 역시 악과 싸우는 미카엘 대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네.
0: 이처럼 미카엘 대천사는 교회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사람들이 하느님을 경외하도록 이끄는 대천사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1: 와, 참 내가 악에 기울어지고 있나? 뭐 그런 느낌이 들 때 미카엘 대천사께 저를 좀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면 참 좋겠다
0: 네.
1: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성경에서 미카엘 대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됐습니다.
0: 네,
1: 예, 이제 또 한 분의 대천사 이야기 들어볼까요? 가브리엘 대천사 있잖아요.
0: 네. 네,
1: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에도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네.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하느님은 나의 힘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하느님은 나의 힘.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는 하느님 신비의 최고 전령 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데요.
1: 전령사.
0: 네, 혹시 그 이유에 관해

0: 짐작이 가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수연님?
1: 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 성모님께서 이제 16살의 소녀로 있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0: 맞습니다.
1: 예, 예수님에 대한 탄생할 거라는 고지를 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때 천사가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인가요?
0: 그렇죠. 네, 성경에 나온 대로 가브리엘 천사는 이 구원 역사 안에서 그 가장 중요한 신비, 그것을 예. 하나를 꼽자면 당신 아드님의 강생의 신비이지요. 예. 그것을 전한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기 때문에 네. 가브리엘 천사에게는 하느님 신비의 최고 전령이라는 별칭이 예. 붙게 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운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래서 가브리엘 대천사 하면 저희 수녀원에서도 특별히 가브리엘 대천사에 대해서 기도를 좀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을 전하는 수녀원이잖아요. 네. 매스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전파 말하자면 뭐라 그러나요? 그 안테나를 보호해 주시는 네. 예 천사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예. 예.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근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그 장면을 좀 한번 떠올려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예. 방금 수녀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브리엘 천사와 관련한 그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꼽자면 루카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 바로 스테고지일 네.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 잉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하느님의 소식을 들고서 마리아에게 찾아가 다음과 같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요. 다음과 네. 같이 내용을 선포합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이 바로 가브리엘 네. 천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 함께 네.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1: 예, 가브리엘 천사 이야기도 흥미진진하고 미카엘 천사도 참 모르는 부분들을 많이 알게 돼서 참 오늘은 정말 더 맛깔스러운 밥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잠시 쉬어가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소담의 노래입니다. 항상 기도해요.

0: 네, 오늘 백종호 마르코 신부님과 함께하는 기도밥상, 오늘은 천사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천사 하면 궁금한 점 많지 않습니까? 누구는 가브리엘라, 누구는 미카엘라, 예, 라파엘라. 여성일 때는 예, 뭐 아자로 합니다. 예, 이탈리아 말에서도 그렇고요. 남성일 때는 그냥 뭐 오나 뭐 그렇게 하는데요. 미카엘, 뭐 가브리엘, 예, 라파엘, 예, 이렇게 하는데 왜 엘을 쓸까 하는 것 좀 궁금하긴 한데요. 예, 문자 주시면 답을 신부님께서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이 예, 올라왔는데, 네.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 네, 늦은 출첵합니다. 대천사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정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1: 네. 네.
0: 아, 정말 오늘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님, 성 미카엘 대천사님 두려움과 나쁜 생각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성 가브리엘 대천사님 제가 할 일을 지혜롭게 깨닫고 따뜻한 말 하게 도와주세요. 라파엘 대천사님 예, 지친 마음과 몸을 돌보아 주시고 평화를 주세요. 와, 정말 딱 맞는 예, 기도 지향을 넣어주시면서 기도하셨네요. 정말 아마 그 뜻이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신부님?
1: 네, 맞습니다.
0: 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예, 우리 그 다음 분 신부님이 좀 읽어보시죠.
1: 네, 김경영 미리암님. 맨날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또다시 용기내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일교차가 심하니 아이도 저도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요. 이제는 그냥 누워서 울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재활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답니다. 우리 기도의 오솔길 식구님들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0: 네, 편찮으셨었는데
1: 네네,
0: 이제 아이고 그래도 아기까지 있고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재활운동하면서 예, 일상으로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정말 힘내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 김영경 미리암 자매님 위해서 신부님 좀 미사 때 좀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요?
1: 네, 알겠습니다.
0: 예, 적어놓으세요.
1: 알겠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신부님.
1: 네.
0: 예. 0545님 인천교구 고강동 성당의 송요찬 아킬리노입니다. 아니 추석 연휴 지내다 보니까 내일부터 10월 묵주기도 성월이 시작되네요. 눈 깜짝할 사이 쏜살같이 진짜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이제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3개월 정도 남았네요.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하셨어요. 와, 그렇죠. 아, 저는 붉은 말의 해라는 게 깜빡 잊고 있었네요. 신부님은 아셨어요?
1: 그러지, 뭐, 그림, 연초에 이렇게 네. 뭐 그림 보내주시고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0: 네.
1: 잊고 살았습니다, 저도.
0: 네, 저도 잊었었네요.
1: 네.
0: 예. 행복한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송요찬 아킬리노님. 임유리님, 수호천사는 뭔가요, 신부님? 그랬는데.
1: 네.
0: 네네. 요거는 이제, 다음 10월 2일 날 수호천사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1: 네.
0: 말씀을 제가 해드리죠.
1: 네. 예, 예. 수호천사 말 그대로 우리를 네, 지켜주시는
0: 수호천사.
1: 분들이고.
0: 네. 예, 수호천사입니다. 네. 예, 뭐 천사가 대천사 이렇게 세 명만
1: 계신 게 아니라 여러 천사들이
0: 여러 네. 천사 각자의 천사가 계시죠. 예,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2일 날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1: 네.
0: 예, 8766님 남자는 대천사도 미카엘이고 하고 여자는 미카엘라라 하는데 끝에는 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어로 해서 그 뒤에 말이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으로 이어져요. 이탈리아 말에는 그래서 아로 부릅니다. 미카엘라, 미카엘 이렇게 미카엘이 그냥 원말이고요. 여성이 이 천사의 단어를 써서 내가 이 천사로 내 주보 성인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여성일 때는 아로 나갑니다. 이게 아셨나요?
1: 네, 이거는 뭐 사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0: 예,
1: 것이 아니라
0: 예.
1: 그 여성형입니다. 네, 남성형과 여성형 차이인데요. 여성형 예. A로 끝나서 예를 들어 예. 프란치스코는 프란치스카로 네, 끝나는 네, 것처럼 네. 미카엘은 미카엘라. 네. 네.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서 라로 끝나는 의미 여성형보다 중요한 것은 L이라는 의미입니다.
0: 아까도 미카엘, L이 중요하다.
1: 가브리엘, 네. 라파엘. L이란 뜻은 네. 히브리어로 하느님이라는 네, 네. 뜻입니다. 그래서 네. 뭐 엘로힘, 하느님. 네. 그리고 이스라 L부터가
0: 네, 맞습니다. 네,
1: 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미카엘은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그러니까 L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 그리고
0: 라파엘
1: 네, 가브리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처럼 L은 하느님의 예, 예.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고
0: 맞습니다.
1: 싶습니다.
0: 예, 잘 말씀해주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네. 예. 이제 대천사 이야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1: 네.
0: 예, 앞서 들려주신 수태고지 장면 통해서 가브리엘 네, 대천사 잘 알 수 있었는데요. 뭐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한 성경 이야기 또 잠시 뭐 잠깐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1: 네, 또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8장 16절을 보면 다니엘 예언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울라이 강 위에서 사람의 목소리, 곧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네. 이렇게 부르며 말하고 있었다. 가브리엘아, 저 사람이 곧 다니엘이 환시를 깨닫게 해 주어라. 하느님께서 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이제 지혜를 전달하고 하시고자 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 내용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가브리엘 천사는 하느님의 소식을 인간에게 전하는 중요한 임무를 지닌 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녀님께서 그 성바울의 네. 딸 수녀회가 어떤 이렇게 미디어 사도의 그 네네. 가브리엘 천사와도 연관이 있겠다
0: 예, 예,
1: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네. 가브리엘 천사는 그래서 소통과 미디어의 수호 천사라고 이름이 붙어있다고 합니다.
0: 네. 지금까지 뭐 하느님의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가브리엘 천사 듣고 보니까 참 저도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지금 저기 마이크 앞에서 정말 있으면서 많은 청취자들을 위해서 하느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하고 들려주 이게 말하자면 가브리엘이 해야 할 일을 저한테도 조금은 나눠주신 것 같아서 네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제 다시 마지막 세 번째 천사. 라파엘 천사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뜻이 들었나요? 라파엘?
1: 네, 라파엘. 네네. 마찬가지로 하느님이라는 뜻은 예, 무조건 있겠죠.
0: 네네.
1: 라파엘은 하느님께서 고치셨다. 하느님께서 치유하셨다라는 네.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육체적 질병과 더불어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파엘 천사는 오늘날까지도 의료 종사자의 수호 천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0: 네. 저 수녀님 중에서 나파엘라 수녀님이 계셨거든요.
1: 네.
0: 지금도 계시는데 이래서 그런가요? 굉장히 따뜻하고 많은 분들에게 친절하세요.
1: 네.
0: 괜히 생각이 나서 얘기했습니다.
1: 네.
0: 예, 하느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뭐 정말 친근하게 생각되는 대천사인데요. 뭐 이름만 들어도 괜히 좋아지네요. 예, 근데 성경에서 라파엘 천사 어떤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1: 네, 라파엘 대천사는 구약 성경에
0: 네.
1: 토빗기에서 네, 네, 등장하는데 네. 이때 라파엘 천사의 활약이 마치 드라마의 장면들처럼 아주 잘 묘사되어 네.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 내 이야기의 줄거리는 토빗 세계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0: 네네.
1: 토비아입니다.
0: 네네.
1: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라파엘 천사가 그 토비아를 도와 하느님의 예예. 뜻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사라라는 여인과 혼인을 예예. 맺도록 이끌어주고 또 마귀를 퇴치해주고 토비아와 사라의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네.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토빗과 토비아 이 부자는 여러 어려움에서 그들을 돕는 존재가 그 천사인지를 먼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네네,
1: 좋은 사람인
0: 네네.
1: 줄 알고 있었는데
0: 네.
1: 모든 일이 다 잘 마무리되고 나서야 그가 라파엘 천사임을 깨닫습니다.
0: 네. 그리고 동행해 주잖아요.
1: 맞습니다. 네. 그 여정을 토비아의 네. 여정을 네. 동행해 주는데요. 마지막에 그들이 라파엘 천사와 하느님을 향한 찬미가로 토빗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이 토비키 내용도 길지 않으므로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라파엘 천사의 의미 예, 잘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라파엘 대천사는 누구보다 가까이서 사람을 돕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예, 이 토비키는 정말 꼭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하셨지만 드라마 장면처럼 너무 재밌어요. 예예, 동족을 뭐 어떻게 네. 어디다가 이렇게 치워줬는데 죽은 동족을 뭐 이래가지고 뭐 문제가 생겨서 뭐 어떻게 되고 정말 너무 무슨 드라마 같이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뜻을
1: 네,
0: 천사를
1: 도움.
0: 통해서 네. 도움을 받죠. 정말 여러분들 꼭꼭 읽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찮으신 분들 많으신데요. 이 라파엘 천사에게 도움을 청해 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예, 예 오늘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에 대해서 뭐 차례로 이야기를 좀 나눠 봤습니다만 각 대천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뭐 각각 모습과 역할 다 다르네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것보다 천사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들을 더 좀 더 마음에 새겨야 할까 하는 걸 이제 조금 더 생각하면서 기도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문자가 더 올라온 게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레나님께서 얼마 전인 8월 30일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간 사촌 오빠이자 좋은 친구였던 이대희 가브리엘이 더욱 생각나는 날입니다 하셨네요. 에구 많이 생각나시는군요. 가브리엘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방송 들으면서 더 많이 생각나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이 쓰셨는데 라일락 향기님 네 오셨네요. 하나님 보내주신 일곱 중 하나인 라파엘 대천사의 예 들으려고 오셨다고요. 그리고 임유리님께서 천사님들의 대장인 가브리엘이 대장인 가브리엘인가요? 천사가 타락하면 악마가 되는가요? 뭐 이렇게 썼는데 가브리엘 대천사가 대장이에요? 아니죠. 천사 중에
1: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0: 예, 가브리엘 천사가 대장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루치페일이라는 그 악마를 대표하고 묘사되는 루치펠 천사도 나중에는 하느님으로부터 내침을 받죠. 악에 기울어진 그런 때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예 여러 가지를 잘 배우는 날이라서 저도 궁금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예 오늘도 영양가 정말 많은 이야기 밥상 앞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도 배가 불렀을 것 같은데 예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밥상 차려주실까요?
1: 네 다음 주에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제 신앙의 선조이죠. 아브라함의 소명과 신앙에 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아브라함과 소명 이것도 또 굉장히 서사적인 그런 이야기와 함께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기도가 됩니다. 기대가 된다고 기도가 된다고 그랬네요. 예, 정말 아쉽지만 이제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신부님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고요. 예, 애청해 주신 오솔길 가족분들께 인사 나눠주세요.
1: 네,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도 좋은 가을 날씨 만끽하시고 또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좋은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신부님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한 달 동안 순교자들의 굳센 믿음을 기억했다면 오늘은 대천사들의 모습을 통해 하느님의 뜻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또 만나봤습니다. 순교자들이 목숨을 다해서 지켜낸 믿음도 천사들이 기꺼이 살아낸 하느님의 뜻도 결국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순교자 성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순교자들의 굳센 믿음과 하느님을 향한 마음이 오래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끝곡으로 예, 이사야 53이 부르는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남겨드리면서 오솔길 산책 마치겠습니다.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이동희,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전 성바오로 딸소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예로니모 사제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남산성당 보좌 서찬석 씨.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 예로니모 사제학자 기념일입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번역하며 오직 하느님의 말씀에 온 삶을 바쳤던 예로니모 성인의 삶을 기억합니다. 또 오늘 복음에서 전하는 제자됨의 의미를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는다는 것은 묵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릴 것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둡니다. 그런데 쟁기를 잡고서 자꾸만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본래의 목적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자신들이 바라는 세속적인 보상을 기대하며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선뜻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의 끝이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기대를 따라 주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 나라를 향해 직진하는 길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세상 일에 매이고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고서도 자꾸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구해야 할 하느님의 나라와 우선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생 주님의 말씀이라는 쟁기를 잡은 채 앞만 보며 달렸던 성 예로니모처럼 우리도 믿음의 쟁기를 단단히 잡아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른 데 두지 않고 우리 삶의 밭을 부지런히 갈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느님의 참된 사람이 됩시다. 오늘 하루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지혜로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성 예로니모 사제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남산성당 보좌 서찬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서찬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오늘 알래스카에서는 조금 특별한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바로 펫 베어인데요. 올해 가장 뚱뚱한 곰은 누구인가를 뽑아서 발표하는 거래요. 이번 주가 올해 뚱뚱한 곰을 뽑는 뚱뚱한 곰 주간 펫베어 위크인데요. 봄의 사진과 지금의 곰 사진을 보고서 얼마나 살이 쪘나 투표를 하는 거라네요. 그런데 왜 하필 뚱뚱한 곰을 뽑는 거지 궁금하신가요? 곰에게 뚱뚱하다는 게 얼마나 부지런한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알래스카의 곰들은 여름이면요,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를 실컷 먹으면서 겨울을 준비하는데요. 그렇게 몸에 차곡차곡 저장한 지방은 긴 겨울잠을 견디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곰들에게 뚱뚱하다는 건 잘 먹고 잘 버티고 겨울을 살아낼 준비가 그만큼 잘 돼 있다는 뜻인 겁니다. 작년에 우승한 곰이 약 544kg쯤 됐다고 하거든요. 과연 올해의 우승곰은 몇 킬로그램일지, 가장 부지런하게 겨울을 준비한 곰이 우승곰이 되겠죠? 우리도 앞서서 겨울을 준비해볼까요? 우리는 뚱뚱해지지 말고요. 9월 잘 정리하고 10월에 매일매일 또 열심히 살아봐야죠.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수요일 첫 곡 럼블피쉬의 스마일 어게인 듣고 왔습니다. 곰에게는요 겨울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아, 뚱뚱한 곰이 겨울을 잘 이겨내는 곰이라서 1등하는 곰이잖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뚱뚱해지면 안 되겠지만 10월을 하루 앞둔 오늘이 바로 그런 날, 준비를 잘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일 미루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오늘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깨어있고 준비하고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 10월 맞아볼까요?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준비해온 코너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소식, 우리 지역의 소식을 퀴즈로 대뜸 내니까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수요일 코너 용신부는 알고 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용신부님과 함께 1965년의 가톨릭 신문 펼쳐볼 테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모두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레라표 상큼한 에세이 비타민 5C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주년 이벤트는 계속된다. 대구 CPBC 청취 인증 이벤트.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실시간 생방송으로 듣고 보고 있다는 사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지금 설레라 듣고 계시다면 라디오 주파수와 방송 듣고 계신 시간 나오도록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CPBC 빵 어플 통해서 듣고 계시다면요,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방송 시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 실시간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너튜브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실시간 채널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는 분들도 사진에 대구 CPBC 방송이 나오도록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0931번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인증샷 모아서 저희가 10월 15일까지 받아볼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인증샷도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뜸 퀴즈. 우리 지역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퀴즈로 냅니다. 오늘은요, 영천시의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요, 2026 영천 공동축제가 영천 강변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 세트 상품이 있는데요. 이번 축제는 제52회 영천문화예술제와 제24회 영천한방축제, 그리고 제14회 영천와인페스타, 그리고 별빛 이것 구이 축제를 하나로 묶은 통합형 축제입니다. 그래서 축제 세트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축제들이 하나로 지금 통합돼서 즐길 거리, 먹을 거리, 볼 거리가 더욱 풍성해졌는데, 별빛 이것 구이 축제도 묶여져 있는 통합형 축제입니다. 영천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과 한

한방 그리고 와인 여기에 이것까지 한자리에서 보고 느끼고 맛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인 이것. 이것으로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흔히 자주 먹을 수는 없어요. 늘상 먹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먹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거는 좀 특별한 날에 먹게 되는데 가격이 만만치는 않지만 이걸 한번 먹으면 입에 안에서 막 스르르 녹아내리는 그 맛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거에 좀 입맛이 길들여지면은 우리가 입맛이 고급이 됐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요 우리나라 재래종 소의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영천의 유명한 별빛 이것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 저는 잘 못 본 것 같고요. 이것 반찬이 있으면 밥을 뭐 두 공기 세 공기도 뚝딱 먹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과, 2번 한우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천의 유명한 별빛 이것, 과연 별빛 한과일까요? 별빛 한우일까요? 정답은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설레라에서 준비한 선물 추첨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밥 뚝딱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니까요. 밥 선곡으로 준비해왔는데요. 온무가 부르는 밥만 잘 먹더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을이 축제의 계절이잖아요. 영천에 가면 한자리에서 모두 즐기는 이런 흔치 않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52회 영천문화예술제에서는요. 풍물 난타 경연대회, 품바 페스티벌, 읍동 민속 경기의 문화예술 작품 전시도 열리고요. 10월 4일 오후에는요. 제30회 전국 왕평 가요제 본선이 또 열린다고 합니다. 와인페스타에서는 지역 와인을 시음할 수가 있고 할인 판매도 한다고 하고요. 오늘의 정답인 별빛 이것 구이 축제에서는요. 야외형 구이 식당이 있어서 현장에서 직접 이것을 구워 먹을 수도 있고 10%에서 30%가량의 할인 판매 행사도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가면은 진짜 오감이 즐거운 지역 축제를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을 맛볼 수 있는 축제인 걸까요? 1번 한과, 2번 한우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민님께서 설디도 이것 좋아하죠? 적당히 드세요. 많이 드시면 곰돼요. 라고. 참네. 저 그거 제일 뚱뚱한 곰돼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일 뚱뚱한 곰대에서 1등한 곰이 성실한 곰이라고 하잖아요. 저 성실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세호님께서는 현미밥도 최고죠? 강남국밥도 최고죠? 라고 해주셨는데 어떠한 밥이랑도 가장 잘 어울리는 밥반찬이 될 수 있는 이것. 때로는 밥 먹는 배도 아까워서 밥을 좀 아끼게 되는 이것 구이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한과, 2번 한우 중에 정답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정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밥반찬으로 최고라고 말씀드린 그래서 밥 선곡 준비해 왔는데요. 이찬원이 부르는 밥 한번 먹자 듣고요. 정답 발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이찬원 밥 한번 먹자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이요. 바로 한우입니다. 한과랑 한우 헷갈리신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정답도 다 문자로 지금 한우하고 보내주셨고 세훈님도 2번 한우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정답이었고요. 횡성 한우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 영천 한우가 또 유명합니다. 어떤 맛의 차이가 있을까? 그런 것도 좀 먹으면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여러 가지 축제를 하나로 제52회 영천문화예술제 그리고 제24회 영천 한방축제 제14회 영천 와인페스타 그리고 오늘의 정답이었던 별빛 한우구이 축제까지 2026 영천 공동축제가 영천 강변공원 1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 연휴가 또 끼어 있으니까요. 영천에 가셔가지고 이것저것 다 즐기기 좋은 이 축제에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문자 좀 살펴볼까요? 우리 3529님께서 약과 축제는 못 들어봤는데요 하시면서 정답을 또 보내주셨고요. 저희 집 밑 강변에서 축제하는데 아 사실 시끄러워서 힘들 때도 있어요 흐흐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때 맞다 우리 3529님이 꽃이 엄청 예쁘게 보이는 바로 거기 근처에 계시다고 해주셨잖아요. 요런 단점이 또 있구나. 그래도 그 축제가 막 뭐 이렇게 막 30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3, 4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때만큼은 나는 축제를 일렬해서 즐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91님께서 정답 2번 한우하고 보내주셨고요. 4004번 번호 쓰시는 분께서도 2번 한우 얘기하니까 한우 먹고 싶네예 하시면서 오늘 저녁은 한우로 정했습니다. 라고 좋겠다. 이 노래 나가고 이 정답 문자 받는 동안 지금 신부님이 좀 일찍 항상 들어오시거든요. 계속 배고프다. 한우 먹고 싶다. 엄마. 막 이런. 어디서 소리가 훅 하고 들어오죠. 배고픈 사람의 소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한우 먹고 싶어요. 1166님 2번 한우 그리고 1938님도 2번 한우 하고 보내주셨고 3713님께서 정답은 한우입니다. 영천한우 최고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맛있죠 영천한우. 3368님 한우하고 보내주셨고요. 4023님 2번 한우 3529님도 한우하고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1166님이 한과 1번 한과 하고 정답 보내주셨다가 다시 2번 한우라고 또 정정을 해주셨네요. 정답은 한우였고요. 그리고 8289님이 설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려요. 크크 하시면서 초등학생 때 같은 학원 다녔던 친구 이름이 장유주였거든요. 크크크 덕분에 옛날 생각나네요. 크크크 하시면서 혹시 어렸을 때 대구에 사셨나요? 크크크 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반갑다 친구야. 어떤 학원 다니셨나요? 어떤 학원 다니셨죠? 저 학원 몇 개 안 다녀가지고 어떤 학원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근데 제 이름이 흔하지는 않아요. 효주라는 이름이 흔하지는 않은데 또 성도 흔한 성이 아니라서 장효주라는 이름이 흔하지는 않거든요. 8289님 혹시 어떤 저에게 원한이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제가 초등학생 이럴 때 굉장히 천방지축이었어가지고 제 과거를 한번 더듬어 보게 되네요. 자 어쨌든 오늘의 정답은 한우였고요. 8363님 문자까지 정답 도착해서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설레라에서 준비한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뜸 퀴즈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1: 용신부는 알고 있다.
0: 영신부는 알고 있다. 30년의 역사를 가진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9년의 역사를 가진 가톨릭 신문 읽어봅니다. 박준용 유스티노 신부님 자리하셨습니다. 아 매주 근데 이것도 너무 고민되시겠어요.
1: 아니요. 방금 생각했어요.
0: 그런 것 같아요. 사실.
1: 아, 그래, 뭔가 이제 좀 옛날스럽게 뭔가 하려고 했는데

0: 아 근데 네. 이제 알고 있다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네. 끝은 알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아 순간 제가 막 방금 생각했던 그 마음을 잃고 용신부는 네. 알고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알고 있다
1: 뭔가 그 컨셉이 끝까지 가지 못했군요.
0: 아 네.
1: 그래도 좋았습니다.
0: 아 그래 새롭죠?
1: 새롭습니다. 용신부님 반갑습니다. 연휴 지나고 보니까 더 반가운 것
0: 아,
1: 같아요.
0: 연휴가 있었나요?
1: 그럼요. 뭐 없었나요?
0: 우리가 추석 연휴 전날 수요일 날 했다가
1: 딱 하고 지금 또 뵙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저는 쉬지 이제 그 텀이 뭔가 한 주를 뛰어넘었으면 아~ 뭔가 연휴를 보낸 그런 느낌이 들 텐데 저는
1: 그냥
0: 지난주
1: 그 한 주
0: 맞아요. 지난주 어~ 수요일에 왔고 이번 주 수요일에 왔고 차는
1: 그렇죠,
0: 여전히
1: 그렇죠.
0: 막히고
1: 오늘 차 많이 막혔나요?
0: 네. 아 오늘 왜 그랬지?
1: 오늘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수요일이라서
0: 나 매주 수요일 날 차 타고 온다고요.
1: 그러니까 자, 근데 이렇게 일주일 만에 배워도 반갑습니다 라는 말이 저는 나오는데 10년 만에 뵈면 더 반가울 것 같고 60년 만에 우리가 만난다? 그러면 진짜 반가운데 많은 것이 변했을 것 같아요.
0: 알아보겠어요.
1: 60년 뒤에요? 저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나 108살인데
1: 근데 그때도 반갑다!
0: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잠깐 제가 신자분들하고 네. 와 신부님 우리가 30년 후에
1: 만나면
0: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네. 얼핏 듣고 근데 그때 우리 씹을 수는 있겠어요? 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근데 그때 우리 30년 후면 78이면 씹을 수는 있겠나? 하면서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1: 아, 그러니까요. 60년 후에는 진짜 그래도 알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 우리는 또 기록이라는 걸 하잖아요.
0: 네, 네.
1: 60년 전의 기록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0: 아, 60년 전의 사람들은 60년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1: 그렇죠. 지금 이 시대의 뉴스들이 나는 기억이 난다 하시는 청취자분들 있으면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채팅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본의 아니게 우리 평화방송에서 이 추억 여행을 해드리고 있었네요.
1: 그러니까요.
0: 60년 전으로 오늘은 돌아간다.
1: 오늘은 1965년의 가톨릭 신문 읽어볼 건데요. 한번 신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65년 1월 31일 슈박사 90회 생일 성대희 세계적인 인도주의자요 의사이며 신학자요 음악가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당년 90세를 맞은 올해 금번 생일이 자기 생애 중 가장 훌륭했다고 말했다.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축하 선물과 미국 대통령의 축전 특히 아프리카 부인들의 선물과 어린이들의 생일 축하 노래에 슈바이처 박사는 감사의 뜻을 밝혔다.
0: 1965년 11월 21일 전몰자 기념종 교통 바오로 6세는 23톤의 거대한 전몰자의 종을 강복했는데 이 종은 세계 제1차 대전에 참가한 나라들로부터
1: 모은
0: 포탄 파피로 주조되었으며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종이 될 것이다.
1: 1965년 11월 28일 성 베네딕토 수녀회 한국 진출 40년 기념 성 베네딕토 수녀원은 21일 한국 진출 40년을 맞아서 오전 7시 수녀원 성당서 오노 아빠스와 함께 기념 미사를 봉헌했다. 한일 관계와 세계 1차 대전 뒤끝에 국내외 정세가 복잡했던 1925년 11월 25일 이 낯선 땅에 첫 발을 디딘 개척자 4명 중 유일한 생존자 크리소스토마 수녀와 마텔 현 원장 수녀를 둘러싼 180명의 대가족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온갖 힘을 바칠 것을 다짐하고 천주의 가호를 기원했다. 이상 1965년의 가톨릭 신문이었습니다.
0: 두둥.
1: 두둥. 자, 1965년의 세 가지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0: 네네.
1: 일단 첫 번째 기사. 슈박사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슈박사? 누굴까 했는데 기사에 슈바이처라고
0: 네.
1: 슈바이처 박사가 이제 생존해 있던 시절인 거예요.
0: 그렇죠.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제 90살이 되던 할 때. 근데 이게 말이 어려워. 65년 당시에 이제 슈바이처라는 외국어 자체가 어려워서 그랬나?
1: 슈박사.
0: 그 줄연 이때도 줄임말이 유행했나요? 벌써?
1: 이 당시에 줄임말일까? 근데 우리가 흔히 뭐 김시성을 가진 박사가 있으면 김박사 이렇게 하잖아요.
0: 아, 그건가?
1: 슈박사라고 우리가 아. 보통 우리는 첫 글자를 성이라고 생각을
0: 아, 그때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
1: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편하니까.
0: 아, 근데 그게 더 이게 일리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성은 슈시오, 이름은 바이처시.
1: 바이처. 그래서 슈박사.
0: 바이처 선생님.
1: 슈바이처 박사의 생일이었네요.
0: 언제나요?
1: 가장 성대하게 보냈던 생일이 1965년이었다고 합니다.
0: 박사님 생신이 1월 31일이었나 보다.
1: 오, 14일이에요.
0: 그랬군요. 1월 31일 기사로 나왔다.
1: 근데 지금 보니까 슈바이처 박사님이 1875년 1월 14일에 태어나서 1965년 네. 9월 4일까지 사셨어요.
0: 90살 생신을 맞이하시고
1: 그해 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0: 네, 그 오래 사셨네요.
1: 오래
0: 사실은 저도 이거 슈바이처 박사에 관련된 기사를 네. 한번 이렇게 쭉 오늘 한번 읽어보는데
1: 네네.
0: 저희가 사실은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뭐 하세요, 슈바이처 박사?
1: 슈바이처 박사라고 하면 이제 그냥 의료 봉사를 열심히 하신 박사님.
0: 네,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의료 봉사를 했다 네. 하는 거.
1: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0: 선교사.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을
1: 받으신. 네.
0: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료인이어서 네.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다른 의학에 관련된 걸로 노벨상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이제 슈바이처 박사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입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제 일화 중에
1: 네.
0: 이제 이 평화상을 수상을 하고 난 다음에
1: 네.
0: 미국인가 어디를 갈 일이 있었대요.
1: 네.
0: 그래서 막 군악대하고 막 다 와가지고 이제 탁 내리시면 바로 막 축하하려고 막 준비를 막 하고 있었는데. 기자단이 이제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는데 없더라.
1: 그럼 어디에?
0: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박사님 왜 안 오셨지? 왜 기차 안 계시지? 했는데 갑자기 어느 기자가 저기 슈바이처 박사다 해서 봤더니 3등칸에서 쏙 내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어느 기자가 박사님 네. 어휴 1등칸에서 오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3등칸에서 오셨습니까? 했더니 네. 4등칸이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뭐 그 겸손의 아이콘처럼 이제 그렇게 일화가 소개되기도 하는데요.
1: 네.
0: 65년 당시가 이제 사실은 1, 2차 세계 대전이 마치고
1: 네.
0: 그래도 이제 종전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슈바이처 박사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해졌고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했는데요.
1: 네.
0: 이제 슈바이처 박사는 이제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뭐 어떻게 갔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가봉이라는 아프리카의 나라에서
1: 아프리카 가봉
0: 네 많은 이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노력했고 헌신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슈바이처 박사가 그러면 신학자인가 뭐 이렇게 신학 철학 박사이기도 한데 루터교 신자 아주 열심한 루터교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학자인데요. 뭐 저서도 많이 썼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크게 이제 이 박사님의 어떤 저서에 대한 설명들은 저도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 많은 일을 하셨구나.
1: 네.
0: 이제 90살까지
1: 봉사를 하시면서
0: 그렇죠. 제일 큰 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 또 이제 특히나 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약을 쉽게 구하지 못하는 네. 사람들. 을 위해서 이제 고향인 독일에서부터 많은 어떤 의약품들을 이렇게 지원받고 했는 큰 공을 세우신 분이기도 하죠.
1: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0: 네,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이제 이 한국 교과 과정 안에서 이제 이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해서 그렇지. 어떤 세계적인 인물로 보면 사실은 이제 크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그런가요?
0: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슈바이처 박사 하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고
1: 그렇죠.
0: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유명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유럽권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크게 왜냐하면 이제 사후에 뭔가 이 사람이 이제 연구 업적이 있다든지 어떤 아, 약을 개발했다든지 네네네네. 이런 것들이 없고
1: 의사로서의 업적이라고 하기에는
0: 네, 이제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질 만큼의 어떤 그런 이슈들이 이제 크게 없었다.
1: 그렇군요. 네,
0: 그랬습니다.
1: 그래도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큼 그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를 그렇죠. 네. 하는 마음만큼은 기억이 되는 것 같고 네네. 우리나라에도 의료 봉사하신 신부님 계시잖아요.
0: 아, 네.
1: 그 이태석 신부님.
0: 이태석 신부님도 계셨고 네. 돌아가셨죠.
1: 네.
0: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남수단에 이렇게 파견을 가는 신부님들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제 특별히 이태석 신부님은 이제 의사이면서
1: 네.
0: 또 신부님이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슈바이처 박사처럼 많은 사람들 특히나 나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그들을 위해서 신발을 만들어 주셨던 그 네. 영상들이 상당히 크게 이렇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1: 맞습니다.
0: 이태석 신부님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그 친구가 되어 줄래요라는 책이 있어요.
1: 오.
0: 신부님 이제 남수단 있을 때 쓰셨던 네. 책이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신부되고 한 3, 4년쯤 됐을까?
1: 오.
0: 그냥 이제 그 책을 보다가
1: 네.
0: 밤에 갑자기 막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이렇게 경험을 제가
1: 어떤 구절에서요? 뭐
0: 그냥 그 스토리들 이제 그
1: 읽었을 때
0: 이제 남수단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1: 어떻게 했던
0: 그런 것들이 나도 이런 신부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삼전차 때니까
1: 네. 좀 이제 돌아보면
0: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네. 제가 예전에는 선교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잘 안 했었는데
1: 네.
0: 신부님의 이런 이제 일화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시는 모습이 소개되면서 저도 그때 처음 이제 선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오.
0: 그래서 계획도 했고
1: 오.
0: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1: 네.
0: 계획과 정반대로 이제 프랑스로 선교를 가게 된 이제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저의 프랑스 선교도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실천한 사랑을 실천한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그 감동이 또 전해지는 건데
0: 네.
1: 신부님이 이렇게 실천하는 이걸 보면서 지금 또 우리 설레라 청취자분들이 감동을 하시고 또 사랑을 실천하시겠죠.
0: 그럼 제가 책을 써야 되는데
1: 한 권 쓰세요. 너무 쉽게 한 권 쓰세요. 신부님
0: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오 진짜요?
0: 제목은 이미 정했는데
1: 제목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0: 우당탕탕 용신부의 프랑스 적응기.
1: 우당탕탕부터 우당탕탕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0: 뭔가
1: 그 책이 나오면은
0: 제 캐릭터가 딱 분명히 딱 나오죠.
1: 그러니까요.
0: 용신부가 우당탕탕 하면서 프랑스에서 적응하면서 지냈던 삼목일기를
1: 네.
0: 제가 썼던 거를 한번 이렇게 모아봤어요. 양이 꽤 되더라고요.
1: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신부님. 그 책이 나오면 꼭 설레라에서 제일 먼저 알려주시도록 저희가 기대를 하겠고요. 자, 두 번째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0: 네.
1: 할까요?
0: 네네.
1: 전몰자의 종.
0: 전몰자가 뭐지? 전몰자.
1: 전몰자.
0: 전몰.
1: 전몰.
0: 네. 한문으로 되어 있던데요.
1: 맞아요.
0: 별칭이 마리아 돌렌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 종, 종, 이 발음을 잘했네. 종!
1: 종
0: 하면 안 되고.
1: 종!
0: 종!
1: 짧게.
0: 단음. 종! 종! 치는 거요. 종 치는 때 종. 학교 종이 할 때 종인데요.
1: 그렇죠.
0: 이게 이제 이 전몰자. 이제 세계 1차 대전 때 이제 참전한 나라들의 이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1: 네.
0: 이제 파편, 포탄
1: 포탄 파편.
0: 파편,
1: 포탄 탄피,
0: 탄피
1: 네.
0: 뭐 등등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을 녹여 가지고
1: 네.
0: 이제 종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방금 우리 기사에서 바로 6세 교황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종은 세 번째 종이었대요.
1: 네.
0: 만들었던 게 이제 깨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종이 지금 현재
1: 세계에서 제일 큰 종인가요?
0: 아, 그때 당시에는 65년 당시에는 제일
1: 가장 큰
0: 종이었는데
1: 큰 종. 네.
0: 그 이후에는 더 큰 종이 만들어졌겠죠, 분명히. 그리고는 이게 지금 뭐, 지금 또 이탈리아 로베레토.
1: 로베레토. 로베레토.
0: 미라발레 언덕에 이제 있다고 합니다.
1: 이탈리아 가신 분들은 이 종을 직접 또 보셨겠죠? 신부님 혹시 이탈리아.
0: 뭐 가보긴 했지만 로베레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로베레토.
1: 로베레토 지역에 가면 이거를 볼 수가 있고 지금도 울리고 있다라고
0: 네.
1: 하고 있어요.
0: 그 제가 프랑스 있을 때
1: 네.
0: 한 달 이제 대신하고 원장 신부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1: 네.
0: 유스티노 계산성당이랑 유스티노 신학교에 있는 종이 네. 프랑스에서 만들어졌대요.
1: 오.
0: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곳에서 차 타고 한 2시간, 3시간 가면 있는 이제 공장 주소를 보내주면서 여기 가가지고 이 종에 관련된 주문서라든지 네. 어떤 기록들을 좀 찾아와라.
1: 오. 직접.
0: 그럴 수 있겠니? 해가지고 갔어요. 네. 갔더니 와,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종을 만드는 공장은 제가 처음 이제 보게, 사실 우리가 보기
1: 볼 일이 없죠.
0: 없잖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불교에서 종을 만들고 하는데.
1: 그렇죠.
0: 비슷한 것 같지만은 이제 또 조금 이제 프랑스식으로 이렇게 주조 틀을 엄청 큰 걸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종에 들어갈 어떤 이제 센 물,
1: 물을
0: 녹여가지고,
1: 넣고, 네.
0: 녹여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대로 굳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특별히 원하는 이제 이렇게 글자나 이런 문양 같은 것들을 이제 새겨 넣을 수 있도록 주조 틀을 이제 만드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기차로 마르세유까지 와가지고 마르세유에서 배를 타고 조선으로 이렇게 보내. 가가지고 이제 뭐 되는 말 이렇게 막 사전 찾아가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마도 그 우리 할아버지가 만드신 것 같다. 그 주문서는 아마 집에 있을 텐데
1: 네.
0: 자기가 찾아보고 연락을 주겠다. 아직까지 연락이 안 옵니다.
1: 네. 아직 못 찾으셨나 봐요.
0: 근데 우연하게도 우리 계산성당에 네. 이 보면 마당에 종 요번에 네, 새로 만든 네. 거 있죠. 그 회사의 그 사장님이 제가 만났던 그 사장님.
1: 너무 신기한데요.
0: 그러게.
1: 그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쭤봐.
0: 그거요? 계산성당에 이제 그 종을 요번에 새로 이제 한다고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네. 그 사장님이 직접 왔어요.
1: 네,
0: 오셔가지고.
1: 그럼 신부님 혹시.
0: 이제 그때 당시에 계산성당 주교자 성당의 주임 신부님이 네. 저한테 이제 통역을 좀 부탁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구에 중화공 신부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1: 네.
0: 그분이 워낙 내보다
1: 잘하시니까
0: 도달하니까 내가 그걸로 토스 해가지고 네가 해라.
1: 직접 만나서 그때 그 종의 그 주문서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길이 있었으나 이제 그거는 이제.
0: 근데 그게 제가 궁금해서 간 건 아니고 대신한
1: 그렇죠,
0: 원장
1: 그렇죠.
0: 신부님. 근데 이미 대신한 원장 신부 바뀌었고 그거를 물어본 어떤 그것도 없고.
1: 근데 인연이 참 깁니다.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이 종 이야기로 좀 돌아오면은 이 종을 만든 그 물질이 어쨌든 포탄이잖아요.
0: 맞아요.
1: 포탄은 어떻게 보면은 죽이기 위한
0: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죠.
1: 근데 이 종은 평화를 위한 종이잖아요.
0: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네. 이제 그 잊지 말자. 이 우리가 일으킨 전쟁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희생했던 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이제는 새로운 희망 을 우리가 조금 써내려 가보자.
1: 그렇죠.
0: 1965년 당시에
1: 네.
0: 이제 아마 교황님도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특히나 유럽은 너무나 이제 피폐한 어떤 그런 상황들 앞에서 막 다들 힘들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염원을 담아서 그렇게 종을 지금도 매 시간이 되면 울리고 있대요. 유럽은 정시가 되면 항상 종 울리거든요.
1: 네.
0: 요즘은 다 전자식 다이얼로 돼 있어서 예전에는 종지기가 이렇게
1: 가야 되는데.
0: 맨날 했는데 네. 이제 항상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이 평화의 종이 울리고 있다.
1: 여전히 전쟁 중인 곳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종소리가 더 널리 퍼져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라보고요.
0: 아멘.
1: 네, 마지막 소식. 성 베네딕토 수녀회 한국 진출 40년을 기념하는 소식이었어요. 1965년 당시에.
0: 네, 네.
1: 지금은 또 시간이 지났잖아요.
0: 작년이 이제 100주년이었죠.
1: 100주년.
0: 네.
1: 2025년이.
0: 네.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1: 오.
0: 투칭 포교 베네딕토 수녀원에 우리 네. 대학생들과 함께 1박 2일로. 뭐였지? 무슨.
1: 뭔가 피정 다녀오셨나요?
0: 그 소울스테이라고.
1: 소울스테이.
0: 학생들이 비신자, 다 비신자였어요.
1: 학생들이 어떻다고 하던가요?
0: 일단 수녀님들하고 1박 2일의 시간 동안
1: 네.
0: 얘들이 성당도 안 다니면서 언제 떠나는 날 버스 앞에서 수녀님
1: 울었어요.
0: 울지는 않고
1: 아쉬워하는
0: 막 수녀님 인스타 계정 땡스타 계정 어떻게 돼요? 뭐.
1: 수녀님도 근데 그 땡스타 계정 별스타 계정 있으셔요?
0: 핸드폰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만났던 수녀님들은 지청원자
1: 네.
0: 수련기 수녀님들이라서 네. 개인폰이 없습니다.
1: 그랬구나.
0: 기도할게요. 막 이렇게.
1: 근데 그 저도 이제 인터뷰 때문에 몇 번 들렀었는데
0: 네네.
1: 수녀님들의 그 뭐랄까요 해산 얼굴 표정 아, 마음이 쳐다보고 있으면 같이 안정이 되는 듯한 그런 게 있는데 네. 아마 학생들이 그걸 느꼈나 봐요.
0: 아, 나는 선생님들 보면서 아이고 고생하네.
1: 그러니까 이건
0: 아이고 더운데 그래 긴 팔 그거 입고 아이고 고생합니다 했는데 아, 한수녀님은 저한테 네. 오시네. 신부님 저 바스카 할 때 신부님.
1: 어머어머.
0: 아 그래요? 오오오 오, 오 하면서 보니까 같이 아, 활동했던
1: 알아볼 수 있는 알아보셨었나요?
0: 이제 뭐 누군지는 아는 어, 이제 수현님 한 분
1: 얼굴이 이근 눈에 익은
0: 네, 또 한 한 분은 또 또 이제 동기 신부님 본당에 또 네. 청년이었다가 수녀원에 들어가신 분이고 그래서 같이 그냥 뭐 이런저런 편하게 잘 저는 잘 지내고 왔는데요.
1: 그럼
0: 어, 또, 이제 네. 갔더니 이제 수녀님들이 이제 그 이 100주년에 대한 영상을 소개를 학생들한테 해주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100년의 역사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또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들 이렇게 전해주면서 아 처음에는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1: 네.
0: 성당도 안 다니는 이 학생들한테 소울 스테이라는 기대를 안고 왔을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냥 좀 몸과 마음을 편하게 좀 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좀 주면 좋겠는데 첫 시간부터 이런 역사 이야기를 굳이 해야 되나
1: 너무 했는데, 어려워할까 봐
0: 했는데
1: 네.
0: 시간이 지날수록 수녀님들이 자기 소개를 한 거예요.
1: 네.
0: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렇게 산 사람이야 라고 했는 게 오히려 학생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1: 그래서 마음이 먼저 열리는 계기가 됐군요.
0: 네. 아니, 수녀님, 왜냐하면 수녀님 하면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1: 잘 모를 네. 수 있죠.
0: 좀 신기하게 생각도 하고.
1: 그렇죠.
0: 한데 또 젊은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1: 먼저 나서서
0: 청년들하고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또 게임도 하고 과자도 주고 무엇보다 밥이 맛있어요. 애들 뭐
1: 밥이 맛있어요.
0: 아, 수녀원 밥이 맛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네. 그 밥이 맛있다. 토칭포교 베네딕토 수녀회는 네. 밥이 맛있다로 지금 끝나면 끝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질문이. 그 정보도 물론 네. 중요합니다만.
0: 이 제가 또 이게 우연찮게
1: 네.
0: 제가 이제 프랑스 있을 때 여기 뚜찡에 갔다 왔습니다. 투칭이라는 이 포교 베네딕토 수녀원의 뿌리를 찾아서 네네. 하는 프로그램에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하여튼 가게 됐어요.
1: 네.
0: 가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전 세계에 이 포교 베네딕토 수녀회가 이렇게 퍼져나갔는지
1: 네.
0: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본적으로는 이 수도회의 이 정신은 베네딕토 규칙서를 중심으로
1: 네.
0: 수도 생활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1: 어,
0: 이제 그 모토는 뭐냐? 일하고 기도하라.
1: 일하고 기도하라.
0: 오라에 뭐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그걸 줄여가지고 이 수녀님들 메달 이렇게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수녀회마다 이렇게
1: 네네네.
0: 목걸이 같은 거 네. 하고 있는데
1: CPBS
0: 아 정확하게 이게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1: 일하고 기도하라.
0: 네, 일하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이제 스승이신 사도 베네딕토 사부를 따라서 뭐 이런 거의 줄임말이라고 제가 듣긴 들었는데
1: 네.
0: 그걸 모를 때는 이제 신부님들끼리 근데 이 마크는 뭐고 할까? S는 소세지고 B는 이게, 분도회고
1: 이 얘기 저번에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0: 뭐 이거 아이가? 하면서 이제 잘 모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아니까 일하고 기도하라.
0: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 이 수녀님들이 이런 정신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사실은 이제 한국 진출 100주년이잖아요.
1: 그렇죠. 100년 동안 지금 이 정신이 이어온 거예요.
0: 우리나라 안에서 단순히 수도 공동체를 살았다라기보다
1: 네.
0: 우리나라에서 많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특히나 의료, 우리 파티마 병원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것처럼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금도
1: 그렇죠.
0: 그렇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또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제 당신들의 소임을 항상 기억하고 이제 베네딕토 성인도 결국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산 성인인 것처럼
1: 네.
0: 수녀님들도 베네딕토 성인의 정신을 본받아서 그 안에서 저희가 보고 느낀 거는
1: 일하고 기도하라.
0: 참 행복한 모습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수녀님들이. 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아, 참 행복하게 사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청년들도 그 모습을 통해서 소울, 내 영혼의 어떤
1: 채워짐.
0: 안식처로 이렇게 1박 2일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 1965년 소식 마무리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라라는 메시지를 가져가 보면 어떨까요?
0: 네. 기도하고 실천. 일하라 일까 일하고 기도하라 뭐 둘 다 동시에
1: 일하면서 기도하라.
0: 아,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일도 하고 기도하라.
0: 아, 기도 자체가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일 자체가 기도도 될 수 있는 거니까.
1: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용신부님께 네. 감사의 인사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안녕.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프랑스 혁명 당시 새롭게 만든 달력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프랑스 혁명력인데요. 1년이 12개월인 것은 지금의 달력과 똑같았는데 한 달을 30일로 통일했습니다. 300일을 12개의 달에 넣고요. 남은 5일, 윤년에는 6일은 연말의 특별한 날로 뒀어요. 일주일을 10일로 만들어서 한 달은 10일씩 3주밖에 없었던 거죠. 프랑스 혁명력에서 첫 번째 달은 바로 10월입니다. 왕권의 흔적을 지우고 공화국을 탄생시킨 게 9월 말이고요. 10월에 새로운 날이 열린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인데요. 달의 이름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달의 이름에도 그리고 하루하루에도 농경에서 유래한 동물, 식물, 농기구 등의 이름을 붙여뒀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10월은 포도를 수확하는 달, 11월은 안개의 계절,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력에 따르면요, 10월 1일은 10월 포도를 수확하는 계절에 1일 포도주를 담그는 큰 통의 날이라고 불렀다네요. 프랑스 혁명력만 봐도요, 이 무렵 농가에서 해야 하는 일이 뭔지 알 수 있었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말, 10월을 시작하며 우린 새로운 하루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포도가요, 생각해보면 하루아침에 포도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루아침에 깊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새로운 한 달,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내 마음에 무엇을 담을까? 기쁨도 담고 감사도 담고 또 힘든 날에는 하느님께 맡기는 마음도 담으면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는 준비 오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MJ 레나님, 일하고 기도할게요 라는 일하고 기도하는 한 달로 보내야겠다 다짐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세호님도 다음 주 10월에 뵙겠습니다. 바로 내일인걸요? 그쵸? 영민님, 설디 내일 10월 1일에 만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모두 9월 30일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요. 끝곡으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아, 파울입니다!
2: 파울!
3: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4: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8: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7: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8: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7: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8: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7: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8: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7: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8: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번, 하나 되게 하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0: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0: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옥 침대 대구중구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옥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옥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1: 김준일의 시사천국.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넨스의 창업자 강세찬 전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는데 2심에서 형량이 강화된 겁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강 교수는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 씨 측의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줬다는 게 혐의의 주된 내용입니다. 2심 재판부는 강 씨가 김승원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임상 승인을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6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눈길은 다시 정치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을 때 민주당 인사 상당수는 식약처 청탁이 큰 흠결이 되지 않는다고 엄호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말했습니다. 진영 논리를 감안하더라도 심각한 의혹에 연루된 인사를 여당

0: 당이 이렇게까지 옹호를 했어야 하는지,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런 윤리적 결함을 지닌 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여당은 3만 명의 주가 조작 피해자가 눈에 밟히지 않았나요? 현 정부도 전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립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은 것만으로 민주당이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는 것도 한계에 왔습니다. 야당보다 더 나은 점이 무언지 여당이 스스로 증명할 시간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유튜브 창에 김준일의 시사천국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라이브 참여 가능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 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점 광고심의 필.
3: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시사천국의 매운맛 코너 악마의 대변인들입니다. 오늘도 악마 세 분 모셨습니다.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0: 악마 같은 모습을 보여주실 건가요 오늘도?
2: 아유, 그럼요. 이 세상에 선함을 돋보이게 하는 악마의 역할을 열심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0: 날카로운 악마 기대하겠습니다. 뭐 지금 정치권은 DMZ에서 그 지뢰 폭발로 우리 군인이 3명이 상해를 입은 이 사건이 지금 뭐 가장

0: 화두인 것 같은데 오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다. 그래서 실사격 보복까지 지금 경고를 한 상황인데요. 강현우 합참 작전 본부장 입장 발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0: 예. 목소리 톤이 일단 굉장히 올라갔어요. 지금 이제 북한 이틀 전에 이제 중간 발표를 하면서 북한의 지뢰라 이게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뭐 최종 결과가 남아 있지만은 왜냐하면 이제 철로 된 것이 옛날 거고 네. 플라스틱이 이제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 매설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고 뭐 이제 국방부 장관도 지금 북한 소행이다 북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미 어제 국회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근데 북한은 인정을 하지 않고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일단 장혜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 사실 북한의 입장이 저렇게 나올 거라고는 여야를 막론하고 예상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뭐 11년 전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그때도 딱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식의 사과보다는 그냥 유감 표명 정도였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리 이제 우리 합참에서의 발표가 북한의 지뢰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도 이제 그것을 인정할 거라고 보지는 않았죠. 근데 이번에 말의 수위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예. 서울에 뭐 자작극이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 여당에서 좀 로우키로 가져가고 싶었던 이런 톤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됐었던 게 크게 두 가지잖아요. 이제 예. 하나는 21일 날 이렇게 지뢰 폭발 사고가 있고 나서 곧바로 조사가 안 되고 왜 6일이나 지나서 조사가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왜 메시지가 이렇게 정부 대통령 여당 모두 로우키로 나왔냐 두 가지 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그래도 납득 가능한 설명이 합참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안전한 수색로를 확보를 해야 했고 무엇보다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에 같이 있었던 우리 군이 함께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PTSD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합류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도 해명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첫날부터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 같은 톤으로 말씀하시질 않았잖아요.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라고 하셨고 위로의 메시지 있었지만 규탄이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예. 근데 100번 양보해서 이게 조사 이후에 규탄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는 나와야 되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나오고 있지 않다. 이 예.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뭐 유엔의 연설 때문에 22일 날이 있었죠. 이제 현지 시각으로 그래서 이제 하루 정도 시차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조사가 미뤄졌다. 뭐 이제 야당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사실 반나절 하루 만에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는 뭐 이게 진상이 바로 밝혀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했어요. 그것 때문에 미룬 게 맞느냐 뭐 이런 반박도 있고 그렇습니다.
3: 뭐 실체적인 사실이야 뭐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체적으로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도 이것이 북한의 지뢰일 것이라는 예측할 수 있는 점은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그때 현장에 나갔던 병사들이 장병들이 지뢰 탐지기를 가지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지뢰라는 무기에는 탐지기에 걸리도록 일부러라도 금속성 그 부품을 삽입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플라스틱으로 된 지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무적으로 금속을 삽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뢰는 지뢰 탐지기로 지나가면서 가면 무조건 다 걸려요. 그런데 걸리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걸 안 지키는 지뢰였다는 거예요. 북한 거밖에 없거든요. 그 지역에선. 그러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이 된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그때 나왔던 유엔에서 나왔던 메시지가 대북 제재 풀자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규탄의 메시지도 나올 수는 없지만 확인 될 때까지 이런 제재를 푸는 메시지도 일단은 멈췄어야죠. 지금 우리나라 국경성 부분에서 우리나라 군사분계선 부분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관련된 내용을 좀 우리가 발언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조금 내용을 순서를 좀 밀어주셨으면 좋겠다. 다음에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겠지만은 대통령에게는 어차피 정보보고가 다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굳이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를 푸는 이야기를 했어야 했나? 여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0: 그렇군요. 뭐 이제 대북 제재는 또 이제 북핵과 관련된 거고 그래서 이제 듣기에는 또 이제 불편할 수 있지만은 또 판단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의 국제 관계의 문제가 있으니까.
3: 그런데
0: 뭐.
3: 그런 네. 게 만약에 이런 뭐 지뢰 도발 같은 게 있었으나 우리 군의 부상자 없이 끝나는 해프닝이었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군 장병이 지금 발목이 날아간 상황인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0: 예.
3: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그럼 비판.

0: 힘든 환경에서도 좀 그래도 하려고 하는 쪽이 민주당 정부죠. 그러니까 그게 꼭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떠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남북관계 되게 어려울 때는 물론 물밑으로는 시도는 한 적이 있지만 그 이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보통 국민의힘 정부는. 민주당 정부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더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윤건영 의원처럼 북한에서 계속 안 좋은 메시지 내니까 저거야말로 대화하자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1: 네.
0: 대화의 끈을 안 놓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일이 터졌다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터졌을 때는 또 운신의 폭이 민주당 정부가 더 좁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더큰 악재다라고 볼수 있고 단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2015년 사건 때 8월 4일이었나요? 그 사건이
1: 예.
0: 터진 게. 근데 8.15 경축사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DMZ 평화공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DMZ 평화공원 얘기했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게 그때였어? 의아해할 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그때는 또 한편으로는 강경 대응하면서 김관진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강경 대응을 했죠. 근데 그런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또 조금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이런 투트랙이 가능했던 시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또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 이재명 정부가 그때 박근혜 정부보다 더 곤란한 입장이다. 이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번 사건이 더큰 악재다. 그리고 안 그래도 북한이 뭐 이제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1: 대한민국
0: 그렇죠.
1: 뭐 한국
0: 대한민국, 한국. 근데
1: 예.
0: 그게 체제를 존중해서 쓰는 말이 아니라 따로 살자, 얼굴도 보지 말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이 물꼬를 트기가 힘든 그런 여건이죠.
1: 그러니까 2015년에 어쨌든 이게 경색이 됐다가 판문점에서 군 고위 관계자들이 만나서 뭔가
0: 네.
1: 대화는 하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만날 수는 있는 거냐, 이 문제로. 뭐 그런 얘기들에 뭐, 그럼 정부가 지금 상응하는 조치 국방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확성기 이거를 재개하는 거냐, 아니면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북한의 무인도를 폭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고, 장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2: 그러니까 역시 국민의힘이 진짜 안보에는 관심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들죠.
1: 예.
2: 그러니까 당장 그러니까 북에다가 지금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도발을 했었던 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 내란을 외환을 일으키면서 했던 일들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규탄도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없었고 그러니까 정말 무책임하게 그냥 막 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카드가 몇개 없는 게 지금 정부의 어려운 점일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합참하고 최종 결과가 나오고 나면 이제 그걸 토대로 일단은 유엔에다가 안보리에다가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정식으로 북한에다가 사과 요구, 재발 방지 이런 것들 요구하는 어떤 문서적인 이런 행위들을 상징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그 이상의 실력 행사를 사실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 초기에 뭐 그런 북의 확성기 방송 중단하고 대북 전단 살포하는 거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거는 북을 위해서라기보다 접경지대 국민들을 위한 측면을 실질적으로 고려를 많이 했다고 보거든요.
1: 예, 대선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이었어요. 근데.
2: 네, 맞아요. 그거를 다시 무화하는 건 사실상 한국 국민들을 또 위험에 빠뜨리는 거기 때문에 할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그런 상징적인 행위들 말고 할수 있는 게 없는 게 안타까운 지점이죠.
1: 그렇군요. 문성호 대변인은
3: 네.
1: 어떻게 해야 돼? 이거
3: 저는
1: 어떻게 풀어야
3: 당연히
1: 되는
3: 강경
1: 거세요?
3: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1: 예.
3: 합니다. 우리가 물론 뭐 우리가 강경 대응한다고 해서 북한이 뭐안 그럴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뭐 확전을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 측에 피해자가 안 나왔을 때 얘기예요. 우리 지금 장병이 다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 군사분계선뿐만 아니라 여기 근무하고 있는 군 장병들이 아니 내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몸이 다쳤는데 혹은 내 생명이 위협했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의 안보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아까 전에 이제 확성기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가장 적절한 수가 확성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감정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우리 군사 우리 장병의 몸이 다쳤으니까 저쪽에서도 피를 봐야죠. 근데 그런 식으로 국제정사 할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는 확성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북한에서 계속 중단해달라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대로 위협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효과가 좋아서 그래요. 실제로 그거를 했었을 때 당시에는 오히려 북한이 우리에게 이거 관련된 문제로 대화하자고 통화대 쪽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중론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기회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확성기를 재개하면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 여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면 오히려 북한이 먼저 대화를 제시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정권이 뭔가 북한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면 뭐 확성기에 뭐 국민들의 안전 이런 이런 거는 전 좀 핑계라고 보는 게 그거는 우리 국민 피해가 발생 안 했을 때 얘기예요. 지금 명백하게 공격을 당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언제까지 물러나야 됩니까? 우리가 더 다른 국민이 다칠 수 있으니까 북한이 우리 국민을 다치게 했는데 우리 장병을 다치게 했는데 우리

0: 대응할 수 없다. 우리는 공격할 수 없다. 그럼 북한이 한 발짝 더 오면요. 한 발짝 더 오면요. 우리가 물러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에 대한 질문이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때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강경책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장병이 피해를 보지 않았을 때 얘기예요. 사람이 죽고 다치지 않았을 때 얘기예요.
1: 네.
0: 그때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대화를 풀어나갈 수 없는 겁니다. 북한이 먼저 사과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도 보시다시피 태도가 점점 완전 뻔뻔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대화로 하겠다? 이거는 북한에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어요. 아, 이래도 되는구나. 이래도 쟤네가 대응 못하는구나. 그럼 더 큰 저는 도발이 올 수도 있다라고
1: 알겠습니다.
0: 봅니다.
1: 예, 뭔가 강한 대응 그렇다고 뭐 어디 폭격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뭐 확전의 우려가 있으니 거기까지는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확성기나 2015년에도 그때 이제 대북 확성기 다시 재개하고 북한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어떻게 보세요, 김수민 평론가님은? 네. 그게 가능한가요?
2: 현재로서 저는 대북 확성기는 그래도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노무 수단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차라리 뭐 제1차 연평해전처럼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라면 격퇴라도 시킬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그 장병이 부상을 입고 그렇게 사건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뭐 똑같이 T-40 작전을 우리도 지레 심을게 이렇게는 안 되는 거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그나마 쓸 수 있는 게 대북 확성기인 것 같고 차라리 좀 잘 된 거는 대북 확성기의 딜레마라면, 그러니까 물론 대북 확성기 때문에 북한이 긴장하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또 틀면 저쪽에서도 또 보복을 해온다거나 똑같이 뭐 확성기 공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뭐 강화도 주민이었던가요? 피해를 호소하게 됐고 이런 부분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근데 조금 한편으로는 잘 됐다 싶은 거는 확성기 방송만 끝낸 게 아니라 철거를 시켰잖아요. 그럼 다시 설치해서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1: 예.
2: 그러니까 확성기의 매력이라면 확성기 방송 내용이라든지 소음 자체가 매력이 아니라 설치 안 했을 때 이제 설치할 거야라고 긴장감을 올리는 데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점에서는 좀 설치하는 수순으로 일단은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참 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저는 사실 대북 제재도 할 수 있으면 강화하고 싶은데
1: 네.
2: 근데 사실 대북 제재라는 게 워낙 이미 촘촘하게 돼 있어서 더 이상 강화해가지고 북한이 또 겁을 먹을 그 정도의 것이 안 남아있거든요.
1: 뭐 이미 러시아와 중국 통해서 지금 네. 다 뭐 돈 벌어들이고 있어서
2: 네. 그래서
1: 효과가 별로
2: 저는
1: 없죠.
2: 말이나 외교라도 좀 세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북한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민주당 정부에서 남한이 민주당 정부인데 여기서 틀어지면 북한은 앞으로도 뭐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는 체제가 된다는 걸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민주당 정부니까 어지간하면 참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1: 예. 근데
2: 저는 그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야당 대표 때 잘했던 언행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그때 2023년쯤이었는데 북한 도발이나 이런 것도 이어질 때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벼랑 끝 전술 계속 쓰다가 벼랑 끝으로 떨어진다고 북한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냈거든요.
1: 예.
2: 그때 제가 잘했다고 생각한 게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하면 북한에서는 웃을 겁니다. 맨날 그런 얘기해왔으니까 너희와 우리하고 맨날 싸우는 게 일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면 북한이 좀 겉으로는 몰라도 속으로는 위축이 되고 아,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나? 훗날을 위해서라도 이 교토삼굴이라고 하죠. 토끼도 굴을 세게 파는데
1: 예.
2: 지금 북한은 마치 영원히 단절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류가 재개되고 이런 카드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심지어 아마 일본하고 수교하는 시나리오도 여전히 북한에는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가 민주당 정부일 때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힘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이재명 정부가 파고드는 그런 언술이나 외교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굴욕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야당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까지 고민하고 있는 거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기에 거기에 뭔가 신뢰 같은 희망을 좀 걸어보고 뭔가 많이 자극하지 않으려는 막 이게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2: 저는 발상을 예. 전환해가지고 미국 정부에 북미 정상회담 하지 마세요.
3: 맞아요.
2: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오히려 민주당 정부에서.
1: 아, 그렇군요. 네. 세게 오히려 나가야 된다.
2: 네. 그래서 네. 민주당마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북한 스스로 생각해보라. 이것이죠. 그 네. 메시지죠.
1: 장영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4: 하지만 이제 지금 최근에 있었던 미중 회담
3: 에서 되게 이례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아젠다 자체가 올라오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예. 이제 이거는 명백하게 이 중간 선거 앞두고 어떤 그런 평화를 만드는 노벨상 수상 평화 수상을 수상하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저는 이렇게 또 드러난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결국에는 사실상 이번 유엔 무대에서 북한에서는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라고 다시 한번 아주 명확하게 천명을 했고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하고 같이 핵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날선 비판 판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이런 방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패싱하고 북미 대화가 성사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많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 페이스메이커를 스스로 자청했었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이렇게 날을 세우는 게 이제 자기의 어떤 카드를 더 줄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셨을 수는 있다고 봐요. 예. 되게 정부로서는 어려운 시기인 거죠.
1: 예.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예. 정부도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 얘기를 해볼게요. 중수청 지금 출범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지금 김재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의 강경파 반발이 심상치 않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문성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0: 근데 저는 이거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 이 중수청이라는 게 이제 그 민주당에서 처음에 검찰 개혁을 시도할 때 여러 가지 뭐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나왔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검찰이라고 하는 어쨌든 조직이 상당 부분 수사를 전담하고 있었는데 또 그 수사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수사력이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럼 그런 수사력 공백에서 생기는 부족함은 어떻게 채울 거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반대 측에서는 마찬가지고 추진하는 측에서도 그거에 대한 걱정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수청이라는 게 결국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지키면서 두 가지로 나눠버리자. 수사하는 검찰은 따로 중대범죄에 관해서는 그 수사력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기소는 또 기소를 담당해서 이게 동시에 그걸 가지고 있음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막아보자. 이게 그 아니었다라고 저는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뭔가 강경파 측에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를 속였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는 본인들께서 검찰개혁 논의를 하실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계셨던 게 아닌가. 그때 분명 그런 안들의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추진이 되고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은 거기에도 검찰 출신을 뭐 넣으면 안 된다. 뭐 중수청이라는 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건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수청은 초반 추진부터 수사검찰이랑 기소검찰을 따로 놓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력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하자라는 측면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맞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예.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그러니까 이걸 약간 물고 늘어진다라고 봐요. 저는 좀 정무적으로. 본인들께서는 더 강경하게 어떤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전체를 악마에서 한 터럭도 묻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죠. 예. 근데 뭐 현실 정치에서 그런 게 가능한가요? 그런 좀 불가능한 거를 요구하는 거는 야당일 때야. 요구만 하면 되니까. 주장만 하면 되니까 할 수 있는 거겠지만은 지금은 여당인데 이런 태도로 보이는 건 조금 국민들 보시기에 안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1: 어쨌든 여권 내부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어떤 이견들이 지금 약간의 이런 중수청장 후보자를 놓고 지금
0: 짧게만 덧붙이면 예. 국민들은 그렇게까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미 검찰 개혁이라고 예. 하는 아젠다에서는 민주당 측이 승리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본인들에게 어떻게 올까만 걱정하시는 게 국민들의 마음이지 예. 중수청에 들어가는 누구가 검사 출신 누구였고 그게 그 사람이 옛날에 누구 수사했고 이런 거 관심 없는데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이 지금 에너지로 오롯이 쏟고 있는 게 이 아젠다에 쏟는 게 맞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1: 김지용 후보자가 처음에 임명됐을 때 그거를 이제 열심히 보도한 데가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런 데에서 다른 데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거기서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국 혁신당 신장식 대표 목소리가 있는데 한번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4: 자격도 없지만 눈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대통령이 유엔 연설하고 멕시코 순방 가기 전에 네. 청문요청서를 국회로 안 보내고 가셨어요. 아. 왜 안 보냈겠냐는 거예요. 지금 10월 2일날 내일모레 개청인데.
5: 자진사퇴해라 그런 의미다.
1: 예,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한 얘기고요. 자진사퇴하라는 의미예요? 장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3: 아, 그 작작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이 부분은 좀 거칠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예. 지금 이 중수청장 문제는 그러니까 원래부터 문제가 아니었다는 문성호 대변인 말씀에 전격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없었던 걸 쟁점으로 만들어서 내부 권력투쟁이 된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사실 그 최근에 있었던 거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가 바로 그런 긁어부스럼을 만들어가지고 정쟁을 했었던 장이었죠. 근데 그게 끝 끝내고 나니까 또 중수청장을 가지고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건데 진짜 이런 사실 쥐잡는 게 고향이라고 중수청은 중대범죄를 수사를 잘하는 사람을 임명을 하는 거고 수사검사를 모아놓는 기관이 중수청이고 임명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예. 신장식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신장식 대표라고 불러야 되는군요. 신장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 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왜 존중을 안 합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가 겉으로 보면 누가 검찰개혁의 이 중수청장의 적임자냐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누가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가짜 쟁점을 만들고 있는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제일 기뻐할 게 누구냐? 범죄자들이죠.
1: 예.
3: 지금 이렇게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흐트려 놓고 누가 어떻게 경찰과 공조해서 제대로 된 범죄 수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도 뭐 정비가 안 돼 있잖아요. 인선 뭐 법무부 장관 뭐 공수처장이 아니죠. 공소청장 그리고 중수처장 다 지금 공석 아닙니까?
1: 예.
3: 그 밑에 직제들도 지금 손대야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냥 정말 개문발차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공백이 생기면 제일 좋아하는 건 역시 범죄자들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야당이라고 해도 집권 야당이라고 자칭했던 정당이라면 좀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나?
1: 조국 혁신당 말
3: 네 맞습니다. 예, 예. 진짜 진보를 자칭하시는 일원으로서 정말 진보의 수치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1: 아 오늘 굉장히 세시네요. 작작도매나 진보의 네. 수치다.
3: 아, 예. 너무 부끄럽습니다.
1: 아 예, 김수현 평론가님. 네. 아,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데 김지용 전 검사 네. 이분이 친윤 라인이에요. 그래서 계속 윤석열 라인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라인 맞아요?
2: 친윤 검사였다면
1: 예.
2: 이번에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혹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1: 예.
2: 민주당 논평이나 이런 데서 거론된 적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평론가도
1: 예.
2: 이번에 이름을 좀 처음 인지를 했고 그 친윤 검사라고 하면 사실 뻔해요. 물론 그중에 친윤 검사라고 불린 사람들 중에도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특수부라는 게 사실 검찰에서는 수적으로는 소수고 근무연이라는 게 다 얽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정말 아닌데도 마치 친윤 검사라고 찍힌 분들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김지용 이 변호사가 예전에 친윤 검사로 지목된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 본인 해명까지 종합해서 들어보면 뭐 김학의 출금 관련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본인은 또 의견이 달랐다. 검찰 수뇌부랑 달랐다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설령 뭐 같았다 할지라도 그게 꼭 친윤의 증거인 건가? 그리고 검찰이라는 거는 법원과 달리 동일체로서의 어떤 결정을 하는 건데 그럼 위에서 주로 주도해서 결정한 것까지 다 김지용 후보자 책임져야 되느냐 그런 거거든요.
1: 예.
2: 그게 사실 저는 중수청장이 절대로 되면 안 되는 검사 출신이 누구냐면 친윤이 됐던 친문이 됐던 친박이 됐던 그런 평가를 받아본 검사는 다 빼야 된다. 근데 김지용 후보자의 말로 어느 쪽으로도 분류가 안 됐던 사람이 아닌가. 그 점에서는 잘 찾아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검수완박에 반대했다라는 걸 또 트집 잡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어차피 중수청은 수사만 합니다. 기소 안 하고 예. 공소청도 중수청 수사 지휘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정책적 입장이 달랐던 거고 수사를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점에서 저는 그래서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 했을 때 저는 두 부류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친문 검사를 해라.
1: 아, 친문.
2: 네, 그 사람들은 이제 본인은 친문이라 표현 안 하겠죠.
1: 예.
2: 차라리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근데 아마 첫 번째 부류보다는 두 번째 부류를 제가 좀 의심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해도 트집 잡을 준비가 돼 있다.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때부터 여당 검찰개혁 강경파하고 법무부 장관 간의 의견이 다른 부분 대부분이
1: 예.
2: 강경파 뜻대로 됐습니다. 중수청도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로 가져다 놨고 근데 유시민 작가는 최근에 또 법무부 안에서 그냥 두 개 쪼개 놓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거는 국민을 속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에 행안부로 가는 걸로 양보하다시피 그러니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지금까지 오다가 김지용 후보자까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권까지 트집을 잡는 건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 밀릴 거라고 봐요. 신장식 의원은 저는 이게 잘못 해석한 거다. 어쩌면 본인 희망사항일 수 있는데 대통령이 이거를 미루고 있는 거는 자진 사퇴를 종용을 은근슬쩍 하는 게 아니라
1: 예.
2: 조금 숨을 죽여놓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주에도 그 국가보안법 폐지 때의 논란까지 거론하면서 마냥 강경한 개혁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 페이스를 봤을 때는 대통령도 임명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더 이상은 못 밀린다. 이런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여당 내 이제 검찰개혁 강경파 뭐 이쪽에 지금 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 뭐 예전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사실은 당시에 이제 무조건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쪽이 정청래 의원이나 아니면은 유시민 당시 네.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그걸 저격한 거 아니냐 약간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오늘 제 귀에는 지금 작작 좀 해라밖에 지금 계속 맴돌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세게 얘기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6: 할 때가 되긴 했다.
3: 아, 작작. 아니, 국민들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피해자인 국민들은 수사가 지연되는 게 얼마나 하루하루 속이 타겠어요. 그 생각을 해야지 지금 아직도 이거를 가지고 정쟁거리를 만들고 있는 게 진보가 해야 될 일인지 알겠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예.
1: 어쨌든 뭐 이 김지용 후보자는 윤석열 대선 후보 때 윤석열 후보자 장모 수사를 재개한 거 재기 수사를 한 걸로도 그래서 친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국정감사 이제 10월 달부터 시작되는데 국정감사 이번 뭐 어떤 국정감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0: 국정감사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약간 지금 정부라고 할까요? 지금 야당과 여당의 다툼이 예. 자꾸 저쪽 사람들 끌어내서 망신 주기 하자 이쪽으로 흘러가.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요.
1: 일단 김현지 네. 부속실장 무조건 나와야 된다 지금 야당이 얘기하고 있죠.
0: 근데 저는 네. 좀 나오셔도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제가 당장 뭐 어제도 좀 민주당 쪽 분하고 식사를 이렇게 좀 하면서 들었는데 이게 야당에서 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인사가 너무 느리다. 인사가 뭔가 딱딱딱딱딱 내려가가지고 사람 자리 원하는 사람 있으면 검증하고 뭔가 시켜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흔히 얘기하는 정치라고 하는 조직에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한테 자리가 내려오는구나 으쌰으쌰 해야지 이런 게 생기는데 뭔가 자꾸 막혀있고 인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도대체 누가 막고 있냐 이걸 가지고 얘기가 도니까 그 청와대 내부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면 김현지 부속실장이야 아니면 누구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인사 없는 거 아니야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본인들끼리 그냥 그러다가 어떻게 잘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가 그게 자꾸 바깥으로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도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불러봤자 무슨 뭐 국민의힘에서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만 이렇게 딱 깔끔하게 묻고 또 반대로 김현주 시장도 거기에 대해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하고 돌아가실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불러내내만의 힘싸움하고 모욕주기로 흘러갈 것 같기는 한데 뭐 이 정도까지 왔으면 저는 한번 나오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한번 좀 부르자고 얘기를 했더니 부속실장으로 보내버리면서까지 보호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그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김현지 실장이 뭔데라는 물음표가 자꾸 생기게 행동을 하는 거는 청와대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들께서 좀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권한을 가진 사람인 만큼 조금 풀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1: 알겠습니다. 그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한겨레하고 인터뷰하면서 김현지 100%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좀 면을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김수희 평론가님. 김현지 실장 나옵니까 그래서?
2: 안 나오지 않을까요?
1: 안 나오나요?
2: 나올 거였다면은 그때 나왔을 거다.
1: 안 나오면은 진짜 네. 실세인가요 그러면? 안 나오면 보호를 해야 되는 실세로 네. 사람들이 인식할 수도 있을 텐데.
2: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안 나올 것이다.
1: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나 그쪽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일단 나오면 어떻게든 흠집을 잡으려고 할 것이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먹물 뿌릴 거 아니냐.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래서 그거 한번 그렇게 돼버리면은 다시 못 돌이킨다. 이런 생각이 강할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청와대 안에서도 생각을 해볼 겁니다. 계속해서 이게 신비주의가 돼버려서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딱 노출시키기에도 너무 부담이 크다. 이 점에서 특히 집단적 결정이라는 것은 뭐 대통령의 의중도 중요하겠지만 더더군다나 좀 당장의 안전 이런 것들을 또 추구하는 쪽으로 흐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저는 그 작년에 불출석한 게 잘못했다고 봐요. 그때 한번 나오고 말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속실장으로 옮겼다고 해서 그것도 그냥 놔주면 안 되는 것이 국감이라는 거 어차피 1년이라는 기간을 상대로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자리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 전직 총무비서관으로서도 충분히 나와도 되는 그런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좀 청와대에서 이렇게 좀 마치 무슨 필리버스터 하듯이 뭐 일정 핑계대고 이러는 과정에서 결국에 유야무야 했던 게 청와대가 스스로 좀 많이 부담을 키운 그런 포석이 되고 말았죠.
1: 그렇군요. 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어떻게 될 거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장희영 의원님은?
3: 저는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면 나오시는 게 맞다고 보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 마음이 돌아섰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ETF. 누가 이
1: 단일 종목 레버리지.
3: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누가 주도해서 집어넣느냐에 대해서 김용범 실장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김용범 실장은 이 김현지 부속 실장하고는 정반대로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생각을 엄청 열심히 써왔던. 네, 말을 많이 하시는.
1: 신비주의는 일도 없는.
3: 네, 일도 없는. 오히려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네. 문제가 됐었던. 근데 그런 종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소상하게 사실이 어떻게 되는지 밝히고 만약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정권 차원에서도 조금 이미 이분이

0: 못을 벗으셨기 때문에 예. 저는 좀 도움이 되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납득이 되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1: 근데 뭐 야당에서는 뭐 수사해야 된다, 특검해야 된다 막 이런 상황이라서
0: 그러니까 예. 너무 멀리 가면서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일들도 못 하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민주당은 지금 조이대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안 나왔었죠. 예예. 예. 아 나왔었네. 제가 헷갈리네요.
2: 그때도 안 나오셨어요.
3: 나왔죠.
2: 출석만 네. 하고
1: 이석 가는 네. 게 그렇죠. 이제 관례였는데 네. 그거
0: 이석을 안 시켜줬죠.
1: 네, 난리가 났었죠 네, 한번. 예예. 네, 네. 예. 그리고 일단은 정점식 국민의 원내대표가 지금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4: 대북한 제책 문제로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일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 대질심문하여야 합니다.
1: 예,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한 건데 이 얘기인 즉슨 이제 대법관 제재청을 이제 조이대 대법원장이 거부를 했고 그래서 이 사태를 확인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뭐 정치 공세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점식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 저는 이건? 논리적으로 저분의 말씀에 매우 공감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이대 대법관을 부르지 말자 이런 것이 보통 상권 분립에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까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 해왔던 거고 앞으로도 하지 말자 이런 얘기인 건데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아니 우리는 필요한 것 같다 이게 국정감사에 불러다가 물어봐야 될 일이다 이 제재청 논란은 그런 일이다 라고 하면 행정부의 수장도 같이 불러서 같이 물어보면 되잖아요. 둘 사이에 지금 일어난 이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협의가 난 없었다 협의를 시도했는데 저쪽에서 안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당연히 둘 다 안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대통령도 함께 불러서 같이 얘기를 들어봐야죠. 대통령도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제재청 요구를 지금 조이대 대법관 측에서 얘기하는 것과 상황이 다른데 저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나와서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게 조이대 대법관에게만 그렇게 적용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좀 공감대가 있고 불러서 물어본다고 뭐 다른 얘기 들을 게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가 워낙 길게 늘어지고 오래된 이슈이고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그냥 해석 논쟁이잖아요. 이 한 조문을 가지고 뭐로 해석할 거냐의 문제고 거기에 대한 보론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 각각 나름의 일리가 있는 논리가 있는 것뿐인데
1: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재청하고 네. 국회는 동의하고 대통령은 임명한다. 그렇죠. 요 한 문장을 가지고 지금 해석 투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2: 솔직히 네.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기싸움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굳이 해석 투쟁 하나 기싸움하자고 대법관을 국정원장에 아니 저 국정조사에 부른다라고 하는 선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뭐 굳이 그러지 않는 게 막말로 민주당 이번만 정치하고 이제 안 할 거예요. 앞으로는 뭐 권력 내려놓고 다 해야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들이 야당일 때 분명히 자기들의 반대편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도 있을 텐데 그때 이런 식으로 입법부에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가 전에 너네도 그랬잖아 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에 선례를 만들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뭐 여기에서 법의 해석을 어떻게 할지를 따지는 건 그렇지만 어쨌든 법원의 입장은 사실상 대통령이 한 명을 찍어가지고 이 사람을 올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고 남아있는 인력풀을 봤을 때 그래서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리게 하든지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장영호 의원님.
0: 그러니까 다시 정치 시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헌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사법투쟁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정말 지금은 팽팽하게 완전 슈레딩거의 손봉기 상태로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제청을 한 상태고 한쪽에서는 거부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이 모든 것의 사달의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 인데 100번 양보해서 김민기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 하더라도 그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가 어떻겠어요? 아 이재명 대통령이 꽂은 대법관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어떻게 그 재판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손봉기 후보자도 마찬가지예요. 아 끝까지 조이대가 고집한 사람 이러면서 그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이미 훼손이 됐기 때문에 정말 다시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번에는 좀 사전에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올리는 방식이 대법원에도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도 가장 이 리스크를 더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1: 그 민주당에서는 김태현 평론가님 지금 조이대 대법원장이 차기 대선에 정치를 하려고 네. 출마 대선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그래서 일부러 각을 세우는 거다. 뭐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건?
3: 아, 근데 글쎄요.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막 열기를 뿜어가면서 하다못해 예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때처럼 그때는 그래도 열기는 있었어요. 이게 가치 있는 싸움인지를 떠나서 예. 추윤 갈등이 마치 무슨 뭐 예전에 했던 무슨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 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조이드 대법원장 사실 캐릭터도 조용한 캐릭터고 뭐 딱히 뭐 이렇게 정치적인 캐릭터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국민들도 이게 워낙 쳇바퀴처럼 갈등이 반복되니까 특별히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그걸 가지고 또 뭐 대선 주자 되려고 저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웃긴 것이 국민의힘도 다 취재가 되는 건데 국민의힘 인사들이 조희대 대통령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1: 아 그래요?
3: 네, 그게 감지가 될 정도입니다.
5: 있습니다, 있습니다.
3: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방송에서 네. 드린 거거든요. 이게 마치 손뼉이 마주쳐가지고 조이대라는 소리를 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게 정치권 전반의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도 유념해야 될 게 그럼 조이대 대법원장을 본인들이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처럼 키워주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과열할 필요가 없는 게 얼마 전에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면서 조이대 대법원장의 입장에서 벗어난 발언을 법원행정처장이 할 리는 없는 거니까요. 예. 드러난 것이 대통령이 그 제청한 후보자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이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거부 권한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걸 밝힌 거거든요.
1: 거부 권한은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그렇죠. 내가 당장 지금 제청을 또 네. 해야 되는 권한 그거를 할 그렇죠. 필요는 없다. 네.
3: 그래서 뭐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 말로는 뭐 국회 인사청문까지 하고 나서 그때 거부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저는 그 부분은 저는 그 동의하지 않아요. 인사청문 자체가 대통령이 임명을 전제하고 임명 동의를 하려고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예. 굳이 인사청문까지 가야 되나 대통령이 그냥 거부한다 그러면은 다시 제청 절차 시작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 있으나 조이대 대법원장이 적어도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 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동안에 했던 행보가 현명했느냐는 따져볼 수 있겠지만 뭐 탄핵을 해야 된다거나 전혀 그런 건 아닌 거거든요. 예, 그런 과열시킨 부분부터 가라앉히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도 그걸 인정하고 차라리 해법을 제시할 때 설득력 있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참 이게 이거 뭐 중요한 문제기는 한데 권한이 어디에 누구한테 있는지가 이게 이렇게까지 내전으로 벌어질 일인가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에 뭐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좀 빨리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
0: 저 근데 여기 딱 하나만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원님, 예. 이제 국회에다가 이제 대통령이 임명할 게 아니면 동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좀 네. 다른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국회에다가 체포동의안을 제출을 하잖아요. 국회의원은 예.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건지 말 건지를 받기 위해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다 보내는데 보내는 주체가 정부거든요. 근데 정부는 이 사람을 체포하라는 의미에서 그 동의를 받으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판사가 신청한 걸 그냥 국회에 판단을 하라고 되게 중립적이지만 국회가 동의하는 절차적인 그 권리를 준다는 의미에서 그냥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동의안을 송부한다고 하는 게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임명할 테니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3: 근데 임명 동의라는 거는 임명에 대한 동의거든요.
1: 예.
3: 제청 동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제청했다고 국회에서 동의가 필요하면 제청 동의안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조문 1차적인 해석인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파병 동의안이라든지 여러 정부에서 국회에 보내는 동의안들을 보면 대통령이 하겠다고 해서 동의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1: 예.
3: 그래서 임명 여부를 국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 의사가 있을 때 그것을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참 어렵네요. 어쨌든 네. 그 헌법 조문상에는 제청을 하고 국회가 임명 아니, 동의를 하고 이제 임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0: 사실상
1: 권한을
0: 네.
3: 근데 정확하게 조문에 예.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임명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1: 예, 예.
3: 그러니까 동의가 대통령 임명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나.
2: 아, 그러니까 우리 뭐 전에 김승원 의원께서 청문회에서 뭐 문송합니다 얘기했어서 다들 웃었는데 문과가 이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3: 그렇죠.
2: 이게 필요합니다. 아, 예. 문과도 다 역할이 있다.
1: 알겠습니다. 예. 아, 민주당 얘기 좀만 더 해볼게요. 그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 지금 뭐 지금 취임 한 달을 맞았는데 평가들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김수민 평론가님.
3: 네.
1: 민주당 내부에서는 별로 좀 평가가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3: 근데 대표까지 될 정도로 지지를 받았는데 예. 그런 평가가 글쎄요.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근데 또 지지하신 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평가가 없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은 지지하신 분들 사이에서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총리할 때 느낌이 어땠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간혹 뭐 혹은 자주 야당 대표 시절이나 과거에 정치할 때 좀 불안할 때가 없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누그러뜨려 준달까? 그리고 정치를 하신 지 오래됐고 중간에 실언도 겪었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상하게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는 들떠 있고 뭔가 저지르는 것 같고 너무 앞에 나선다. 이 점이 있는 거고 좀 팀 전체를 띄우는 그런 용인술이라든지 전략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 안 좋은 게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에 저는 민주당에서 김민석만 보인다. 네, 너무 혼자서 골키퍼도 하고 전천후 스트라이커도 하고 막 너무 여러 역할들을 하는데 오히려 다른 이렇게 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검찰개혁 여당 강경파 그쪽 아닌 뭐 여느 친명계 의원이나 이런 쪽은 돋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짐을 너무 많이 또 스스로 지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감 뒤로 민주당이 연기하기로 했는데 이제 공소취소 권한을 빼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는데 이거는 결국은 국감 이후에 하겠다라는 걸로 보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김민석 대표가 사실은 대표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해석도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2: 민주당이 이거 못 놓습니다. 왜냐하면 못 이재명 놓아요? 대통령이 못 놓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놓을 수가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와서 그게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어떠한 이득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아무 효과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본인들이 그런 판단하는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좀 상실한 상황인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 많죠. 우리가 뭐 언제까지 이런 거 가지고 해야 되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앞서서 김민석 대표 에 대한 평가가 낮아진 것도 결국에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측면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김민석이라고 하는 총리 지금 대표가 본인 정치인으로서도 있지만 내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대표로서 활동하겠다 해서 당선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재명 정부 자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조작기소 관련 문제들도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예전같이 좀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정을 하는 주체들은 여전히 이걸 못 놓고 있으니까 결국 질질 끌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장영 의원님은 민주당이 결국은 이거 특검법 할 거라고 보세요?
0: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게 참 슬픈 게 이제 정부 여당이 이제 출범한 지 1년 뭐 3, 4개월?
1: 4개월 정도.
0: 네, 4개월 정도가 네. 지나는 시점에서 이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안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자꾸 얘기가 되는 것 자체가 참 좋지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1: 그러니까 뭐 공소취소를 안 한다, 연임을 안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 네,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이 정부가 무엇을 성취한 정부로 이 위기의 시대에 기억될 것인가 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궁금증이 아니라 아 정말로 대통령이 연임을 할까 안 할까 아니면 자기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까 안 할까 이게 논점 자체가 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큰 리스크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공소 취소를 가는 순간 다른 모든 정치적인 성과들이 다 빛을 발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공소취소 안 하고 싶다는 기류가 여당 내에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 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두 번째 당선되고 나서 법무부를 통해서 다 공소취소를 했죠. 예. 누군가는 그게 참 부러울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마의 대변인들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9월 30일 수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엔젤스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5: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6: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5: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7: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8: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9: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8: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0: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1: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12: 로봇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13: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4: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3: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1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6: 고수익에 원금 보장?
1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7: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8: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9: 하느님 감사합니다.
17: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는데요. 사실 우리 학창시절에 딱 지금 시기는 가을 운동회 했던 때 아니었나요? 운동장에서 이어달리기 할 때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막 소리 지르고, 무엇보다 백미는 엄마가 싸오신 도시락 먹는 거, 아 너무 맛있었죠. 요즘은 이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가을바람은 불고, 이어달리기에서 바통을 넘겨주듯 9월은 이제 10월에게 계절을 넘겨주려 하는데요. 새로 바통을 이어받을 10월에 펼쳐질 무르익은 가을의 이야기들 기대하며 기다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9월 30일 수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No Dance의 달리기 들려드렸습니다. 자,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명절 지나고 나니까 9월이 그냥 훌쩍 가버리고 올해도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아, 9월 마지막 날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아쉬운 마음이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왜 어릴 때 이때쯤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가을 운동회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정말 너무 행복했던, 어릴 적에는 진짜 최고 행복했던 날 중에 하루 아니었나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때 신나게 친구들하고 게임하면서 놀고 우리 팀 응원하면서 정말 너무 재밌었는데, 재미도 재미지만 어머니가 운동회 때만 그 준비해 주시는 또 맛있는 김밥, 그때는 요즘처럼 막 동네 김밥집이 있고 그런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어머니가 직접 싸주시는 김밥이었거든요. 아, 근데 진짜 그게 정말 맛있었어요. 요즘처럼 재료가 화려하지도 않고 다양한 맛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평범한 그 재료들 넣고 만들어주신 김밥인데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김밥 싸주실 때 집에서 옆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만드실 때마다 못 참고 그 꼬투리 가장 바깥 부분, 그 부분 하나씩 이렇게 손으로 집어먹고, 그게 참 정말 행복이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어쨌든 정말 시간이 뭐 이렇게 빨리 흐르는지 브레이크 따위는 없는 것 같죠? 네, 이렇게 브레이크도 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들 많이 많이 만드시고 또 10월도 기대 많이 많이 하면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과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진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3: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4: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5: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검정치마의 기다림만큼 더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평범하고 소소했던 오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그리고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수요일 2부는 여러분 신청곡들 많이 틀어드리는 시간 준비하고 있잖아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오늘 미처 틀어드리지 못한 그런 노래들 저희가 잘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꼭 틀어드립니다. 걱정 마시고 듣고 싶은 노래 언제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음접풍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루트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그리고 다도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품고 있어서 여행가기 딱 좋은 전남 고흥군의 특산품 고흥미역 유자 등등이 가득가득 담긴 1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피치망고님께서 어쩜 첫 곡 달리기 시험 망쳐서 속상해서 누워있는 아들에게 딱 들려주고픈 노래네요. 이어폰으로 듣다 아들과 함께 들어요.

뭐 전날 밤새는 건 기본이었고요. 아유, 저는 그렇게 약간 좀 철이 없는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 철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회복 탄력성이 아닐까, 그 아이들의. 네, 이렇게 또 속상한 기억이 있으면 다음에 더 공부 준비 더 열심히 하게 되죠. 뭐 금방 털고 일어날 겁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5455님께서 형중님이 김밥 하는 곁에서 손가락으로 꼬투리 먹는 행복을 얘기하시는데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게 먹는 내 아이 바라보는 행복 충만 아주 크답니다. 어렸을 때는 진짜 이 생각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는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조카들 클 때 옆에서 조카 먹는 모습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아마 부모님들은 훨씬 더 하셨겠죠? 부산의 겨자씨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오늘은 교육받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더니 중대 목소리 들으니 10배는 더 행복하네요. 새로 산 블루투스 스피커로 깨끗하게 크게 들으니 중디 목소리 더 좋게 들려서 아주 행복한 저녁입니다. 김밥 사는 소풍엔 아침, 점심, 저녁까지 김밥 먹었던 기억이 나요. 네, 일단 오늘 일찍 퇴근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고 계시다니 다행이고요. 어렸을 때는 김밥 하루 3끼, 3끼 다 먹어도 전혀 질리지 않았죠. 그만큼 김밥은 최고의 특식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 김밥의 인기는 지금도 여전하고요. 요즘에는 전 세계인들이 우리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 있잖아요. 아유 참 뿌듯합니다. 그 생각만 해도. 허니첸스님께서 9월의 마지막 날 정디 인사드려요. 어서 오세요. 홍장님께서 정디 안녕하세요. 9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올해도 채 100일이 안 남았다는 거네요.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마음 다잡고 이것저것 체크하고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밤이에요. 네, 진짜 그러네요. 올해가 이제 100일도 안 남았네요. 우리 자영님처럼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하는 것들, 챙겨야 하는 것들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휴가를 한 번도 못 간 것 같아요. 휴가를 한 번도 못 가서 올해가 가기 전에 어디든 잠깐이라도 다녀올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이것저것 자꾸 일이 생기네요. 일이 생긴다는 건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니까 또. 예, 휴가 못 간 거 아쉽긴 하지만 행복하게 저는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셔서 행복했던 2026년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경님께서 9월 마지막 날에도 쫑디와 함께하면 행복이죠. 요즘은 가을 운동회 할 때도 허락받고 해야 된대요. 아이들 소리 정말 좋은데 그걸 또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허락받고 시간도 칼같이 지켜줘야 한다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민원은 좀 법적으로 무시해줘야 되는, 무시해도 되는 민원으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끄럽게 뛰어놀지도 못하면 어디서 놀아요? 학교 운동장에서 신나게 가을 운동회도 하고 그런 추억도 있어야죠. 그런데 동네 주민들 민원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야 할 학교에서 뛰어놀지도 못한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어떤 그런 법 체계를 만드시는 분들께서 법적으로 좀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컷 뛰어놀 수 있게. 어차피 집에 오면 못 뛰어놀거든요. 층간소음이다 뭐다 해서 뭐 옆집도 그렇고 학교에서라도 신경 안 쓰고 눈치 안 보고 신나게 뛰어놀게 해줘야죠. 크리스탈님께서 쫑디 저 나이 32살에 말랑이 가지고 놀고 있어요. 딱 그러실 나이 아닌가요? 크리스탈님? 아닌가요? 저 50대 중반에 아직도 장난감 만들고 놀고 있습니다. 조카하고 레고 만드는 걸 제일 행복해하고요. 네, 우린 그럴 나이입니다. 네, 평생 그렇게 동심 잃지 말고 아이처럼 행복하게 살자고요, 크리스탈님. 눈치 보실 필요 없이. 자, 9월의 마지막 날 이것저것 정신없고 바쁘실 텐데 잊지 않고 음자풍 찾아와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먼저 민들레의 난 너에게, 그리고 세븐데이즈의 내가 그댈.

0: 음악 있는 천연 풍경 김영중입니다. 제가 정성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그래 그렇게 제발 좀 오늘은 가을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추억의 포크 가요 두 곡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차분하고 청아한 목소리로 사랑받은 1세대 포크 가수이자 작곡가죠. 박인희님의 1977년 명곡 세월이 가면입니다. 이 곡은 1956년 10월의 어느 날 탄생했습니다. 시인 박인환님이 어떤 지인과 전쟁 통해 헤어졌다가 재회한 후에 평소 자주 가던 명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잔을 기울이다가 즉석에서 시를 썼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작곡가 이진섭님이 곡을 붙여 만들어진 곡입니다. 세월이 가면은 이후 여러 가수에 의해 불렸지만 그렇게 알려지진 못했는데요. 박인희님이 부르고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박인희님의 버전은 도입부의 그 차분한 나레이션과 또 독특한 보컬이 인상적인데요. 사랑했던 사람은 떠나고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 사람에 대한 기억만큼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가사가 진한 여운을 남기죠. 그래서인지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낙엽이 하나 둘 떨어지는 가을 풍경처럼 지나간 사람과 시간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요. 한국 포크 음악의 상징적인 싱어송라이터죠. 조동진님의 나뭇잎 사이로입니다. 1980년에 발표된 곡으로 작사, 작곡 모두 조동진님이 맡으셨죠. 계절이 바뀌는 풍경 속에 사랑과 삶에 대한 생각을 조용히 담아낸 노래인데요. 크게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담담한 기타 연주와 낮고 편안한 목소리로 지나가는 사람과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조동진님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괜히 말수가 줄어들고 잠시 혼자 걷고 싶어지기도 하죠. 가을은 계절이 바뀌는 순간이면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두 곡처럼 오래된 노래 한 곡을 들으며 잠시 지난날의 사람과 기억을 떠올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럼 가을날의 쓸쓸함과 낭만을 담은 포크 명곡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박인희의 세월이 가면, 조동진의 나뭇잎 사이로.
1: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낭만을 담은 포크 명곡 두 곡 만나봤는데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께서 전 박인희님 하면 모닥불 제일 먼저 생각났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이 모닥불이 그 노래죠?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너무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진짜 이 노래도 부산의 겨자씨님께서 아 저는 정신없이 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박인희님 노래 들으니 가을이구나 절실히 느껴지며 가을이 어느새 옆에 온지도 모르고 살았네 깨닫게 됩니다. 봄이 오는 소리 노래도 참 좋아했는데 계절을 담은 노래를 많이 부르셨네요. 아 진짜 그 이 박인희님 좋은 노래들이 정말 많군요. 네, 계절마다 이렇게 떠오르는 명곡들이 있네요. 오후엔 님께서 휴대폰 중독, 게임 중독보다는 운동장에서 왁자지껄 뛰어노는 게 얼마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풍경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군요. 안타깝습니다. 라고 아까 그 사연에서 요즘에 초등학생들 민원 때문에 운동회도 못한다고 그 얘기 들으시고 이렇게 함께 마음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짜 다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어른들이 아이들 소리 다 좋아하진 않나 봐요. 참 그런 어른들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그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소음처럼 느껴지고 좋아하지 않는 어른 왠지 약간 조금은 불쌍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삶이 얼마나 힘겹고 팍팍하면 아이들 소리가 소음처럼 느껴질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돼서 그분들의 마음도 조금은 헤아리게 되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자유 정도는 학교에서만큼은 아이들의 공간이니까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이님께서도 아이들을 망치는 건 어른들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허니첸스님께서 중디 수능이 곧 다가옵니다. 수험생들에게 제일 힘든 게 운동회 아이들 소리래요. 수험생 부모님들이 민원 많이 넣거든요. 유유라고. 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정말 공부할 때 그 공부해야 된다는 공부에 집중해야 된다는 핑계로 아이들이 점점 더 예민해지지 않을까요? 소리에만 예민해질까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예민해지지 않을까? 우리 어렸을 땐 그럼 어떻게 공부했을까? 아 참 우리 어렸을 때는 독서실 가는 것도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좀 뭐 커서 독서실도 다니고 거기는 방음도 잘 되고 뭐 그런 게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 결국엔 아이들의 뛰어놀 권리만 빼앗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자의 그 권리가 있다면 아이들은 신나게 소리 지르면서 뛰어놀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하고 찾아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엔 그래요. 아유 수능 그 수험생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더 예민해지겠죠. 네. 이럴 때일수록 어른들이 중심을 잡아주는 게 맞지 않나. 또 그런 생각 해봅니다. 나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도 약간 꼰대끼가 있는 것 같아. 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자, 노래를 한 곡, 분위기 환기를 위해서 노래 한 곡 듣죠. 이 노래 들으시면서 쭝디 꼰대
기억 다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음자품 가족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579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정디, 제가 좀 오지랖이 넓은 편이에요. 길에서 만나는 모르는 사람에게 말도 잘 걸거든요. 그리고 50대가 되니 거리에 20대로 보이는 친구들에게 이런 옷은 어디서 사요? 이런 질문도 잘해요. 물론 대부분 대답은 안 해주는데요. 그런데 요즘 길에서 배낭을 열고 가는 모습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가방 열렸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까지 10번 정도 그랬는데 전부 다 알아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니 20대들 사이에선 배낭을 열고 다니는 게 저만 모르는 유행인가 싶었는데요. 오늘은 나이 지긋하신 여성분이 가방을 열고 걸어가시기에 설마 이건 유행이 아니겠지 싶어서 저 가방 열리셨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고맙다고 하시면서 귀한 귤을 하나 주셨어요. 올가을 들어 처음 먹은 귤 감사했습니다. 제주소년의 귤 신청해요.

내 마음의 풍경을 사용해주신 5798님의 신청곡 제주소년의 큐를 함께 들었습니다. 이야, 이런 게 또 유행할 수가 있는 거군요. 저도 가끔 가방 열린 그 젊은 친구들 보면은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 많이 하는데 절대로 그냥 모른 척 해야겠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안전하고 치안이 아주 잘 정비된 나라라서 가능한 유행이 아닐까 생각해서 좀 뿌듯한 감도 없지 않아 있네요.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 음자 풍경 페이지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박혜원의 오늘 롤이 예뻐서 들려드리고 저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4: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5: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6: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4: 엄마, 여기 꽃.
7: 고마워.
6: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1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쿠테 언박싱. 올해 89이 되신 유수현 할머님은 장성한 자식들은 다 결혼 후 흩어져 지내고 남편과 두 분이 사셨는데 10년 전 훌쩍 하늘나라로 떠나신 뒤 허전함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대학생들에게 보증금 안 받고 방만 하나 내어주는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실행해보기로 결정하셨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유수현 할머님 댁을 거쳐갔는데 비록 피가 섞인 가족은 아니지만 같이 밥 먹고 서로의 안위를 누구보다 챙기는 식구가 되어 지냈습니다. 할머님은 혼자 지내실 땐 적막한 집안 공기 때문에 가끔 두렵기도 하셨는데 이제는 대문 비밀번호를 삐삐삐삐 누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아 우리 식구가 왔구나 라고 안심이 되신다고 합니다. 또 함께하는 대학생들이 할머님 식사하실 때 상도 차려주고 워낙 또 살뜰하게 챙겨줘서 할머님은 전부 손녀딸 같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안방을 내어주셨고 할머님은 넓은 방 필요 없다면서 작은 방을 쓰신다고 합니다. 요즘 워낙 집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대학생들은 이렇게 보증금도 없고 할머님의 온기까지 느낄 수 있는 집에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어요. 이번에 취직을 해서 집을 떠나게 된 하늘 씨는 짐을 싸며 눈물이 핑 돌았다는데요. 그리고 학교 후배에게 할머니 집을 알려줬더니 무조건 들어와서 할머니랑 잘 지내고 싶다고 했다네요. 이렇게 어르신과 대학생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가족의 형태는 점점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서로를 걱정하고 챙기는 가족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힘을 내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를 시작하며 꺼내본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플라시도 도밍고와 존 덴버가 함께 부른 노래죠. For Apps Love였습니다. 서울에 사는 어르신과 서울에 39 이하 청년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그 제도에 따라 살고 계신 유수연 할머님의 집 이야기 이렇게 함께 해봤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할머님은 89이시면 굉장히 고령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학생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할머님도 꽤 든든하실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도 너무 좋죠. 요즘처럼 집 구하기도 어렵고 뭐 집이 있다고 해도 비용이 엄청 부담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서울에서 집 구해 살기 어려운데 서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의 정도 느낄 수 있고 그죠? 요즘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점점 더 개인화가 되는 세상이라는데 이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홍자영님께서 여러모로 곱게 나이 들어 소개해 주신 이야기 속 할머니처럼 넉넉하게 나누며 같이 웃을 수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어봅니다. 꼭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귀동요한님께서 지퍼가 조금 열려있으면 열기 편하고 가방에 지퍼가 많아서 중요한 걸 꺼낼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열고 다녀요. 굉장히 요즘 유행에 민감하신 귀동요한님. 진짜 그렇군요. 근데 진짜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나라니까 가능한 유행인 것 같다고. 아유, 가끔 이렇게 외국 나가서 여행 때문에 외국 나가면 항상 우리 그 굉장히 스스로한테 다짐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소매치기 조심해야 되고 가방 도둑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유럽의 어느 나라 그 여행 갔을 때는 기차를 탔는데 기차 타면 왜 바깥 풍경 보다가 졸기도 하고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기차잖아요. 와, 근데 기차에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서 정말 가는 내내 몇 시간 동안 바짝 긴장하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차 통로에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 이상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살펴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많이들 얘기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진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탑3 안에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이님께서 저희 딸도 그러고 다니길래 이유를 물었더니 잃어버릴 게 없어. 그리고 아무도 안 가져가. 시민의식 좋은 대한민국 그렇구만요. 그래도 따라 가방 좀 잘 닫고 다니자. 네, 이런 거군요. 다음부터 길에서 가방 자크 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아 유행을 따라가는구나 편안하구나 이렇게 흐뭇하게 웃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CPBC 라디오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이 시간 FM 라디오 105.3MHz 그리고 CPBC 빵과 CPBC 플러스 어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실시간 라디오 청취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은 여러분들의 신청곡 또 틀어드리는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마음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래도 틀어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도 보내드리거든요. 뭐 화장품도 있고 CD도 있고 육포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 선물까지 보내드리니까 사연 신청곡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가사 읽어주는 쭝디에 함께 읽고 싶은 노래 가사 있으면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바로 시작해볼게요.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가사를 읽고 마음에 담으면서 음악에 숨어있는 매력까지 진하게 나눠봅니다.

입니다. 오감동원 음악 감상 시간, 음악을 읽다 가사 읽어주는 쫑디. 오늘 첫 번째로 읽어볼 곡은요, 양수정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거든요. 바로 이규호의 보물섬입니다.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출신의 이규호 씨는 한편의 시 같은 작사 능력, 그리고 독창적인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작곡 능력을 지녔다고 평가받고 있죠. 이승환의 세 가지 소원, 화양연화, 그리고 윤종신의 팥빙수 등이 바로 이규호 씨가 작곡한 노래들입니다. 오늘 읽어볼 보물섬, 이 곡은 아끼는 동료, 그 음악 동료들을 재치 있게 묘사한 곡인데요. 장필순, 고찬용, 한동준 등 20명이 넘는 동료들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온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노래 보물섬. 자, 함께 읽어볼까요? 젤리가 좋아 달고 사는 누가 있고, 초코가 좋아 눈 뜨면 찾는 누가 있고, 바쁜 쌍둥이 엄마, 예쁜 고양이 엄마, 날달걀 머리에 깨고 웃어버리는 머피, 감자가 좋아 고구마는 양보하고, 매운 게 좋아 못 먹는 사람 놀리고, 누군 목소리 크고 누군 자기만 알고, 태평양보다 깊고 넓은 오지랖, 신나게 달려 꿈 같은 시절, 길을 따라 산으로 강으로 꿈을 찾다 보물이 된 우리 작은 섬, 구름 따라 저 하늘 종이배 타고 기억의 바다로, 꿈을 찾다 보물이 된 우리 작은 섬. 누군 먹을 복 없고 누군 너무 많이 먹고, 이가 아파도 흰 가운이 무서워, 너의 등 뒤로 도단한 푸른 날개 펴고 상상의 나라로, 꿈을 찾아 보물이 될 우리 작은 섬.

음접풍의 가사 읽어주는 쭝디. 이번에 읽어볼 노래는요, 양희은 선배님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입니다. 이 곡은 정호승 시인의 시 수선화에게를 노랫말로 삼고 가수 겸 작곡가 이지상님이 멜로디를 붙였는데요, 안치환 선배님도 부른 적 있으시고 양현 선배님은 2006년에 데뷔 35주년을 기념하는 앨범에 이 곡을 리메이크해서 부르셨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감당해야 할 삶의 조건이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길을 걸어가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 견디는 일.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내리면 눈길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라. 갈대숲 속에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가끔씩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산 그림자도 외로움에 겨워 한 번씩은 마을로 향하며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서 우는 것도 그대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 견디는 일.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그대 울지 마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가사 읽어주는 쫑디. 오늘은 양수정님이 신청해 주신 이규호 씨의 보물섬 그리고 양희은 선배님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렇게 두 곡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규호 씨는 교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고요. 정말 수많은 곡을 만든 스타 작곡가이기도 한데 또 그분 자체가 꽃미남이세요. 굉장히 친한 유희열 씨의 표현에 의하면 이규호 씨가 워낙 간혈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옆에서 있으면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쨌든 너무 좋은 곡들 많이 만들어주신 스타 작곡가신데 새 노래도 또 발표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희은 선배님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 곡은 정호승 씨의 시집 제목이기도 하고 수선화에게라는 이 시를 바탕으로 만든 노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가사가 너무 와닿죠, 여러분. 요즘 이 도시에 살다 보면 요즘 세상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린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 노래 가사가 마치 나를 살짝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위로해주는 기분이 들어서 약간 막 울컥하기도 해요. 거기에는 양희은 선배님의 이 노래, 이 목소리는 반칙이죠, 반칙. 어쨌든 참 이렇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노래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양현 선배님께 전하고 싶네요. 임유리님께서 오늘 나무를 올려다 보면서 화원의 국화꽃들을 바라보면서 가을이 왔구나 실감했어요. 정호승 씨의 시 너무 좋아요. 위안과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는 시예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홍자영 율리아나님께서 우와 좋아하는 곡의 가사들을 써주신 분이네요. 중디통에 듣는 가사만으로도 충분히 마음과 눈가가 촉촉히 젖는다 생각했는데 거기에 양희은님의 목소리까지 더해지니 주룩주룩. 아유 자영님도 많이 많이 힘드시죠? 자영님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노래 들으면서 펑펑 울진 않았어도 울컥울컥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네, 그럴 땐 그냥 아무도 없으면 그냥 마음껏 울어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하게 그냥 몰입해서 이 가사 이 노래가 정말 나를 향한 위로인 것처럼 나만을 위한 위로인 것처럼 그냥 푹 몰입하고 빠져들어서 시원하게 한번 울고 나면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겨자씨님께서 철학적인 가사가 참 좋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뒤에 또 한 줄을 더 써주셨는데 이 내용은 제가 민망해서 못 읽겠어요. 네, 제 목소리에 대한 아주 과찬을 써주셔서 제가 민망해서 읽지 않은 걸로 어쨌든 감사하고요. 가사가 뭐 시니까 너무 좋네요. 자, 가사 읽어주는 쭝디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읽고 싶은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그런 노래 가사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이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듣고 싶은 신청곡 함께하는 시간 가실 거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먼저 7306님이 사연과 함께 또 신청곡 보내주셨거든요. 퇴근하고 있습니다. 내일 명절 때 못 만난 세자매 회동이 서울에서 있습니다.
가끔 듣지만 음악 좋습니다. 혁우의 톰보이 듣고 싶어요. 네. 명절 때 이제 각자 시간을 갖느라고 못 만나셨군요. 아이, 좋네요. 꼭 뭐 명절 때만 만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럴 필요 있나요? 이렇게 꼭 명절이 아니어도 평소에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의 모습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래요. 9865님께서 쫑디 오늘은 고교 동창 친구하고 저녁도 함께 간단히 먹고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데 친구가 먹고 운동을 하면 뭐하냐며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친구한테 먹어서 행복하면 0칼로리다 그랬죠. 친구는 딸기 농사를 하고 있어서 노래를 많이 접하진 않는데 오빠가 개관활동했던 노래 들려주고 싶네요. 토이의 좋은 사람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려요. 네. 자, 두 분이 신청해 주신 노래 7306님의 신청곡 혁오의 톰보이 준비했고요. 이어서 9865님이 친구를 위해 신청해 주신 노래 들려드릴게요. 토이의 좋은 사람.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청곡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니첸스님께서 정디 저 오늘 딱 필요했던 좋은 사람 겨자씨님께서 토이의 좋은 사람 라디오에서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의 이런 반응 들으면 아마 제일 행복한 건 유희열씨일 거고 그 못지않게 행복한 건 접니다. 감사해요. 벨리나님께서 전 아까 양해님의 노래 듣고 산책하다가 울컥해서 조금 눈물 났어요. 아유, 당연하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벨리나님. 자, 보나님께서 마이클 잭슨의 밴 신청해도 될까요? 해주셨어요. 와, 이 노래도 약간 그 눈물 버튼인데. 자,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께서 직장만 안정된 곳이라면 참 좋은데 늘 한 해가 지나가면 정리하고 들어가니 그냥 이 직장에 다닐 수 있음에 감사. 뵙지에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신청합니다. 네. 안정된 직장이라는 게 있을까? 요즘에는 그런 직장 없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모두가 다 그런 조금씩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사회생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신청곡 함께 들을까요? 보나님이 신청해 주신 마이클 잭슨의 밴,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이 신청해 주신 뱁지의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2070님께서 마이클 잭슨 팬은 80년대 음악다방에서 늘 나오던 노래인데 갑자기 그때 감성이 확 올라오네요. 나 진짜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죠. 저는 최근에는 노래보다 그 너튜브에 들어가면 어릴 적에 그 마이클 잭슨이 그이 노래가 그 잭슨 5 가족들하고 함께 활동했을 때 그때 불렀던 노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때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와, 그거 보면 정말 너무 귀여운 아주 어린 마이클 잭슨이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냥 귀여운 소년 아이였다가 갑자기 노래를 딱 부르는 순간 와, 이렇게 입이 쩍 벌어지게 되는 저는 그 영상을 너무 좋아해요. 자, 계속해서 2558님께서 또 사연과 신청곡 주셨네요. 27개월 아들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직 32살인데 20대 때처럼 제대로 꾸미지 못하는 제 모습이 가끔 못생겨 보이네요. 그래도 아들 보면 이뻐서 둘째 준비 중이네요. 둘째 생길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신청곡은 자우림의 25, 21.

바람이 불어오는 거님께서 형중이 형 9월 한 달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거님도 9월 한 달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10월엔 좋은 일들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눌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으로요 5315님이 신청해 주신 김트리오의 연안부두 신나게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곡했습니다. 자 내일은 재즈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도 저녁 7시 음자풍 찾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4: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5: 하느님 감사합니다.
3: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6: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6: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6: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6: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6: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4: 펄!
5: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0: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에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1: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온 누리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태어난 대구평화방송. 대구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2: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3: 1996년 9월 9일 개국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1: 너는 참 올리브유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설길 전현금 새신랴 수녀입니다. 어느새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리고 오늘은 순교자 성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순교자들을 기억했습니다. 박해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던 그분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참 많은 생각을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목숨을 바치는 큰 결단은 아니더라도 우리 역시 매일의 삶에서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을 만나죠. 힘들어도 기도를 놓지 않는 것,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것, 내 뜻보다 하는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순교자 성월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준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잠시 돌아보면서 맛집 차려주실 밥상 우리 백종원 신부님 잠시 후에 뵙기로 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늘바라기 노래입니다. 이 땅의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네, 9월 한 달 동안 순교 성인들에 대한 묵상도 많이 하셨죠. 예, 각 본당마다 뭐 성지순례 다녀오신 데도 많고. 뭐 못 간 분들은 본당은 10월에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순교자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내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을 텐데요. 예, 여러분에게 이번 순교자 성월은 어땠었는지 또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기도 밥상 주제는 천사입니다. 천사.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천사. 예,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얘기 나눠주세요. 기도의 오솔길은 매일 오후 4시에 생방송이고요.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와, 지금 벌써부터 문자 올리신 네 부지런하신 분들이 있네요. 푸른 하늘 사무엘님께서 1등.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감사함을 느끼며 오솔길 함께 걸어갑니다. 아유, 늘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사무엘님 엄청 사랑하실 것 같아요. 예, 있는 그대로의 환경과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정말 소소한 데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사무엘 형제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2037님, 네, 오늘도 내리쬐는 햇살이 좀 따갑게 느껴지지만 아름다운 어느 가을 수요일이네요. 오늘은 일주일에 하루 백종원 마루코 시민께서 차려주시는 기도밥상이 있는 날, 멋지게 차려주신 기도밥상 정성껏 잘 받아 먹을게요. 예, 기다려보세요. 오늘은 참 또 즐겁고도 재밌는 그런 이야기로, 예, 천사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풀어나가실 것 같은데 귀 쫑긋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아나빔 노래입니다. Come Out.

0: 기도의 오솔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 밥상입니다. 영혼의 건강 보양식 만난 기도 밥상 셰프 오늘도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 봐요. 얼굴이 뽀송뽀송하니 아, 잘 드신 얼굴인데.
1: 네, 아주 편하게 잘 쉬었고 아, 본당에서도 네네. 미사 잘 봉헌했습니다.
0: 네, 정말 미사 그 뭡니까 지향을 넣기 위해서 왜 자기 이름 써가지고 조상님들 이름 써가지고
1: 맞습니다.
0: 미사 예, 지향을 넣잖아요. 네. 엄청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거 네. 다 읽지 못하셨죠?
1: 그래서 이제 본당 로비에다가 이렇게. 그 미사 지향 하신 네. 분들 이름을 다 잘 적어놨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면 우리 신자분들께서는 네. 지향 이름이 혹시 빠지진 않았나 네. 뭐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보시기 때문에
0: 그렇죠.
1: 사무실에서도 네네. 아주 이제 잘 신경 써서 네. 미사 지향 넣어서 네네. 함께 미사 봉헌했습니다.
0: 그 명단을 다 읽으려면 뭐 미사 시간 내에 못 끝나죠.
1: 그러게요. 네.
0: 네. 합동미사, 위령미사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많이 바쁘셨나요?
1: 아니요. 저는 잘 추석 명절 보냈고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그러니까 그저께인데요.
0: 네.
1: 그 동기 모임을 갔습니다.
0: 네.
1: 저희는 매달 마지막 주 네. 월요일에 같이 모여서 네.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데요.
0: 너무 좋았다.
1: 네. 그런데 네. 이번 달에는 많은 저의 동기 신부들이 기도의 오솔길 기도밥상 잘 듣고 있다고 동료를 해주는 친구들이
0: 너무 고맙습니다
1: 있었습니다.
0: 신부님들.
1: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동기 신부들 얘기도 좀 이렇게 방송에서도 해달라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0: 지금 해주세요. 그거 참 재밌겠는데.
1: 다른 얘기는 특별히 없고요. 특히 그걸 강조한 서울 애화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있는 유재현 다니엘 신부님 제가 이렇게
0: 유재현 다니엘 신부님
1: 말씀드립니다.
0: 네, 네. 귀 기울여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1: 네.
0: 제가 이제 자꾸 옆구리 찔러서 네 동기 신부님들 얘기 들려달라고 할게요.
1: 네. 네 그래서 네. 우리 동기 신부들도 잘 듣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서 네네. 저도 더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0: 아,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1: 네. 네
0: 신부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1: 네. 네.
0: 저희 수녀 에서는 뭐 추석 지내느라고 또 하루를 또 음식 만드느라고 여럿이 다 같이 뭐 누구는 전편 누구는 송편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0: 예. 뭐 그래서 거기에 다 이게 이름을 다 적어 놓거든요. 이렇게 그 과가 있어요. 과가. 그럼 거기에
1: 담당.
0: 이름 써, 네네, 담당.
1: 네.
0: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디에서 뭐 누구는 뭐 어떤 전, 전도 여러 가지잖아요. 몇 가지. 나물 하는 사람 나물. 뭐 송편 빚느라고 또 이렇게 반죽하는 팀.
1: 네.
0: 또 아니면 이제 반죽 띄워서 동그랗게 만들어 주는 사람. 그걸 또 이제 진짜로 이제 송편 만드는 사람. 아유, 참
1: 쓰셨습니다.
0: 참. 근데 먹는 순간 한 순간 다 없어지잖아요.
1: 맞습니다.
0: 아 그런데도 재밌었습니다.
1: 네.
0: 예. 아 이제 본격적으로 밥상 차려드려야 되잖아요.
1: 네.
0: 예 오늘은 뭐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기도밥상에서는 천사를 주제로 정하셨어요. 근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다시 보는 천사는 어떤 모습일까? 뭐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9월 29일 뭐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 축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을 하신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어제 9월 29일이 새 천사 대축일, 미카엘, 네.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 축일이라 오늘 축일을 정했고요. 아마 이렇게 많은 신자분들께서 저만 해도 그 깨똑 방에서 그
0: 네.
1: 축일 축하함 워낙 이제 세례명들이 많이
0: 네.
1: 있으시니까 서로 축일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0: 네.
1: 오늘은 어제 대천사 대축일을 지낸 만큼 오늘 특히 세 분의 대천사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에 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0: 예. 그러면 뭐 본격적으로 대천사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는데
1: 네.
0: 우리가 평소에 천사라는 말 참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내가 하기도 하잖아요.
1: 네.
0: 저 사람 천사 같네 뭐 이렇게 예,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경우도 정말 그런데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 먼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천사를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나요?
1: 네. 그 새 대천사에 관해 말씀드리기 전에
0: 네.
1: 천사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0: 좋죠,
1: 합니다.
0: 좋죠. 네. 네.
1: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따르면 천사는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0: 네.
1: 순수한 영적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순수한 영적 네. 피조물.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천사의 직무, 곧 역할인데요.
0: 아.
1: 천사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는 존재, 곧 하느님의 심부름꾼이라고도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가진 역할은 먼저 선한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악인을 처벌하기도 합니다.
0: 네.
1: 이처럼 천사가 주로 수행하는 일은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우리를 하느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천사, 순수한 영적 피조물이면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해주는 그 존재, 그 중에서도 대천사
0: 네.
1: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에 관해 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 천사, 인간과 하느님을 연결해주는 사다리와도 같은
1: 그렇죠.
0: 존재다.
1: 네.
0: 그렇게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천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천사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세 분 대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1: 예, 네.
0: 그러면 먼저 미카엘 대천사 살펴볼까요? 네, 미카엘이라는 이름에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1: 네, 먼저 미카엘 천사부터 이야기
0: 네.
1: 나누겠습니다.
0: 네.
1: 미카엘이라는 이름에는 누가 하느님과 같은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0: 네.
1: 누가 하느님과 같을 것인가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은 하느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천사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0: 네.
1: 이것이 우리의 악의 기원이라고 설명하는 네.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첫 번째 태도, 곧 악을 불러일으키는 첫 번째 태도가 바로 내가 하느님처럼 되리라 라는 그 오만한 태도로부터
0: 네.
1: 악이 기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러한 오만한 태도에 반기를 드는 것 그 자체가 미카엘이라는 이름의 의미의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0: 네.
1: 자신의 그 겸손함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의 낮춤을 알고 하느님의 완전한 주권 그리고

0: 잘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누가 근데 하느님과 같은가? 참 조금은 두려운 말이에요. 네. 단어가. 네. 네, 이름 자체에 상당히 깊은 의미가 그래서 담겨 있습니다. 미카엘 대천사를 생각하면 저는 옛날 어렸을 때도 그렇고 성상이나 뭐 성화에서 자주 조금 봤었는데요. 특히 이 천사가 날개 있는 천사 이렇게 있는데 갑옷 입고 칼을 탁 들고 이렇게 있는 모습의 천사. 좀 천사하고는 진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칼을 들고 있지?
1: 생각해 보니 그러네요.
0: 예,
1: 네.
0: 그렇죠. 이런 모습에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1: 그러게요. 그 천사라고 하면 날개 달리고 아름다워야 그렇죠. 할 것 같은데 미카엘은 칼을 든 장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유는 미카엘 대천사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네. 천상 군대 장수라는 데 있습니다. 군인이라는
0: 네, 네. 것이죠. 하느님의 군은
1: 네. 그 이유는 바로 네.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바로 미카엘 천사가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카엘 대천사를 두고 악에 맞서는 교회의 수호자라는 네. 별칭이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미카엘 대천사가 칼과 더불어 저울을 들고 있는 성화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 미카엘 대천사가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죽음을 맞이한 이에 심판자 역할을 하기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순간 그 영혼의 그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재어 인간의 공로를 판단하는 역할을 존재가 미카엘 대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솔길 가족 여러분들도 혹시 천사 그림에서 누가 칼을 들고 있거나 저울을 들고 있다 그러면 아마 저건 미카엘 대천사인가 보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0: 와, 하나님이 저 죽어갈 때 이제 저울을 들고 뭐 재실 거다라는 생각은 얼듯 하긴 했는데 이 천사가 미카엘 천사가 그랬단 말이야. 좀 새롭습니다. 네. 예. 이게 무게를 제 영혼의 무게를 잰다고 하니까 조금 약간 두렵죠. 예. 그래서 더 잘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성화에서 보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성경에서 미카엘 대천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1: 네.
0: 예, 어떻게 성경에서 미카엘 천사를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나요?
1: 네, 맞습니다. 모든 대천사는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미카엘 대천사는 다니엘 예언서를 보면 예.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이웃 국가와 싸우는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0: 네.
1: 이때 다니엘 예언자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오는 내용에 하느님께서 미카엘 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그 내용이 네. 나옵니다. 이처럼 미카엘 대천사는 전투에서의 승리, 곧 하느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미 성경으로부터 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요한묵시록 12장 7절을 보면
0: 네.
1: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맞서 싸우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이 역시 악과 싸우는 미카엘 대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0: 네.
1: 이처럼 미카엘 대천사는 교회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사람들이 하느님을 경외하도록 이끄는 대천사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0: 와, 참 내가 악에 기울어지고 있나? 뭐 그런 느낌이 들 때 미카엘 대천사께 저를 좀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면 참 좋겠다
1: 네.
0: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성경에서 미카엘 대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됐습니다.
1: 네,
0: 예, 이제 또 한 분의 대천사 이야기 들어볼까요? 가브리엘 대천사 있잖아요.
1: 네. 네,
0: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에도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네.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하느님은 나의 힘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하느님은 나의 힘.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는 하느님 신비의 최고 전령 이라는 별칭이 네, 붙어 있는데요.
0: 전령사.
1: 네, 혹시 그 이유에 관해 짐작이 가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소연님?
0: 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 성모님께서 이제 16살의 소녀로 있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1: 맞습니다.
0: 예, 예수님에 대한 탄생할

0: 거라는 고지를 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때 천사가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인가요?
1: 그렇죠. 네, 성경에 나온 대로 가브리엘 천사는 이 구원 역사 안에서 그 가장 중요한 신비, 그것을 하나를 꼽자면 당신 아드님의 강생의 신비이지요. 예. 그것을 전한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기 때문에 네. 가브리엘 천사에게는 하느님 신비의 최고 전령이라는 별칭이 붙게 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운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래서 가브리엘 대천사 하면 저희 수녀원에서도 특별히 가브리엘 대천사에 대해서 기도를 좀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을 전하는 수녀원이잖아요. 네. 매스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전파 말하자면 뭐라 그러나요? 그 안테나를 보호해 주시는 네. 예, 천사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근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그 장면을 좀 한번 떠올려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예. 방금 수녀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브리엘 천사와 관련한 그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꼽자면 루카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 바로 스테고지일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 잉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하느님의 소식을 들고서 마리아에게 찾아가 다음과 같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요. 다음과 같이 내용을 선포합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 함께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0: 예, 가브리엘 천사 이야기도 흥미진진하고 미카엘 천사도 참 모르는 부분들을 많이 알게 돼서 참 오늘은 정말 더 맛깔스러운 밥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잠시 쉬어가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소담의 노래입니다. 항상 기도해요.

0: 네, 오늘 백종호 마르코 신부님과 함께하는 기도밥상, 오늘은 천사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천사 하면 궁금한 점 많지 않습니까? 누구는 가브리엘라, 누구는 미카엘라, 예, 라파엘라. 여성일 때는 예, 뭐 아자로 합니다. 예, 이탈리아 말에서도 그렇고요. 남성일 때는 그냥 뭐 오나 뭐 그렇게 하는데요. 미카엘, 뭐 가브리엘, 예, 라파엘, 예, 이렇게 하는데 왜 엘을 쓸까 하는 것 좀 궁금하긴 한데요. 예, 문자 주시면 답을 신부님께서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이 예, 올라왔는데 네.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 네, 늦은 출첵합니다. 대천사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정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1: 네. 네.
0: 아, 정말 오늘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님, 성 미카엘 대천사님 두려움과 나쁜 생각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성 가브리엘 대천사님 제가 할 일을 지혜롭게 깨닫고 따뜻한 말 하게 도와주세요. 라파엘 대천사님 예, 지친 마음과 몸을 돌보아 주시고 평화를 주세요. 와, 정말 딱 맞는 예, 기도 지향을 넣어주시면서 기도하셨네요. 정말 아마 그 뜻이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신부님?
1: 네, 맞습니다.
0: 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예, 우리 그 다음 분 신부님이 좀 읽어보시죠.
1: 네, 김경영 미리암님. 맨날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또다시 용기내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일교차가 심하니 아이도 저도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요. 이제는 그냥 누워서 울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재활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답니다. 우리 기도의 오솔길 식구님들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0: 네, 편찮으셨었는데
1: 그러신가 봐요.
0: 네, 이제 아이고 그래도 아기까지 있고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재활운동하면서 예, 일상으로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정말 힘내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 김영경 미리암 자매님 위해서 신부님 좀 미사 때 좀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요?
1: 네, 알겠습니다.
0: 예, 적어 놓으세요.
1: 알겠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신부님.
1: 네.
0: 예. 0545님, 인천교구 고강동 성당의 송요찬 아킬리노입니다. 아니, 추석 연휴 지내다 보니까 내일부터 10월 묵주기도 성월이 시작되네요. 눈 깜짝할 사이 쏜살같이 진짜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이제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3개월 정도 남았네요.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하셨어요. 와, 그렇죠. 아, 저는 붉은 말의 해라는 게 깜빡 잊고 있었네요. 신부님은 아셨어요?
1: 그러지 뭐 그림 연초에 이렇게 네. 뭐 그림 보내주시고 하셨던 아, 기억이 납니다만
0: 네.
1: 잊고 살았습니다 저도.
0: 네, 저도 잊었었네요.
1: 네.
0: 예, 행복한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송요찬 아킬리노님. 임유리님, 수호천사는 뭔가요, 신부님? 그랬는데,
1: 네.
0: 네네. 요거는 이제 다음 10월 2일 날 수호천사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1: 네.
0: 말씀을 제가 해드리죠.
1: 네. 예, 예. 수호천사, 말 그대로 우리를
0: 네네.
1: 지켜주시는
0: 수호천사.
1: 분들이고.
0: 네. 예, 수호천사입니다.
1: 네.
0: 예, 뭐 천사가 대천사 이렇게 세 명만
1: 계신 게 아니라
0: 여러
1: 천사들이
0: 여러 네. 천사 각자의 천사가 계시죠. 예, 교회에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2일 날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1: 네.
0: 예. 8766님, 남자는 대천사도 미카엘이고 하고 여자는 미카엘라라 하는데 끝에는 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어로 해서 그 지음말이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으로 이어져요. 이탈리아 말에는 그래서 아로 부릅니다. 미카엘라, 미카엘 이렇게 미카엘이 그냥 원말이고요. 여성이 이 천사의 단어를 써서 내가 이 천사로 내 주보 성인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여성일 때는 아로 나갑니다. 이게 아셨나요?
1: 네, 이거는 뭐 사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예, 것이 아니라 그 여성형입니다. 네, 남성형과 여성형 차이인데요. 여성형 예. A로 끝나서 예를 들어 예. 프란치스코는 프란치스카로 네, 끝나는 네, 것처럼 네. 미카엘은 미카엘라. 네, 네.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서 라로 끝나는 의미 여성형보다 중요한 것은 L이라는 L, 의미입니다.
0: 아까도 미카엘, L이 중요하다.
1: 가브리엘, 네. 라파엘. L이란 뜻은 네. 히브리어로 하느님이라는 네, 네. 뜻입니다. 그래서 네. 뭐 엘로힘, 하느님. 네. 그리고 이스라 L부터가
0: 네, 맞습니다. 네,
1: 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미카엘은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그러니까 L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 그리고
0: 라파엘
1: 네, 네 가브리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처럼 L은 하느님의 예, 예.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0: 예, 잘 말씀해주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네. 예. 이제 대천사 이야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1: 네.
0: 예, 앞서 들려주신 수태고지 장면 통해서 가브리엘 네, 대천사 잘 알 수 있었는데요. 뭐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한 성경 이야기 또 잠시 뭐 잠깐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1: 네, 또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8장 16절을 보면 다니엘 예언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울라이 강 위에서 사람의 목소리, 곧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네. 이렇게 부르며 말하고 있었다. 가브리엘아, 저 사람이 곧 다니엘이 환시를 깨닫게 해 주어라. 하느님께서 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이제 지혜를 전달하고 하시고자 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 내용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가브리엘 천사는 하느님의 소식을 인간에게 전하는 중요한 임무를 지닌 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녀님께서 그 성바울의 네. 딸 수녀회가 어떤 이렇게 미디어 사도의 그 네네. 가브리엘 천사와도 연관이 있겠다
0: 예, 예,
1: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네. 가브리엘 천사는 그래서 소통과 미디어의 수호 천사라고 이름이 붙어있다고 합니다.
0: 네. 지금까지 뭐 하느님의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가브리엘 천사 듣고 보니까 참 저도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지금 저기 마이크 앞에서 정말 있으면서 많은 청취자들을 위해서 하느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하고 들려주 이게 말하자면 가브리엘이 해야 할 일을 저한테도 조금은 나눠주신 것 같아서 네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제 다시 마지막 세 번째 천사. 라파엘 천사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뜻이 들었나요? 라파엘?
1: 네, 라파엘. 네네. 마찬가지로 하느님이라는 뜻은 예, 무조건 있겠죠.
0: 네네.
1: 라파엘은 하느님께서 고치셨다. 하느님께서 치유하셨다라는 네.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육체적 질병과 더불어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파엘 천사는 오늘날까지도 의료 종사자의 수호 천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0: 네. 저 수녀님 중에서 라파엘라 수녀님이 계셨거든요.
1: 네.
0: 지금도 계시는데 이래서 그런가요? 굉장히 따뜻하고 많은 분들에게 친절하세요.
1: 네.
0: 괜히 생각이 나서 얘기했습니다.
1: 네.
0: 예, 하느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뭐 정말 친근하게 생각되는 대천사인데요. 뭐 이름만 들어도 괜히 좋아지네요. 예, 근데 성경에서 라파엘 천사 어떤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1: 네, 라파엘 대천사는 구약 성경에
0: 네.
1: 토빗기에서 네, 네, 등장하는데 네. 이때 라파엘 천사의 활약이 마치 드라마의 장면들처럼 아주 잘 묘사되어 네.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 내 이야기의 줄거리는 토빗 세계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네네. 토비아입니다.
0: 네네.
1: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라파엘 천사가 그 토비아를 도와 하느님의 예예. 뜻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사라라는 여인과 혼인을 예예. 맺도록 이끌어주고 또 마귀를 퇴치해주고 토비아와 사라의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네.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토빗과 토비아 이 부자는 여러 어려움에서 그들을 돕는 존재가 그 천사인지를 먼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네네,
1: 좋은 사람인 네네. 줄 알고 있었는데
0: 네.
1: 모든 일이 다 잘 마무리되고 나서야 그가 라파엘 천사임을 깨닫습니다.
0: 네. 그리고 동행해 주잖아요.
1: 맞습니다. 네. 그 여정을 토비아의 예. 여정을 예. 동행해 주는데요. 마지막에 그들이 라파엘 천사와 하느님을 향한 찬미가로 토빗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이 토빗기 내용도 길지 않으므로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라파엘 천사의 의미 잘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라파엘 대천사는 누구보다 가까이서 사람을 돕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예, 이 토빗기는 정말 꼭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하셨지만 드라마 장면처럼 너무 재밌어요. 예예, 동족을 뭐 어떻게 네. 어디다가 이렇게 치워줬는데 죽은 동족을 뭐 이래가지고 뭐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되고 정말 너무 무슨 드라마 같이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뜻을
1: 네,
0: 천사를
1: 도움.
0: 통해서 네. 도움을 받죠. 정말 여러분도 꼭꼭 읽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찮으신 분들 많으신데요. 이 라파엘 천사에게 도움을 청해 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예, 예 오늘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에 대해서 뭐 차례로 이야기를 좀 나눠 봤습니다만 각 대천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뭐 각각 모습과 역할 다 다르네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것보다 천사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들을 더 좀 더 마음에 새겨야 할까 하는 걸 이제 조금 더 생각하면서 기도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를 잘 배우는 날이라서 저도 궁금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도 영양가 정말 많은 이야기 밥상 앞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도 배가 불렀을 것 같은데 예,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밥상 차려주실까요?
1: 네, 다음 주에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제 신앙의 선조이죠. 아브라함의 소명과 신앙에 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아브라함과 소명. 아, 이것도 또 굉장히 서사적인 그런 이야기와 함께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기도가 됩니다. 아, 기대가 된다고 기도가 된다고 그랬네요. 예, 아, 정말 아쉽지만 이제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신부님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고요. 예, 애청해 주신 오솔길 가족분들께 인사 나눠주세요.
1: 네,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도 좋은 가을 날씨 만끽하시고 또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좋은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신부님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한 달 동안 순교자들의 굳센 믿음을 기억했다면 오늘은 대천사들의 모습을 통해 하느님의 뜻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또 만나봤습니다. 순교자들이 목숨을 다해서 지켜낸 믿음도 천사들이 기꺼이 살아낸 하느님의 뜻도 결국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순교자 성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순교자들의 굳센 믿음과 하느님을 향한 마음이 오래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끝곡으로 이사야 53이 부르는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남겨드리면서 오솔길 산책 마치겠습니다.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이동희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전 성바로 딸소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예로니모 사제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남산성당 보좌 서찬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예로니모 사제학자 기념일입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번역하며 오직 하느님의 말씀에 온 삶을 바쳤던 예로니모 성인의 삶을 기억합니다. 또 오늘 복음에서 전하는 제자됨의 의미를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는다는 것은 묵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릴 것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둡니다. 그런데 쟁기를 잡고서 자꾸만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본래의 목적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자신들이 바라는 세속적인 보상을 기대하며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선뜻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의 끝이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기대를 따라 주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 나라를 향해 직진하는 길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세상 일에 매이고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는 손에 쟁기를 잡고서도 자꾸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구해야 할 하느님의 나라와 우선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생 주님의 말씀이라는 쟁기를 잡은 채 앞만 보며 달렸던 성 예로니모처럼 우리도 믿음의 쟁기를 단단히 잡아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른 데 두지 않고 우리 삶의 밭을 부지런히 갈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느님의 참된 사람이 됩시다. 오늘 하루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지혜로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성 예로니모 사제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남산성당 보좌 서찬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서찬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 그런지 한 주가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평일에 쉬는 날이 없어서인지 유독 길게 느껴진다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9월의 마지막 날이 됐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달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돌아보면 특별한 일이 많았던 달도 있고 별다른 일 없이 평범하게 흘러간 달도 있을 텐데요. 어떤 달이었든 마지막 날이 되면 괜히 한 번쯤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계획했던 일을 다 해내지 못했더라도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쁘게 시간을 보내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과 일상을 잠깐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될 테니까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10월은 조금 더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다비치의 모르시나요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9월, 오늘로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는데 9월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제 7월, 8월을 보내고 나서 8월보다는 조금 덜 더워지긴 하지만 아직도 좀 더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학생이나 어떤 그런 학기별로 운영되는 곳에서는 또 새롭게 시작하느라 또 여러 가지 정신없이 사셨을 것 같아요. 또 누군가에는 9월은 참 좋은 달이기도 하지만 또 가끔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10월이 되면 정말로 이제 한 해가 좀 끝나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분기로 나눠도 사사분기기도 하고요. 참 올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하기도 했지만 또 이때쯤 되면 내가 올해 뭘 하고 살았을까? 내가 그렇게 무언가를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잘 이루지 못한 게 못내 아쉽기도 합니다. 이제 올해도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떠올려 보면 생각보다 많이 이루신 것도 있을 테고 아직 시작도 못한 일도 있으실 텐데요. 남은 석 달 동안 그걸 다 해내야겠다고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새로운 목표를 하나 세워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나씩 해봐도 좋을 거고요. 올해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기보다는 남은 석 달을 어떻게 채워갈지 천천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30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고민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울랄라 세션의 서쪽 하늘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89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저희 엄마는 항상 일을 크게 벌이고 스스로 고생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타입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다들 말렸는데 전을 종류별로 다 하고 손 많이 가는 각종 음식을 하느라 집안을 난리통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일을 크게 벌여놓고 정작 정리는 안 하시니 유통기한 1-2년 지난 부침가루며 조미료들을 버려야 한다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막무가내인 성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혼자 살아서 다 먹을 수도 없는데 한 박스씩 그득그득 음식을 싸주시고 일찍 와서 안 도와줬다고 서운해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당신 인생은 종쳤다며 하소연하는 게 늘 엄마의 레퍼토리입니다. 이번엔 언니가 듣다 듣다 지쳤는지 엄마랑 크게 다퉜는데요. 엄마는 저희 먹이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냐고 소리 지르시면서 우시는 통에 결국 저희 자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전에 아빠의 외도로 생긴 트라우마 때문인지 그 상처를 모든 일에 연결지어서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아무도 원치 않은 음식을 잔뜩 하고 가족들 챙기는 것으로 자기 효능감을 얻으려 하시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기 너무 힘든데 가족이니까 엄마니까 그냥 다 이해해 드려야 하는 걸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계신 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어머니와 마주하는 일이 참 힘드실 것 같아요. 마음을 들어드리면서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그 당연한 일이 잘 안 됩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더 그렇기도 하고요. 고해 성사를 듣다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자신의 잘못을 말씀하시는데요. 또 반대로 자기 잘못은 끝끝내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에 대한 서운함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잘못을 안다고 해도 살아온 방식이 쉽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고요.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읽다 보니까 또 하나 예전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한 나이 드신 신부님이 계셨는데 이제 북한에서 있으시다가 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잘 못 버리시고 버리려고 하면은 굉장히 트라우마처럼 무언가를 하시지 않고 참 우리가 과거에 있던 기억들을 우리가 치유해 나가고 무언가를 다시 새롭게 나가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시라는 말만 드리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미 음식을 줄이자고도 하고 말려도 보셨잖아요. 말을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만은 아닐 것 같아요. 어머니께도 오래된 아픔이 있으시겠죠. 당시에 충분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하지만 지금의 행동이 모두 그 상처 때문인지 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지금이라도 상담이나 진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다만 자녀가 그 역할까지 다 대신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는 달라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을 전하고 여러 번 설명해도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 엄마가 바뀌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여기서는 사연자님의 마음도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더는 못하겠다고 말하고 싶은데 무엇 때문에 결국 다시 엄마를 돕게 되는지요. 엄마가 화를 내실까봐 두려운 걸까? 울고 계신 모습을 두니까 그냥 나올 수 없어서 그런 걸까? 내가 나쁜 딸이 되는 것 같아서일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겠죠. 안쓰럽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겠고요. 제가 여기서 그만 도우시라고 정해드릴 수는 없겠죠. 다만 무엇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지 나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지 그거를 들여다보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조금 무정한가 싶더라도 그날의 일을 마치고 그냥 돌아올 수도 있어요. 가끔은 그런 게 필요한 날도 있겠죠. 물론 집에 와서도 계속 마음이 쓰일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닐 수도 있죠. 늘 끝까지 감당해왔다면 그만두는 일이 더 낯설고 어렵을 테니까요. 어머니의 서운함이 다 풀려야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언제쯤 쉴 수 있을까요? 엄마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다는 사실을 잊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를 바꾸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얼마나 돕고 어디서 멈출지는 조금씩 찾아갈 수 있겠죠. 가족이니까 마음이 쓰이지만 가족이라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의 미션은 엄마에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라고 말한다면 무엇이 가장 걱정되는지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라디의 엄마.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1500님, 매일 라디오 고해소를 듣고 있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 제가 찾는 사람은 찾을 수 없지만 문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사람 찾는다고 문자 보내주신 분이시군요. 그래도 우리가 찾을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디 가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보는 것, 그것만 해도 참 우리에게 좋은 기억이 아닐까 싶으면서 너무나 소중한 기억 잘 간직하시고 언젠가 또 어디선가 정말로 만나게 된다면 그때 그 기쁨을 잘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익명으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신부님, 심한 불면증으로 발정으로 몸이 괴로울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기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라 익명으로 여쭙습니다. 네, 불면증, 저도 신부되고 나서 항상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가장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는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신체적으로 무언가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래야지 조금은 더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잠이 그래도 조금 더 잘 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참 여러 가지 많은 자극들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것들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다시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체적 운동을 굉장히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3866님, 결혼 생활이 끝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 가끔 퇴근길 지하철에서 문득 그녀 닮은 뒷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서 자꾸 두리번거리게 되네요. 요즘엔 집에 돌아와 조용히 라디오를 켜두고 헤어진 아내와 나눴던 말들을 하나씩 되짚어봅니다. 짧게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걸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결국 손을 놓은 시간이 저를 멈추게 합니다. 진짜 힘들게 헤어졌는데 홀가분하기보다는 좀 뭔가 씁쓸하네요. 지우개로 지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리의 지우개 가능할까요? 참 우리가 결혼을 하는 과정을 겪어보셨던 분들은 정말로 그 우리가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고 이혼이라는 것은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게 또 우리 삶에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살게 되는 부분들도 있죠. 참 되짚어보면 내가 잘못했던 것들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했던 것들도 있고 그냥 지나쳤으면 되는 것들도 그게 살다 보니까 참 마음대로 안 되죠. 어느 부분만 인생에서 딱 지워내면 좋겠는데 그게 또 인생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너무나 힘들지만 그 지우개로 지우고 싶었던 지금의 이 순간들을 또 견뎌내다 보면 우리에게 또 어떤 삶이 다가올까요? 항상 맑은 날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흐린 날조차도 우리 삶에게 있어서 분명히 더 깊은 하루를 만들어내고 또 내가 이 세상 안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시고 가실 것이라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함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응원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알리의 지우개.

잠이 오지 않는 밤, 우연히 꺼내본 책 안에서 발견한 한 줄, 달빛에 그려진 서점.

내가 받은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주며 살아가고 싶다. 계산 없이 다가오는 온기에 또 다른 온기로 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최서영 에세이 어른의 품위 중에서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듣고 오셨습니다. 달빛에 그려진 서점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문장, 글귀가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앨런 팔슨스 프로젝트의 올드 앤 와이즈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90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년차 캣맘입니다. 출근 전과 퇴근 후에 매일같이 20마리 가까이 되는 유기견과 길고양이들의 밥과 물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중성화가 필요한 아이들을 발견하면 사비로 중성화 수술도 해주고 있고요. 따로 유기견 4마리를 구조해서 개인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불쌍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다 책임지려니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어 벅찹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밥을 챙겨주러 갈 때마다 너무나도 심란합니다. 주변에선 도움은커녕 밥 주는 것조차 싫어하면서 쫓아내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좁은 골목이라 늘 조심해서 운전해야 하는데 차에 치인 고양이를 발견해도 치우거나 신고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는 걸 볼 때면 내가 아니면 누가 아이들을 챙기나 싶고 언제 또 사고가 날까봐 늘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누가 제게 책임지라고 등떠민 것도 아니다 보니 점점 벅차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도 싫고 이 일을 시작한 것도 후회되고 너무너무 지칩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7년째 유기견과 길고양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점점 벅차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세상의 아픔을 생각하다 보면 내가 마음 편히 살아도 되는 걸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먹을 것이 없고 누군가는 전쟁을 피해 떠돌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지내도 괜찮을까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진 것을 모두 내놓고 살아야 할까요?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모두가 꼭 그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아니겠죠. 사연자님의 마음도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눈앞에 배고픈 동물들이 있으니 그냥 지나칠 수 없었겠죠. 그렇게 시작한 일이 벌써 7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도 정말 상당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밥을 주러 가는 길이 심란하고 시작한 일까지 후회된다고 하셨는데 이 마음을 두고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혼자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오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챙길까? 실제로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기도 어렵겠어요. 하지만 내가 발견한 모든 고통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 될 수는 없죠. 안타깝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이렇게 애쓰는데 누군가는 싫어하고 쫓아내기까지 하니까요. 그런데 또 사람으로 비교해보면 난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은 또 어떨까요? 그 일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미워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정도 다를 테니까요. 물론 일부러 동물을 해치는 행동까지 받아들이자는 뜻은 아닙니다. 사연자님께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도 싫어지고 돌보는 일도 괴로워졌다면 이제는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정할 때 내 생활은 자꾸 빼놓고 생각하게 돼요. 잠을 줄이면 되겠지, 내가 조금 덜 쓰면 되겠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이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줄이려고 하면 마음이 쓰이는데 내가 조금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그 마음 속에서 그래도 내가 모두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사연자님 덕분에 먹고 치료받고 살아온 생명들이 있겠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더라도 그 시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미션은 한 달 돌봄 비용을 살펴보고 내 생활을 지키며 쓸 수 있는 금액을 정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센터나 기관들이 있다면 그런 기관에게 또 알려도 좋겠죠. 고린도후서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기꺼이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가진 만큼 기쁘게 받으십니다. 가지지 않은 것까지 바라시지는 않습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선우정아 아이유의 고양이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퀸의 Somebody to Love입니다.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70번, 로사리오의 기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해외에서 화제가 된 콩수프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요, 녹두로 만든 죽을 SNS에 공개했을 때 죽은 호박죽이지 라든가 녹두로는 전을 만들어야지 와 같은 반응이 달리는 걸 일컫는 단어래요.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하고 공감하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만 해온 것은 아닌지 그동안의 대화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좋은 대화는 경청에서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콩스프가 취향이 아니더라도 진지하게 그 말을 듣고 서로 존중하면서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9월 30일 수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꽃동네 수도자 채미단의 난 내가 좋다 띄워드렸어요. 아, 이런 걸 콩수프 현상이라고 하는군요. 그 다른 사람이 콩수프를 좋아하든 말든 콩으로는 콩으로 왜 수프를 만들어? 이렇게 하는. 콩은 콩밥을 만들어 먹어야지. 콩떡을 만들어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 주관만 얘기하는 걸 콩수프 현상이라고. 왜 격하게 공감되죠? 이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누가 뭐래도 나는 떡은 술떡이 좋은데 떡은 꿀떡이지. 얘기하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저는 또 떡은 술떡을 또 좋아하거든요. 이거 폭신폭신해서 스펀지 같이 맛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술 냄새 그향 싫다고 싫어하는 사람

사람들. 그 떡은 이렇게 쫀득쫀득한 그 맛이 있어야지. 그 뭐죠? 절편처럼. 절편이나 꿀떡처럼 이렇게 씹는 맛이 있어야지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좋다고 하면, 아, 너는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예, 조금 반성이 되기도 하고, 난 그런 적이 없는지. 네, 콩스프, 취향이 아니더라도 진지하게 서로 존중하면서 좀 경청하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문자메시지로 우물정 1053이에요. 유료 100원이고요. 샵 1053 통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토크 통해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오늘은 마음 깃는 두레박 함께하는 수요일이죠.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하늘바라기,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듣고요. 이형진과 신보현이 함께한 내 안에 머물러라 띄워드립니다.

0: 네,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길어올려보는 시간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이효진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효지 아네스입니다. 우리 아이의 친구로 인연이 되어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가족이 있습니다. 함께 성당에 다니며 같은 신앙 안에서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음 한편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유아 세례를 앞두고 이 가족 아이들의 대모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신앙 여정을 잘 인도해야 하는 책임의 무게를 알기에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편이지만 이 아이들의 대모는 꼭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유빈 아네스, 다빈 베로니카로 세례명을 지어주고 세례받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소에 정말 예뻐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더없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 대녀를 포함한 8명의 본당 어린이들이 첫 영성체를 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저도 기도로 함께하며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양손에 초를 들고 신부님과 입당하는 순간부터 뭉클했습니다. 독서대에 올라가 또박또박 말씀을 전하는 모습도 참 대견했고요. 하지만 정말 울컥했던 장면은 아이가 처음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 그간 아이가 지나왔을 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6개월 동안의 긴 교리 과정 동안 짜증 없이 성경을 쓰고 기도를 외우며 준비하던, 유독 성당에서 얼굴이 더 환해 보이던 귀한 아이가 경험했을 귀한 시간이 아이의 성장을 이끌어 마침내 최종 성체의 날에 도달한 것 같아 감격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저 데모일 뿐이었는데도요. 성체를 영하고 돌아들어오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우리 이유빈 아네스 참 좋겠다. 이제 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성체를 받아 모셨을 때의 떨림은 오래전에 잊었고요. 그냥저냥 익숙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는 것, 그로 인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대녀의 최종 성체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깊게 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첫 영성체 선물로 뭐가 좋을까 고민했는데 웬걸 선물은 제가 받았네요. 익숙함의 소가 소중한 걸 잊지 말라는 말 있죠? 저도 처음 주님을 받아 모시던 마음, 아니 처음보다 더 깊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 보겠습니다. 언제나 기꺼이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듬뿍 사랑받고 듬뿍 사랑하세요.

네, 마음 깃는 드레박에 이어서 어린이를 위한 아름다운 미사 음반에서 천년성채 축가 띄워드렸습니다. 그래요. 아이가 천년성채 받을 때 엄마들이 더 뭉클하고 막 울고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가 작년에 천년성채를 해가지고, 물론, 교리가 되게 길어가지고 힘들어서 드디어 끝났다는 후련함과 함께, 예. 아이가 또 이렇게 커가는구나. 이런 성체성사의 축복을 또 처음 받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들,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3, 4학년 때 천년성체를 하면서. 그래서 되게, 우리 아이도 나처럼 신앙 안에서 클수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릴 때 세례 못 받은 아이들이 세례랑 천년성체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뭐 신부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뭔가 제가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진짜 엄마다. 나 이제 아이들이 이런 얘기만 해도 내가 이렇게 울컥하고 눈물이 나네. 나 이제 진짜 나이가 먹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네, 성사의 은총이 큰 것이겠죠. 7773님이 사랑하는 남편 이재원 가브리엘 축일 축하드려요. 주님 사랑 안에서 항상 행복하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예, 어제 또 축일이셨군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1767님은 이영수 가브리엘 축일이에요. 감사드리면서 냉담 중인 우리 아들 가브리엘 위해서 기도 부탁해요. 항상 평화방송 애청자예요. 순천에 김순식 안나입니다. 인자하신 어머니 부단장을 열심히 봉사하는 7학년 4반 화이팅!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예, 아드님이 얼른 냉담 쉬지 않고, 쉬는 교우신데 쉬지 않고 다시 하느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일 축하드려요. 예, 특히 이렇게 또 대천사들 축일이라 어제 그렇게 문자 메시지가 많이 왔어요. 그죠? 네, 대천사들 축일 하루 지났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노코아빠 승유님이 메리 추석이고요. 17이다 고백 신청해요 하셨어요. 제가 한번 들려드렸었는데 못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다시 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7이다 고백 듣고요. 7544님은 제이팸이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그래서 제이팸 노래로 새 노래라는 곡 골라봤거든요. 두곡 이어드릴게요.

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17이다의 고백이어서 JFM 새 노래 띄워드렸어요.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예로니모가 있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일찍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라틴어와 그리스어에 능통했습니다. 똑똑하셨네요. 로마 제국의 관리로 일하던 중 성 아타나시오 주교의 강론을 듣고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할 마음을 품었어요. 이 성인은 뜻이 같은 친구들과 수도 생활을 하면서 성경 연구에 매진했는데요. 교황 성 다마소 1세의 비서로 일하던 중에 성경을 번역하라는 명을 받고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성경 주해를 비롯한 수많은 책을 남겼고요. 지금도 서방교회의 4대 교부로 존경받고 있죠.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그레고리오, 성녀 소피아 등 9분이 계십니다. 축일인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주님 은총 가득한 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로니모 축일인 분들 또 축일 축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화살기도 한번 받쳐드리는 것도 큰 선물이 되겠죠. 내일은 또 우리 10월 1일 아기 예수의 대례사 혹은 소아 대례사라고 불리는 성녀의 축일입니다. 생각나는 소아 대례사 자매님들 계시다면 문자 메시지로 미리 축하해 주시고요. 또 10월 4일 큰 축일이죠. 성 프란치스코 축일이 있습니다. 주위에 프란치스코 세례명이신 분들 생각나시면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함께 축하해 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바구곤이 부릅니다. 낮은 자 되게 하신 주.

네, 박우고은의 목소리였죠. 낮은 자 되게 하신 주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조금 냉정하게 들리기도 하지만요.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는 사람은 온전히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기 어렵다 하는 가르침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미련을 두고 있는 나의 쟁기는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가르침에 한번더귀 기울여 보시고요. 저는 갓등중창단이 부르는 봉헌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아기 예수의 성녀 대례사 동정학자 기념일 오늘 미사는 작은 형제회 김재인 스테파노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10월 1일 목요일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학자 기념일입니다. 주님은 그를 감싸 안아 돌보아 주시고 당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네.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들어올려 죽지 위에 얹어 나르듯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오늘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 동정학자 기념일입니다. 이 미사 봉헌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취향들 함께 기억하면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1: 저희는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0: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1: 또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소서.
0: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1: 아멘.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비천한 이들과 어린 아이들을 하느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니 저희가 복된 테레사의 길을 충실히 따라 그의 전구로 하느님의 영원한 영광을 배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욥기 19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3: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이 말하였다. 여보게, 나의 벗들이여, 날 불쌍히 여기게나, 불쌍히 여기게나, 하느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네. 자네들은 어찌하여 하느님처럼 나를 몰아붙이는가? 내 살덩이만으로는 배가 부르지 않단 말인가? 아, 제발 누가 나의 이야기를 적어두었으면, 제발 누가 비석에다 기록해 주었으면, 철필과 나무로 바위에다 영원히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내 살갗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속에서 내 간장이 녹아내리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저는 산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1: 저는 산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3: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주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응답하소서,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신 주님, 당신을 생각하나이다.
1: 저는 산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3: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시고,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당신은 저를 돕는 분이시옵니다.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1: 저는 산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3: 저는 산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1: 저는 산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울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울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울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울에서 우리의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0: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0: 평화를 빕니다.
1: 평화를 빕니다.
0: 저희 수도회에서는 청원기 때 여름이 되면 우전 순례를 합니다. 정말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청원소를 떠나 정해진 기간 동안 먹을 것과 잠잘 곳을 마련하여 다시 청원소로 돌아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 성인의 삶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바로 이 복음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전 순례를 통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께 의탁하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저도 청원기 때 무전 순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셋째 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경로당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 보니 셋째 날에 나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숙소를 구해야 하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한 화물차 운전기사님께서 제가 가려는 곳까지 태워주시고 또 돈도 이렇게 조금 쥐어주셨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마음속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느님, 오늘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련해 주세요. 하느님, 오늘 잘 곳이 없습니다. 잠잘 곳을 마련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돈이 생기니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면서도 마음 한켠에 아, 돈으로 사 먹으면 되지. 돈으로 찜질방에 가서 자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느님께 의지하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돈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왜 그토록 가난을 선택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가난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가난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내려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가진 것에 의지하지 말고 하느님만을 믿고 따르라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돈이 없어도 하느님과 함께 가고 준비한 것이 부족해도 하느님을 믿고 가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어도 하느님께 의지하며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된다. 그러나 하느님만은 품고 가라.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돈도 벌고 능력도 쌓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만들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가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있을 때에도 하느님을 바라보고 돈이 없을 때에도 하느님을 바라보고 일이 잘 될 때에도 하느님을 믿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느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우리가 삶을 살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삶을 사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품고 살아가는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할 때에도 하느님을 믿고 우리의 길이 막막할 때에도 하느님께 의지하며 작은 일들 안에서도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드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하소서.
1: 주님, 복된 데레사를 기리는 저희가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앞에 엎드려 청하오니 그의 공로를 기꺼워하셨듯이 저희가 바치는 제사도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 영과 함께
1: 마음을 드높이
0: 주님께 올립니다.
1: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0: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저희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봉헌한 성인들을 기리며 그들을 놀라운 섭리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성인들을 통하여 인류를 본래의 거룩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새 세상에서 누릴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0: 거룩.

0: 예수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1: 아버지, 저희는

0: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0: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2: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모신 성체의 힘으로 복된 테레사가 주님께 바친 그 사랑이 저희 안에서도 타오르게 하시어 저희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살아갑시다.

0: 묵주 기도 빛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사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사랑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2: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2: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3: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3번, 내 머리를 꾸미오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은 10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가을에는 왠지 새로운 달이 시작된다는 반가움보다는 아쉬움이 조금은 더 큰 것 같아요. 아마도 한 해의 시작보다는 마지막에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고대 중국에서는요, 24절기를 70 이후로 더 세밀하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70 이후에 따르면 지금은 벌레들이 겨울잠을 잘 채비를 하는 칩충배호에 해당하는 시기인데요. 10월 한 달은 가을의 정취를 즐기면서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면서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 하는 결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10월의 첫날입니다. 10월 1일 오늘 목요일이죠.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DES 워십 여정 띄워드렸습니다. 그래요. 벌써 10월의 첫째 날입니다. 네.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봄이라고 하면 아쉽지 않지만 가을 하면 왠지 모르게 아쉬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는 1월을 처음으로 살고 있지만, 저는 9월생이거든요. 그럼 사실 9월이 저한테는 첫 날인 거, 첫 달이잖아요. 근데 그냥 1년 주기로 1월에 맞춰 살고 있다 보니까 가을 하면 전 가을에 태어났으니까 가을이 시작인 건데 뭔가 가을 하면 그래도 끝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겨울을 잘 보낼 채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또 여름을 잘 보내셨으니까 또 가을을 잘 보내시고 여름을 잘 마무리하는 아직도 낮에는 많이 덥잖아요. 예, 가을, 여름을 잘 마무리하면서 가을을 또 시작하는 그런 예, 10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묵주기도 성월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묵주기도도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많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모님이 기뻐하시게요. 자, 그대에게 평화를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지는 시간입니다. 예, 제가 띄워드리는 성가들이 또 신청곡을 많이 보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생각나시는 생활성과 있으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는 샵 1053, 유료 100원이에요. 우물정 1053으로 보내주시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작은 꽃 중창단이 부르는 로사리오 듣고요. 이어서 양채윤과 장환진이 함께한 주님과 함께 띄워드립니다.

인류는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생명을 위해 어떤 일까지 할 수 있을까요? 2001년 호주 필립섬 앞바다에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지역 생태계는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름을 뒤집어쓴 수백 마리의 쇠푸른 펭귄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로의 깃털을 핥아주는 펭귄의 습성 때문에 몸에 묻은 독성 기름을 섭취할 가능성이 컸고, 또 기름에 젖은 깃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저체온증에 빠질 위험도 있었죠. 예, 펭귄을 구한 구조대는 전 세계에 스웨터를 떠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호주의 109세 할아버지와 96세 할머니 등 많은 사람들이 작은 스웨터를 떠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이 스웨터가 펭귄의 체온을 보호해주고 또 서로를 핥지 못하는 방어막이 되어준 덕분에 구조했던 펭귄 438마리 중 420여 마리가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구와 환경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창조 시기도 어느덧 끝나가는 지금, 어떻게 하면 다른 피조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지 돌아보게 되는 귀여운 이야기입니다.

참 좋게 보신이 좋았다 하셨죠? 만든 이 세상 피조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것 같죠.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했을 수 있니? 하고 물어보시면 죄송합니다밖에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펭귄들이 저체온증에 시달리거나 기름 때문에 이런 독성을 섭취할 수도 있으니까요. 스웨터를 떠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웨터를 떠서 보내주었다는 이 사실은 또참 아름답습니다. 모두가 자연을 더럽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름다운 모습 어느 부 정도는 간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채첼리아님이 저도 아이들 천년성체할 때 떠올라요 하시면서 어제였죠. 천년성체에 대해서 이효지 선생님이 얘기 나눠주시니까 아네스자매님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사랑 듬뿍 받는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러시면서 정석 예로님을 선생님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주님 은총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그래요, 축일 정석 선생님도 예로님 오셨죠. 맞아요. 축일 축하드립니다. 카타리나님은 와우 처음 들어요. 출첵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또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처음 들으셨어요? 저희 프로그램 한 번만 들은 분들은 없는데 이제 매일매일 와주셔야겠네요. 카타리나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문자메시지 또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사연과 함께 또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로 기다릴게요. 9790님이 민구 소아대레사 축일 축하해요 하시면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 17이다의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곡 저도 좋아합니다. 네, 소아대레사 오늘 또 축일입니다. 축일 축하드려요. 1152님은 고백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17이다의 고백은 어제 나갔는데 그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고백으로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 기도 17이다의 노래 듣고요. 이어서 아론 밴드가 리메이크한 고백 이어드리겠습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청곡으로 두 곡이 어디였죠? 17이다의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아론밴드의 고백이었습니다. 네, 오늘 성인 중에는 리지회 성녀 대례사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대례사 또는 소아 대례사라고 우리가 잘 불리고 있죠. 이 대례사 성녀는 어려서부터 성모 신심이 깊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입회를 할수 없었던 15살, 15세의 간곡한 부탁으로 입회를 허락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입회한 가르멜 수도원에서 자신의 소임을 묵묵히 수행했고요. 일상의 작은 일을 사랑으로 하는 작은 길을 실천했어요. 짧은 생애에도 깊은 영성과 저술로 교회에 큰 영향을 남긴 성녀입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녀 율리아, 성 니체시오 등 17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월 2일이죠. 안젤라, 안젤로 이런 천사들의 이름인 안젤라, 안젤로의 축일이기도 하고요. 7일로의 축일이기도 합니다. 주위에 축일 맞으신 분들이 있으면 축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미리 저희한테 문자 메시지로 축일 누구 축일이에요? 이 노래 들려주세요 하면 제가 준비해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10월 4일도 프란치스코 축일이죠. 네,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주시면 미리 준비해서 또 신청곡과 함께 아니면 선물 노래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진의 좁은 길 듣고요. 김연기가 부르는 나는 믿습니다. 이어드리겠습니다.

이형진의 좁은 길이어서 김연기 나는 믿습니다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평화를 빌어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제자 중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향하는 곳 어디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평화를 전하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루 되길 바라고요.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가르침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석 신부의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71번 로사리오 기도 드릴 때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 동정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남산성당 보좌 서찬석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일흔 두 제자를 당신이 찾아가실 고을로 미리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며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말씀은 복음 선포자가 의지해야 할 것이 세상의 수단이나 물질적 준비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자비와 보살핌뿐임을 일깨워 줍니다. 복음 선포는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맡기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바로 이 복음적 가난과 온전한 맡김의 삶을 살아낸 성녀입니다. 가르멜 수녀원이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짧은 생을 살았던 성녀는 외적으로 대단한 선교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녀는 자신의 작음과 한계를 깊이 깨닫고 하느님의 크신 사랑에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내맡기는 작은 길을 걸었습니다. 거대한 희생이나 눈부신 업적 대신 일상의 가장 작은 일들을 하느님에 대한 큰 사랑으로 실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떠나라 하신 것은 세상의 무거운 짐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평화와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 선포는 화려한 언변이나 세속적인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느님 앞에 작게 낮추고 그분의 사랑을 일상 안에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처럼 우리의 작음과 한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느님의 자비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일상의 자리에서 작은 일 하나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정성껏 실천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참된 일꾼이 되어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 동정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남산성당 보좌 서찬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서찬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6: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5: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6: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5: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6: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5: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6: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5: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6: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7: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입니다.

10월의 첫날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갔습니다. 9에서 10으로 숫자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왠지 더 새로운 시작을 맞는 기분이 들죠? 한 자리 숫자를 지나서 두 자리 숫자에 들어섰다는 것도 그렇고요. 어느새 올해도 여기까지 왔구나. 달력을 보면서 잠깐 멈춰서게 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돌아보면 기억나는 건 몇 장면뿐이고 또 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에는 새로운 무언가를 더 채우는 것보다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을 더 잘 챙겨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내려놓아도 되는 거 하나쯤은 과감하게 덜어내도 좋겠죠? 행복을 향한 아침, 저는 뽁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방탄소년단 작은 것들을 위한 시로 2026년 10월 1일 목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고맙다라는 말을 아껴뒀던 사람, 또 바쁘다는 핑계로 뒤로 밀어둔 나 자신까지. 이번 10월에는 이런 것들을 알뜰살뜰 챙기는 달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이미 지나간 것에 미련 갖고 이불킥하고 자책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있는 것들을 잘 돌보는 거죠. 버릴 건 과감히 버리고요. 하루를 바삐 막 분주하게 살아내는 10월이 아니라 조금 더 천천히 여유 있게 뭐 날씨도 즐겨가고 내가 어떤지 잘 살펴도 보고 그런 괜찮은 달로 보내보자고요. 스마일님, 복디 안녕하세요. 10월도 파이팅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밤사이에 창문을 열어놓고 잤어요. 코가 간질간질하더라고요. 오늘 선선합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빨리 수진이,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날씨 전해드릴게요. 다둥이 요한님, 복디 달력이 하나도 넘어간 10월 묵주기도도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실천하는 한 달 보내보겠습니다. 복디도 사랑 많이 받으시는 하루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10월의 첫날부터 사랑 많이 받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고맙습니다. 아우스틱님, 이제 2026년도 4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무언가를 새롭게 하기보다는 연초의 계획을 다시금 짚어보고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이제 10월, 11월, 12월 세 달 남았습니다. 10월 1일이고요. 이번 뭐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분기에도 이제 마지막 분기에도 한번 달려볼까? 아직 기회가 남았잖아 라고 생각하고 한 해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돌보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너는요. 1부에서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해보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오늘은 특별히 또 10월의 첫날이잖아요. 한 달의 시작입니다. 다 힘내보 진이에서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달 뭘 꼭 해내겠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보겠다 하시는 거 있으면 크게 외쳐주세요. 그 다짐과 함께 다짐송 보내주시면 저희가 얼른 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이어서 궁금한 직업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직업주의보가 목요일 코너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10월 한 달을 한 땀 한 땀 잘 엮어보자라는 의미에서 금손 작가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가을은 뜨개질하기 정말 좋은 계절이죠. 요즘 젠지들, MZ들 사이에서도 뜨개질 좋아하시는 분들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실 한 가닥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분, 코바늘 뜨개사 홀리 홍성희님과 함께 뜨개질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건 어떤 일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디에게 문자 보내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0: 드릴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삼신홀딩스 환인제약 제공입니다.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Sue, Jenny, can you tell me today's weather?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10월에 들어서자마자 바람결이 한층 달라진 느낌입니다. 어제부터 바람이 불고 또 중부지방에 비가 한바탕 내리고 난 뒤 꽤나 선선해졌는데요.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고기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찬 북서풍도 불어오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먼저 아침 기온 서울의 경우 14.3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낮게 출발했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전 16.4도, 광주 19.1도, 대구는 21도입니다. 한낮에도 서울은 20도, 대전 21도, 광주 22도, 대구 23도로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과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충북 일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밤 늦게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는 중부와 호남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아우, 오늘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어제보다도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그동안에는 햇살이 좀 따뜻하다 못해 뜨겁다라고 느껴졌지만 오늘부터는 바람도 불고 선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도 안팎이에요, 여러분. 옷차림 꼭 신경 써서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요즘 확실히 아침에 나올 때 선선하다 못해 제법 쌀쌀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옷을 보면서 계절을 실감하곤 하는데요. 평소에 그렇게 이웃들 보면 그냥 지나쳤던 사람이지만 어떤 날은 괜히 마음이 선덕선덕해가지고 인사를 나누면서 웃게 될 때가 있죠. 그런 날이면 확실히 아, 참 따뜻하게 하루를 잘 시작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변에서 만난 따뜻한 이웃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지금 당장의 이웃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동안 살면서 가족보다 더 가까이 지냈던 추억 속의 이웃 이야기도 좋습니다. 우리 옆집 사는 누구, 앞집 사는 누구, 위층 사는 누구 서로 자랑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이어지는 곡은요, 볼빨간 사춘기 처음부터 너와 나.

여러분들 주변에서 만난 따뜻한 이웃 이야기 받고 있습니다. 샵 1053으로 여러분들의 이웃 이야기 나눠주세요. 이어지는 곡은요, 멜로망스 네 옆에 있을게.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엘리베이터에 수상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토마토, 귤, 포도, 그리고 네잎클로버까지. 과일 가게의 홍보물인 걸까요?

사실은요, 그건 진짜 열매가 아니라 작고 귀여운 뜨개 키링이었습니다. 아파트에 새로 이사 온 6학년 친구가 만든 선물이었는데요. 새로운 동네에서 만날 이웃에게 작은 마음을 건네고 싶어서 한 땀 한 땀 직접 만든 거죠. 그저 작고 귀여운 가방에 달아두는 작은 장식 하나인데 그 안에는 새로운 이웃과 좋은 인연이 되고 싶은 마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덕분에 매일 오르내리던 엘리베이터가 작은 선물 가게가 됐는데요. 누군가는 토마토를 골랐고, 누군가는 귤을 골랐고, 행운을 바라는 마음으로 네잎클로버를 고른 이웃도 있습니다. 가을은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6학년 친구는 내 손으로 직접 만들 열매는 물론이고요. 마음의 열매까지 혼자 갖지 않고 이웃과 나눴습니다. 참 좋은 가을입니다. 여러분도 내 마음에 잘 익은 것을 누군가와 나누는 때를 보내고 계신가요? 이 6학년 친구가 만든 키링이 얼마나 귀엽냐면요. 과일 뜨개질, 그 뜨개한 사과가 엄지손톱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잎클로버에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깨알같이 무당벌레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모가 써 있었어요. 하나씩 가져가세요. 꼭 갖고 싶으시면 두 개까지는 괜찮아요. 여기 어디예요? 어서 주소 찍으세요. 이 아파트 어딘지 저도 가고 싶네요. 우리 보기대 곁에도 이런 이웃이 있으신가요? 내 주변의 따뜻한 이웃 이야기, 살면서 만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이웃 이야기,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칠공주 소중한 사람 귀여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곁에 과연 어떤 이웃이 살고 계신지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2903님, 햇살 한 줌 이야기 들으니까 아침부터 마음이 따뜻하고 몽글몽글해지네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쵸? 초등학교 6학년 이 친구가 그 조그마한 손으로,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키링을 다, 과일 키링이며 네잎클로버 키링이며 이런 걸 다 만들어가지고 걸어놨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따뜻하기도 하고, 특히 또 그 뜨개가 주는 이미지도 되게 따뜻하고 몽글몽글하고 막 부드럽고 보들보들하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더 따뜻하고 감동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특히 출근길에 그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혹은 퇴근길에 지친 몸을 끊고 그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런 친구의 그 귀여운 걸 보면서 어른들은 혹은 뭐 친구들 뭐 누구든 이웃들이 얼마나 마음이 사르르 녹았을까 상상해 보면은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해 주지 않았나. 그 키링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그 키링을 손에 쥐지 않더라도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좀 온기를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7409님,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자주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라고요. 그리고 우리 딸은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엘리베이터, 저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아기 때 오랫동안 살았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웃들이 다 알고 또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을 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타면은 뭐 누가 있든 간에 안녕하세요 하고 타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내렸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이웃들이랑 잘 지내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엄마가 항상 저 피아노 치킨 다음에 나 12층 갔다 올게, 나 4층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집이 어딘지 저도 알고 항상 그곳에서 노시더라고요. 엄마는. 그리고 가끔 뭐 전화해서 집전화, 그때는 휴대폰도 없으니까 집전화나 인터폰으로 전화해서 수진아 지금 12층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줬으니까 올라와 라고 하면 또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12층 가서 그 할머니네 집에서 맛있는 거 먹었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베로니카님, 우리 레지오 단장님께서는 텃밭 농사로 가지, 고구마, 호박을 키워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너무 엄청난 이웃사랑인데요. 거기 어디예요? 저도 갈래요. 8766님, 어릴 때 이웃집에 이사오면 떡 돌리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세상 변해서 찾아볼 수 없지만 그때가 그립습니다. 떡 돌리던 기억. 가끔 제가 한창 그 KBS 근처에 살았을 때는 빌라에서 산 적이 있거든요. 빌라는 세대가 좀 아파트보단 적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사 들어갈 때도 그렇고 이게 문고리에다가 막 뭘 걸어놨거든요. 반갑다고. 근데 지금 세대도 너무 많아진 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그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저 스스로도 그냥 별로 안 반가워. 뭐 왜냐면 또 주면 또 돌려줘야 되고 막 이러면서 안 반가워 하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 9245님, 복디 보내주신 선물 잘 받았습니다. 현미칩 고소하니 참 맛이 좋아요. 그리고 무려 세 봉지나 들어있더라고요. 한 봉지는 저희 아파트 단지 정자가 놀이터이신 어르신분께 나눠드렸는데 무척 좋아하셨어요. 10월에는 좀 더 나누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나눔 실천의 즐거움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6053님, 다정한 옆집 친구 하니까 불현듯 함께했던 이웃이 떠오릅니다. 시골에서 야채나 과일 오면 나누고 서로 집에 초대해서 차 마시고 세상살이 이야기 나누면서 참 행복했었습니다. 그 추억에 오늘도 행복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이번 추석 연휴에 제가 이제 부모님께 갔다 왔는데 그 부모님이 항상 이사를 가고 싶다. 원래 지금 부천 살고 계신데 원래 살고 있던 인천으로 계속 이사 가고 싶다. 어머니가 그렇게 막 투정을 부리신대요. 이웃이 그리워가지고. 근데 최근에는 뭐 엄마가 뭐 맨발 걷기도 하고 하면서 이웃 사촌들을 만들었나 봐요. 이웃 친구들을 만들었나 봐. 그때 아빠가 이사 가자고, 이사 갈까? 이제 부동산에 다시 집을 좀 내놔볼까? 그랬더니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사 갈 생각을 안 하신다고. 저희 엄마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웃을 좋아해요. 자, 오늘 사연 남겨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뽑아봅니다. 시골에서 야채나 과일이 오면 나누고 서로 집에 초대해서 차 마시고 세상살이 이야기 나누면서 행복했다는 6053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박보영 자유시대 듣고 다 힘내볼 지니로 넘어갈게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고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고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지금 바로 만나보겠고요. 고기들이 보내주신 다짐송까지 함께 들어볼게요. 7408님, 매번 하시는 것 같은데. 10월 첫날의 결심은 금주보다 절주로 목표하면서 출발합니다. 아, 맨날 금주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절주 이렇게 바꾸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 문자 이렇게 익숙한 것 같지? 아, 좋아요. 아주 딱 끊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조금씩 줄여가는 걸로 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팅! 5098님, 복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오늘 제 영명축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조현주 소아대리사 친구 수녀님도 오늘 같이 축일이네요. 함께 축하해주세요 라고 외쳐주셨습니다. 맞아요. 오늘 소아대리사 축일입니다. 우! 소아대리사 세례명 쓰고 계신, 가지고 계신 모든 복이 여러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 10월 1일이고 축일이고 의미가 남다른 날인데요. 그러니까 더 행복하게 보내셔야 됩니다. 3368님, 오늘은 오전 근무만 하면 돼서 힘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오후에는 반차 내고 전세자금 대출금 연장을 위해 은행 갑니다. 은행이랑 즐거운 악수를 하고 대출금 탕감해줬으면 소원이 없겠지만 우효의 민들레 듣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하셨는데요. 대출금 탕감해주면 너무 좋겠다.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 은행 볼일 보고 그리고 또 오늘을 의미 있게 재밌게 신나게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은행 가서 기분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은행 볼일 보고 나서 맛있는 것도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도 띄워드릴게요. 우효의 민들레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둘이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자라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게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스피비씨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함께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766님, 10월은 묵주기도의 성월입니다.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평소보다 묵주기도 더 많이 마치기 다짐해봅니다. 파이팅! 그쵸? 묵주기도 나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내년에 있을 세계 청년대회를 위해서 우리 묵주기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한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7093님, 비상깜빡이의 마법. 바쁜 출근길 끼어드는 차에 짜증이 나다가도 그 차에 잠깐 켜지는 비상깜빡이의 거짓말처럼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오늘은 저도 비상깜빡이 같은 사람이 되어볼까 합니다. 그 비상깜빡이의 마법 맞는 것 같네요. 그쵸? 맞아. 아, 내 앞에서 왜 나도 바빠. 나도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조급한데 내 앞에서 끼어들었을 때 왜 그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잠깐이나마 그 양쪽 그 깜빡이, 비상깜빡이가 딱 켜지면은 마음이 좀 누그러들잖아요. 그쵸? 그 깜빡이 덕분에 나도 누그러들고 나중에 나도 어딘가에 끼어들 때 비상깜빡이 켜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서로 좀 배려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복디도 오늘 비상깜빡이 잘 써먹어야겠네요. 그러면은 오늘의 진이 만나볼게요.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닿았을지 뽑아봅니다. 비상깜빡이의 마법 7093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다니엘님께서 오늘은 눈 뜨자마자 긴팔 꺼내 입어야지 하면서 기지개를 폈네요.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미로운 목소리 환절기에 어울리는 성시경의 거리에서 신청합니다.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8766님께서 어릴 적 추억 생각하면서 해화동에 박보람의 해화동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 1부 끝곡으로 들으면서 저희는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5: 무시무시한 사과 배 화상병, 혹시 내 과수원에도?
6: 걱정 마세요. 화상병원균을 잡아먹는 아그리파지가 있잖아요.
5: 아하, 잡아먹는 아그리파지.
6: 한 병에 1조 2천억 개가 넘는 박테리오파지가 있다고요.
5: 개화기에도 꿀벌에도 혼용에도 안전한 아그리파지.
6: 과수 화상병엔 아그리파지.
5: 경농이 만듭니다.
7: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8: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9: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0: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11: 펄!
12: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0: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3: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5: 고수익에 원금보장?
1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6: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17: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S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3435님께서 오 수진 아가다님 매일 아침 말레이시아에 있는 아들 수진이가 엄마 하고 부르는 알람 같아요. 행복하세요. 오 수진 아가다입니다 라고 말씀 항상 일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그때마다 아들 수진이가 딸 수진이 수진이도 엄마 하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8712님 북디 저는 4년 만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증상이 그새 바뀌었는지 코로나일 줄 상상도 못했네요. 요새 어른은 코로나, 아이들은 독감이 유행이래요. 복디도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코로나! 저는 코로나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서 코로나 증상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코로나나 독감이나 어쨌든 고생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호흡기 건강, 개인위생 꼭 신경 쓰셔야겠어요.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궁금한 직업 이야기도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직업주의보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직업주의보 10월 한 달을 한땀한땀 잘 엮어보자 라는 의미에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금손 뜨개사, 코바늘 뜨개사 홀리님, 홍성애님과 함께 뜨개질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건 어떤 일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뜨개질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관심 갖고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신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한바이오 한국 비드랩 아에르 제공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상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 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눠볼 노래는요. 김광진, 행복을 주는 노래인데요.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일은 잊어버려요. 못 잊겠다고요. 나이가 들면 생일도 가끔 생각 안날 거예요. 아, 그랬으면 좋겠다. 생일도 가끔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다 잊어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우리 보기들은 무엇을 깜빡해 보셨나요?

생일도 생각 안난적 있으신가요? 나면 다행이게 가족들 생일 안 까먹으면 그게 다행이죠. 우리 집 비번이 기억이 안나 곤란했던 적. 저 이거 한번 있었잖아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곤란했던 적. 무엇을 깜빡해 보셨는지 문자 보내주세요. 김광진 행복을 주는 노래 듣고 올게요.

복작복작 김광진 행복을 주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포기들은 무엇을 까먹어 보셨는지 뭐까지 잊어버리셨는지 한번 사연 만나볼게요. 아우스틱님, 이 노래를 들으면 국민학교 다닐 때가 생각납니다. 참 못 살았지만 왜 가난한지도 모르던 시절 어머니는 원래 누룽지를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이 노래 들으면서 옛날 이야기, 옛날 생각을 떠올리셨군요. 3368님, 7년 전쯤 본가에 가서 매번 차키를 놓던 곳에 두지 않아서 1시간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노래 부른 김광진님,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남자 김광진 형님, 금융 전문가, 가수, 잘생기기까지 하시고. 이게 핵심이었네요. 김광진 형님께서 듣고 계시면은 너무 기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쵸. 김광진 형님, 금융 전문가의 노래도 하시고, 그 편지, 제 편지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편지의 주인공, 그러니까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그분이 김광진님이 아니고, 마지막에 쟁취하는 그분이 김광진 형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이분 되게 멋있다.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4897님 아침 출근길에 지난밤에 주차를 어디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맞죠. 복디도 맨날 이래요. 그래서 복디는 무조건 똑같은 저희 지하주차장 이용하는데 3층이랑 4층이 있어요. 무조건 3층에 웬만하면 3층에 되려고 그냥 노력을 해요. 3층이 되면 그래도 금방 찾을 수 있는데 4층이 되면 3층 찾았다가 4층 찾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아, 근데 주차 어디 했는지 기억 안 나는 거. 옛날에는 그 백화점이나 뭐 어디 기둥 같은 거 번호 보면은 그냥 그거 바로 기억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진을 찍어놔야 되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챙겨야 되는 게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려고요. 동네 슈퍼에서 물건 몇 개 사고 집에는 걸어오고 차는 슈퍼 앞에 있었어요. 이거는 좀 어떡하지? 1213님. 시아버지 생신 날짜 잊어버림요.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었는데요. 아들은 지금까지도 생일이고 뭐고 모르고 있어요. 아, 그 아드님이라 하면 남편분인 건가? 0563님. 딸내미 생일을 3일 지나서 기억했어요. 어머, 어떡해. 어떡해. 5156님.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가? 둘밖에 없는 애들 이름을 바꿔 부른다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입에 약간 이게 생각이랑 상관없이 입에 익는 이름이 나올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 이런 실수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빠한테 엄마라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아빠라고 하고 맨날 조카들한테 조카들 이름 바꿔서 부르고 이거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상관없이 내가 멍청한 건가? 아닌데 내 입술이 약간 아 몰라. 저 이런 실수 너무 많이 해서 곤란한 적이 많아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7703님 아이들 주민번호 써야 할 일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외워야 되는 번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쩔 수 없죠. 우리 휴대전화에 이제 메모 잘 해놔야죠 뭐. 8806님 태블릿 PC 잠금 화면 비번 잊어버려서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아 이럴 때 있죠. 저는 집 그 도어락 번호를 이제 손에 익숙한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까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손에 익숙한 대로 하다가 문득 뭐였지? 하는 생각이 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진짜 약간 등에 땀이 한 줄기가 흐르는 느낌? 8911님 저는 병원 갈 때 신분증을 깜빡하고 못 가져가서 병원 진료를 못 받은 적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 깜빡하는 경우가 생기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되게 최근에 생긴 거잖아요. 신분증 꼭 챙겨야 되는 거.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최근에 더 강해진 거죠. 그래서 뭐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분증 같은 거 안 챙겨서 다니는 때가 많았잖아요. 자, 그럼 오늘의 장원을 한번 뽑아볼게요. 오늘의 장원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돌밖에 없는 애들 이름 바꿔 부른다는 5156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나티 정이라고 하자 듣고 직업주의보로 넘어갈게요.

0: 내 직업이 고민되고 앞길이 막막할 때 누군가의 경험이 방향이 되기도 하죠. 전현직 직업인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내 일의 지금과 내일을 만나봅니다. 직업 주의보. 이 시간은 누군가의 직업을 통해 지금의 나를 비춰보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는 시간입니다. 이 실 한 가닥이 누군가의 손을 거치면 작품이 되고요. 때로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쉬운 도안을 나누고 함께 뜨개질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서 이 뜨개질을 함께 즐기는 문화로 넓혀가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코바늘 뜨개사 홀리 홍성애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바늘 뜨개사 홀리라는 이름으로 뜨개 컨텐츠 만들고 있는 홍성애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주변에 오늘 출연하신다고 이야기를 많이 좀 하셨나요?
1: 네, 여기저기 자랑했습니다.
0: 자랑했어요? 네. 반응이 어때요?
1: 화이팅! 응원을 화이팅. 많이 받았고요. 저도 네네. 라디오를 네. 예전에 많이 들었었어가지고.
0: 그래요?
1: 네.
0: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손으로 하는 작업하면서 라디오 듣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쵸? 네. 이렇게 시청각 자료가, 그러니까 시각 자료는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뭐 코를 놓친다거나
1: 맞아요.
0: 이래가지고 라디오를 많이 듣는다고 하시는데 우리 홀리님도 라디오를 좀 들으셨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우리 홀리님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고 또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네. 저는 우선 직업이 뜨개라고 하면 다들 되게 신기해 하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작고 귀여운 도안을 만들어서 무료로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 도안들을 담은 책도 냈어요.
0: 오.
1: 그리고 홀리랜드라는 또 뜨개 키트 브랜드도 운영하고 있고
0: 네.
1: 오프라인 모임도 열고 강의랑 강연도 하면서 말 그대로 엔잠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0: 우와! 뭐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고 또 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지금 제가 딱 봤을 때는
1: 네.
0: 굉장히 어려 보이시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1: 지금 거의 4년째 하고 있어요.
0: 4년째 하는데 이렇게 길을 막 여러 가지 여러 갈래로 개척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1: 그렇게 됐습니다.
0: 너무 대단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처음부터 뜨개질을 네. 좋아하셨었나요? 어때요?
1: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뭔가 만드는 일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특출난 재능은 전혀 없었어요. 뜨개도 되게 마찬가지였습니다.
0: 오, 그래요?
1: 네.
0: 요즘에는 옛날에는 뜨개 하면은 어머니 할머니들만 하는 그런 문화였는데 지금은 확실히 문화가 젊어졌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쵸? 아마 이런 홀리님 덕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많은 취미 중에서 어떻게 코바늘이었을까요?
1: 일단은 결과물이 굉장히 빨리 나와요. 그래서 성취감을 계속 느낄 수 있어요.
0: 그래서
1: 네. 또 그리고 실도 다양하고 색상도 다양하고 요즘같이 자기 표현을 중요시하는 세대랑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0: 오, 그렇군요. 처음 코바늘 잡았을 때 기억나세요?
1: 아, 그럼요.
0: 어떻게 하다가 코바늘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1: 제가 소품샵에 갔는데 너무 예쁜 파우치가 있는 거예요. 뜨개 파우치였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저거는 내가 꼭 갖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실이랑 바늘부터 냅다 사서 해봤는데
0: 네.
1: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 배웠거든요.
0: 네네.
1: 근데 포기를 진짜 5번 넘게 했어요.
0: 이게 저는 저는 어렸을 때 저도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걸 너무 좋아해서
1: 네.
0: 당시에 뭐 유튜브도 없었죠, 당연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인가? 백화점에 그 가판대 이렇게 매대에다가 어떤 분이 계속 뜨개질을 하면서 털을 실을 팔고 있는 거였어요.
1: 네네.
0: 근데 그걸 사가지고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다시 찾아가서 그분 옆에서 계속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1: 현명하신 분.
0: 이게 혼자서는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1: 맞아요.
0: 근데 직접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배우신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계속 봤어요.
0: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하던 취미였을 텐데 이걸 내가 직업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1: 직업으로 해야겠다 생각이 든 거는 뭔가 제가 원래는 그냥 사진 기록용? 취미 기록용으로만 계속 올리던 걸 사람들이 이거 만드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0: 오.
1: 그리고 올렸더니 다들 그걸 만들고 되게 행복해하시는 후기를 보내주면서 아 이게 나 혼자만 즐기는 취미가 모두의 행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2: 우와 정말 그냥 내가 좋아서 하던 취미가 네.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걸 알고 이제 더 본격적으로 뛰어드신 거군요.
1: 네.
2: 너무 멋있습니다. 데이드리머님 뜨개 요정님 등장이요. 두 분 케미가 좋으시네요. 아 뜨개 요정이라는 별명이 있으신가 봐요.
1: 아 아닙니다.
2: 아니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리 보기들도 홍성희님께 궁금한 점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 있으시면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노래를 어떤 노래를 들으면 좋을까요? 성희님?
1: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요즘 아주 좋아하는 한국 가수인 강산혜님의 답을 갖고 왔습니다.
2: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네.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강산혜님을 좋아하세요?
1: 네, 강산혜님 아주 팬이라서 공연도
2: 아 그래요?
1: 그랬었는데요. 네.
2: 오 의외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노래 듣는 동안 뜨개질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작가님이 해주셨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1: 아 그럼요.
2: 오 그래요? 아, 네. 좋습니다. 자 강산혜 답 듣고 올게요.

0: CBBC 라디오 우신의 행복을 여는 아침. 오늘은 실 한 가닥으로 사람들의 일상에 작은 즐거움을 엮어가는 코바늘 뜨개사 홍성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강산의 노래가 나가는 동안 이 강산의 노래가 3분 51초거든요. 근데 1분 이상을 남기고 제게 핑크색 네이클로바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뜨개질로요. 코바늘로요. 아니 정말로 할 수 있죠. 주섬주섬 하시더니 뚝딱뚝딱 하시더니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뚝딱하고 너무 귀여운 핑크색 네이클로바가 나왔어요. 네. 주변에 친구들한테 선물 많이 해주시는 편인가요?
1: 정말 많이 합니다.
0: 그래요? 네. 친구들 너무 좋겠다. 우리 이제 친구예요.
1: 좋아요.
0: 자,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보기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퀴즈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퀴즈 내주시죠.
1: 네, 퀴즈 내보겠습니다. 뜨개질은 실을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씩 이어가며 작품을 완성해 가는데요. 이 뜨개질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네, 보기도 있습니다.
1: 네, 1번 눈, 2번 코, 3번 입.
0: 네,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분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517님, 저도 수세미 사러 갔다가 실 몽땅 사와 이틀 만에 다 만들고 또 실 사러 가려고요. 선생님 말씀처럼 결과물이 금방 나와서 재밌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와우. 4749님께서도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는데 홀리님 덕분에 오셨나 봐요. 읽어주시겠어요?
1: 어머, 홀리님 덕분에 오랜 취미인 뜨개질이 더더욱 재밌어졌어요. 앞으로도 건강 잘 지키면서 함께 오래오래 뜨개예요.
0: 감동 받으셨어. 그러니까요. 홀리님 덕분에 정말 확실히 뜨개 문화가 막 점점 더 퍼지고 또 이렇게 더 재밌어졌다. 뭔가 취미를 찾아주고 하시는 거잖아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1: 감사합니다.
0: 처음에 사실 뜨개질로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고민하진 않으셨나요?
1: 그냥 고민보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0: 아, 오히려? 네. 그냥 뜨개질로 먹고 살아야겠다.
1: 그러고 싶었어요. 약간 주변에서 막 취미가 일이 되면 좋아하는 게 사라진다 이런 말 많이.

0: 들어본 적 있으시죠?
1: 네네네 맞아요.
0: 근데 저는 뜨개질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1: 오~
0: 뭔가 이거는 아무리 돈을 적게 벌어도 내가 안 지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1: 오~
0: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이렇게 취미를 네. 업으로 확실히 딱 받고 보니까
0: 네.
1: 좋아서 할 때랑 돈 네. 받고 일할 때랑 좀 달라진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0: 더 감사함이 커졌어요.
1: 어, 그래요?
0: 네.
1: 다들 막 아 이게 돈으로 엮이니까
0: 네.
1: 좀 고민도 되고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히려 더 감사함을 느끼게 됐다.
0: 네.
1: 너무 좋으세요. 우리 성희님은 SNS를 통해서 직접 만든 작품과 도안을 꾸준히 소개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처음 이 SNS에 뜨개 작품을 올리시기 시작했을 때랑
0: 네.
1: 지금이랑 비교를 하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0: 아무래도 처음은 저도 당연히 팔로워 0명부터 시작했는데요. 사진을 이렇게 계속 꾸준히 기록용으로 올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덕분에 어떤 새로운 일을 하거나 도전을 할 때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용기가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때에 비해.
1: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시고 홀리님 덕분에 재밌는 취미가 생겼다라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0: 네.
1: 정말 사람들이 점점 이 뜨개질 하나로 다 모이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 게 크게 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1: 우리 성희님 작품을 보면 뜨냥이, 뜨바오
0: 네.
1: 뭔가 이름부터 재밌는 작품들이 많았는데 이런 아이디어 평소 어디서 얻으시는지도 궁금해요.
0: 저는 항상 이런 것들을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취미도 많고
1: 네.
0: 취향도 그래도 되게 다양한 편이라서 특히 가장 사랑을 받았던 도안인 붕어빵도 그냥 제가 겨울에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이거 뜨개로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1: 우와! 취미가 많으시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뜨개질 외에는 이제 뜨개질은 직업이 되셨고
0: 네.
1: 어떤 취미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0: 저 기타도 치고요. 그리고 요즘엔 달리기에 빠져서
1: 아, 정말요?
0: 열심히 뛰고 있어요. 작년에는 처음으로 저번 달에는 처음으로 하프 마라톤 뛰고 왔습니다.
1: 정말요? 와 이게 사실 이게 뜨개질이라는 게 한 자리에 앉아서 되게 정적으로
0: 네,
1: 하는 활동인데
0: 취미는 다 근데 동적인 취미들밖에 없어요.
1: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정적인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정적인 것만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또 이거와는 다르게 호기심이 많으신가 봐요.
0: 맞아요.
1: 동적인 취미도 가지고 계시네요.
0: 네. 가만히 못 있어요.
1: 달리기. 아니
0: 네.
1: 10km 달리기는 그런가 보다. 저도 달리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하프까지는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하프도 도전하셨군요.
0: 첫 도전이었습니다.
1: 어땠어요?
0: 아 너무 뿌듯했어요. 다 뛰고.
1: 네. 그런 성취감이
0: 맞아요.
1: 약간 활력이 되시는 편인가 봐요.
0: 맞아요.
1: 동력이 되시는 편인가 봐요. 와 기타도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0: 아 그렇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수많은 작품
0: 네.
1: 가운데
0: 네.
1: 특히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 있을 것 같은데
0: 아,
1: 어떤 작품이 가장 인기가 많았는지 궁금해요.
0: 제가 데리고 왔는데요. 비둘기 친구
1: 어머!
0: 뚱돌기라는 통통한 비둘기 인형이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1: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0: 붕어빵도 데리고 왔어요. 네.
1: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0: 네.
1: 근데 붕어빵에 팥도 보여요.
0: 맞습니다.
1: 이게 팥 붕어빵이라는 걸 표현하신
0: 네,
1: 거죠?
0: 맞습니다. 한 입 먹은 부분에 팥을 넣었어요. 제가 팥붕파거든요. 혹시 슈붕파?
1: 네, 슈붕이긴 하지만 팥붕 오늘부터 팥붕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다 이거.
0: 감사합니다.
1: 세상에 뚱돌기 이게 약간 펭귄인가 싶기도 한데 뚱돌기라고 하니까
0: 네.
1: 아 진짜. 디테일이 일단은 요즘 그런 스트레스볼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거 하기에도 되게 좋네요.
0: 네. 뭔가 뱃살을 만지고 있으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1: 뱃살과 이 털 부드러움과
0: 맞아요.
1: 저 원래 비둘기 싫어하는데 뚱둘기는 너무 좋은데요. 너무 귀여워요. 아우 세상에 가방도 차고 있고
0: 네.
1: 붕어빵도 달고 있고 너무 귀엽다 진짜. 이렇게 SNS를 통해서 활동하면서 실제로
0: 네.
1: 작품을 만들어서 보내거나 아니면은 성희님의 도안을 따라 뜨면서 새로운 인연을 맺은 사람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0: 네.
1: 기억에 남는 만남이 있으신가요?
0: 네, 제가 겨울마다 약간 이벤트같이 팝업처럼 일주일 동안 플리마켓을 하는데 할 때마다 이제 찾아와 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항상 엄청 너무 힘이 돼서 그 연말에 일주일 동안 만났던 분들 덕분에 제가 또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1: 플리마켓은 어디서 하세요?
0: 항상 다르긴 한데 작년에는 그 자양역에서 했었고 재작년에는 그 동대문 크리스마켓에 참여해서 했었어요.
1: 그렇구나. 네. 저희 성당에서도 성탄 되면은 저 명동성당 옆에서 그런 마켓 같은 거 해요. 그런 거 한번 참여해 주실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네요.
0: 네.
1: 뜨개질이 혼자 하는 취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희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뜨개질 하면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인연이 있으신가요?
0: 네, 제가 뜨개질도 혼자 하는 취미고 또 다른 취미가 혼자 여행도 굉장히 좋아해서 국내를 거의 혼자 다 가봤거든요.
1: 그래요?
0: 네, 여기저기.
1: 되게 부지런하시네, 진짜.
0: 그러다가 이제 부산의 한 뜨개빵에 우연히 들어가게 됐는데 그 뜨개빵에서 만난 뜨개빵 사장님이랑 또 뜨개빵 선생님들이랑 어떻게 되게 친해져가지고 이제 부산 갈 때마다 만나는 거의 제 2의 가족이 됐어요.
1: 어머, 정말요?
0: 네.
1: 그분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돼요?
0: 거의 저희 어머니, 할머니 그죠? 또래세요.
1: 네. 그럴 것 같은 게 약간 뜨개 요즘 사람들은 뜨개 카페에 가는 것
0: 맞아요,
1: 같거든요.
0: 맞아요.
1: 뜨개 카페나 뭐 뜨개질 그 스튜디오라고
0: 맞아요.
1: 표현하잖아요.
0: 네.
1: 근데 이 뜨개 방이라고 표현하신 거 보면
0: 40년 됐어요.
1: 네.
0: 남포동에 진선미 뜨개 방.
1: 아, 진선미 이름부터가 약간
0: 그쵸.
1: 되게 오래 역사가 오래된
0: 맞아요.
1: 그런 뜨개 방인 것 같은데
0: 네.
1: 그런 분들이랑도 또 이렇게 친해지시고
0: 네.
1: 사교적이시네요. 이게 뜨개질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주는 건가요?
0: 약간 네, 뜨개로 이어진 인연은 진짜 실처럼 오래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 와, 너무 재밌다. 8875님께서 20년 전에 첫째 임신을 했을 때 태교로 뜨개질을 배우셨대요. 그때 남편 가디건을 용기내 만들었는데
0: 대박.
1: 마지막쯤 약간 잘못돼 못 풀고 대충 마무리했었는데 남편은 한 번 입고 그대로 보관만 했었던 태교로 시작했다가 화가 났던 슬픈 일화가 있네요. 라고 하셨는데
0: 네.
1: 선생님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죠?
0: 저는 진짜 못했고 저는 가디건 아직도 못 떠요.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보통 태교로 하면 아가 옷들을 많이 뜨시는데
1: 그치. 남편 옷을
0: 뜨신 게 진짜 이거는 찐사랑이다.
1: 아우 그쵸.
0: 네.
1: 이게 등판이나 이런
0: 그러니까요.
1: 게 크잖아요.
0: 그러면 코스가 예를 들면 애기 옷은 50코부터 시작하면 남편분 옷은 500코부터 시작 거의 10배가 넘게 걸리거든요.
1: 그렇겠다.
0: 진짜
1: 이건
0: 찐사랑. 네.
1: 오 그렇네. 7277님 덕분에 좋은 방송 듣는 중입니다. 젊을 때 뜨개질을 너무 많이 해서 세월이 흐르니 어깨가 아픕니다. 스트레칭 많이 하세요 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어디
0: 진짜.
1: 아픈 데는 없으시죠?
0: 네,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스트레칭.
1: 그렇죠. 이게 계속 한 자세로 집중하다 보면은 이런 근육통도 느낄 수 있을 것
0: 맞아요.
1: 같고 스트레칭 잘 해야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1: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이번에는 어떤 곡을 소개해 주시나요?
0: 네. 저 이번에는 제 최애 가수 존 레논의 러브를 들고 왔는데요.
1: 네네.
0: 제가 처음 덕질이라는 걸 시작한 게 비틀즈였어요.
1: 나 이거 노래 나갈 때 네.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0: 그래서 비틀즈 좋아하면서 좋아하는 마음이 이렇게 용기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구나를 가장 먼저 알게 해준 게 비틀즈라서 지금은 뜨개지만 그래서 뜨개를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1: 좋습니다. 존 레논 러브 함께 듣고 올게요.
0: 네.

0: CB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존 레논 러브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노래 나가는 동안 노래가 틀어지자마자 혹시 연세가 혹시 나이 여쭤봐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네.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아, 저는 00년생입니다.
0: 00년생.
1: 네네.
0: 00년생. 네. 그러니까 2000년에 태어나신 거죠?
1: 맞습니다.
0: 근데 취향이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아까 비틀즈 나왔고 아까 사실 강산에 좋아합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보이는 우리 홀리님은 너무 앳되고 정말 20대 이렇게 푸릇푸릇한 느낌인데 그 강산에 좋아합니다에서 설마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아까 김광진 분 네. 김광진님도 좋아한다.
1: 네. 그래서 나올 때 반가웠어요.
0: 네, 내일 토, 콘서트 티켓 끊는 것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1: 네, 다들 하지 마세요. 제가 가야 되니까.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0: 되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 보니까 네. 찐사랑이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재밌네요. 저랑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많이 나요. 많이 나요. 띠동갑도 더 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그쵸? 그쵸? 근데도 불구하고 김광진님을 좋아하고 강산혜님을 좋아하고 충격이네요.
1: 좋은 음악이 너무 많아요.
0: 그러니까요. 노래도 정말 그러면서 네. 비틀즈 성지순례도 다녀왔다고.
1: 맞습니다.
0: 영국에 네. 세상에. 진심이다. 좋아하는 것에 진심이다.
1: 맞아요.
0: 8727님, 저희 딸도 요즘 뜨개에 진심이에요. 지금 미국에 있는데 뜨개 모임에 갔다가 미국 할머니들 사랑을 많이 받고 있대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0784님도 우리 홀리님 덕분에 행여와 오랜만에 문자 보내요. 뜨개질 세상에 빠지면 나오기 힘들다죠? 저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좀 도전해보라고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1: 네, 0784님 진짜 뜨개질 꼭 해보세요. 진짜 평생 취미가 됩니다.
0: 평생 취미가 네. 될 수 있겠네요.
1: 왜냐면 실은 사두면 일단은 썩지 않고요.
0: 그쵸?
1: 하고 싶을 때만 들어서 잠깐 했다가 또 잠깐 내려놓고 이게 가능해요.
0: 그렇네요.
1: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서 그쵸? 정말 좋습니다.
0: 그리고 막 뭐 체력에 뭐 운동 같은 거는 체력 뭐 근육이나 맞아요, 맞아요. 관절이나 이런 게 있는데 뜨개는 사실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으니까
1: 네.
0: 그냥 내가 스트레칭만 잘하고 자세만 좀 올바르게 잘하면 오래오래 네. 할 수 있는 취미가 되지 않을까. 보기들에게 선물 팍팍 써드릴 직업주의보 네. 퀴즈 아까 주셨는데요. 한 번 더 내주시죠.
1: 네. 뜨개질은 실을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하나씩 이어가며 작품을 완성하는데요. 뜨개질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1: 1번 눈
0: 2번
1: 코
0: 3번
1: 입.
0: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뜨개질로 활동을 하시면서 책도 내셨어요. 책 이름이 뭐죠?
1: 네, 책 이름은 홀리의 코바늘 키링입니다.
0: 안 그래도 0134님께서 책자 구입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홀리의 코바늘 키링.
1: 네.
0: 이 책 처음 냈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1: 정말 책을 준비하고 출근 당일까지 실감이 안 났는데 제가 자주 가는 그 서점 오프라인 매대에 딱 진열된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아 내가 책을 만들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와, 책까지 내고 네. 또 스토어도 운영하고 계시고 네. 강의나 다양한 협업까지 하면서 네. 아 코바늘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구나 하는 경험. 경험해보신 거 있으신가요?
1: 네, 제가 아까 달리기를 좋아한다고 네네. 말씀드렸었잖아요. 어떻게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작년 11월 1일에 뜨개런을 제가 기획해서 했었어요.
0: 뜨개런은 뭐예요?
1: 다들 뜨개런이라고 하면 뜨개질 하면 달리는 건가? 뜨개질 하면서 막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건 아니었고 그냥 저처럼 뜨개질도 좋아하고 달리기도 좋아하는 분들을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같이 5km 정도 같이 달리고 뜨개질 나눠주는 그런 약간의 자선 행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0: 어머나! 뜨개질이라는 공통 취미를 가지고 사람들이 네. 모여서 운동도 하고
1: 맞아요.
0: 선물도 받아가고 자선
1: 네.
0: 행사
1: 네.
0: 진짜 코바늘이라는 기술 하나가 많은 무궁무진한 활동들을 만들어내는데
1: 네.
0: 우리 홀리님께서 직접 해보신 일 가운데 이것도 뜨개로 할 수 있어 싶었던 재밌는 일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1: 약간 제가 여행을 갈 때마다 이렇게 즉석에서 뜨개를 해서 나눠드리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또 뜨개 선물해주면 되게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여행을 더 즐겁게 만들어주더라고요.
0: 훌리님이랑 이야기해보면 훌리님이 진짜 뭔가 낭만적이면서도 엄청 야무지게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행을 가서도 같이 네. 만나는 인연에게 이렇게 뚝딱 한 자리에서 선물을 만들어주고
1: 네.
0: 어때요 반응이?
1: 되게 행복해하세요.
0: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이클로버?
1: 네이클로버. 네.
0: 그 네. 성수동이나 네, 네. 가로수길 같은 데 가면은 큰 가로수에 뜨개 옷을 입은 나무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1: 네.
0: 이런 작업도 홀리님이 하신다고요?
1: 저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좋아하는 그 부산 남포동에 뜨개 나무 옷피기 봉사를 한다 그래서 저도 참여해서 했었는데
0: 네네.
1: 뜨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0: 그래요? 네. 왜 옷을 입히는 거죠?
1: 이게 또 따뜻하게 해주려고
0: 겨울 되면
1: 있고, 네. 그리고 약간 놀러 오세요, 보러 오세요, 약간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네. 또 그냥 나무가 옷 입은 거 보면은 사람들이 와 예쁘다 하면서 눈길을 한 번 더 네. 가게 만들고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1: 맞아요.
0: 하다 보니까 여러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우리 홀리님은 뜨개를 가르치는 강의부터 키트 제작, 책, SNS 콘텐츠, 작품 판매 그리고 기업이나 기관과의 협업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의 일을 해오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일로 확장을 해나가고 싶으신지도 궁금하네요.
1: 약간 저도 이 질문을 듣고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또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좋아하는 가수분들과 또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바라고 있습니다.
0: 오! 뭐 굿즈를 제작한다거나
1: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0: 아니면
1: 그분들 뜨게 알려드리는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도 재밌을 것 같고
0: 뭐 또 무궁무진해요, 그죠?
1: 네.
0: 이 방송 들으면서 이렇게 취미, 뭐 굳이 뜨개질이 아니더라도 취미 네. 활동과 직업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 현실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저는 약간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 회사 밖에서 딱 10만 원만 벌어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0: 일단은
1: 진짜.
0: 10만 원만 네네. 벌어봐라.
1: 그 작은 목표를 정하면 작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일단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시작했을 때 이거는 그냥 취미로 했을 때가 제일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저도 처음 벌었던 게 딱 10만 원 정도였거든요. 막 재료비 빼고 이러면 거의 남는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평생 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딱 그때 들었었어요. 처음 수익을 만들었을 때. 그래서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다.
0: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1: 그때 23살?
0: 23살에 네. 그렇게 야무지게 시작을 하셨구나.
1: 오히려 현실을 잘 몰랐어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이 좋아하는 일, 방금 현실을 몰랐어서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1: 네.
0: 뭔가 좋아하는 일이 일이 되고 현실이 되면은 부담이나 슬럼프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1: 네.
0: 이런 적 있으신가요? 부담이나 슬럼프.
1: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좋아하는 일이니까 더 잘하고 싶고 더 오래 하고 싶은 마음에 약간 좀 너무 잘하는 사람이 진짜 많으니까 저도 조급함이 들고 어떨 때는 막 부러운 마음도 생기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근데 이거는 내가 평생 할 취미니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급함도 좀 내려놓게 되고 훨씬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진짜 평생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0: 뭔가 되게 철학적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 사실 우리가 이게 직업이 되고
1: 네.
0: 뭔가 그러다 보면은 집중하게 되면은 조바심이 나잖아요. 모든 일이든
1: 네네.
0: 뭐 저 같은 경우에 방송도 그럴 수도 있고
1: 맞아요.

0: 여러 가지 활동들이 아 나는 왜 제자리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잘하고 있지? 맞아요. 라는 마음에 초바심이 날 때도 있는데 길게 보면 된다.
1: 네. 꾸준히는 자신이 있으니까.
0: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1: 옥디님도 오래오래 해주세요.
0: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홀리님이 걸어오신 길을 돌아보면서
1: 네.
0: 내가 잘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1: 네, 사실 저도 뜨개를 잘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서요. 지금도 사실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진짜. 근데 하다 보니까 뭔가 저만의 방법이 생겼고 할수록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계시면 이 일을 할 때 행복할까? 내가 오래오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8766님이 남자도 뜨개질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 보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어때요?
1: 아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0: 할 수 있습니다.
1: 딱 시작만 넘기고 나면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딱 그것만 깨닫고 나면 그 뒤로는 다 비슷비슷해서 모든 걸 만드실 수 있게 됩니다.
0: 홀리님 SNS에 가면 그런 거 다 알려주시나요?
1: 아, 그럼요. 제 유튜브에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세요.
0: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코바늘 뜨개사 홀리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목표가 네. 있으면 들려주세요.
1: 네. 지금처럼 이렇게 뜨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는 서로 연결하고 그리고 뜨개의 재미를 이렇게 더 많이 알리고 싶고 책도 한 권 더 만들고 싶고 여기도 한 번 더 나오고 싶어요.
0: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저희 코너의 마지막 네. 공식 질문, 나에게 직업이란?
1: 네, 뭔가 저는 직업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내가 정한 나의 두 번째 이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실 뜨개사 홀리라는 것도 뜨개사라는 직업도 세상에 없잖아요.
0: 그쵸.
1: 근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표현하고 그렇게 스스로한테 붙여주니까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0: 네.
1: 뭔가 처음부터 정해진 직업을 찾지 않고 좋아하는 걸 계속하면서 그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만들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제가 정한 이름으로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해보고 싶은 바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야무져, 야무져. 자, 코 한 코 한 코 천천히 뜯어보면 어느새 작품이 완성되듯이 우리 홀리님도 지금까지 엮은 작은 코 하나하나가 모여서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다가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예쁜 것을 건네온 우리 홀리님께도 오늘만큼은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응원이 선물처럼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자, 내주신 퀴즈의 정답을 발표할게요. 드럼 주세요.
1: 2번 코입니다.
0: 네,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홀리님 함께해 주신 소감 나눠주세요.
1: 네, 제 첫 라디오를 복디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요. 오늘 함께 들어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홀리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김동률 사랑이 네.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선곡을 했는데 이유가 네. 있으신가요?
1: 이제 10월이고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 저는 김동률님 목소리가 제일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를 따뜻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0: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칠게요. 자, 내일은 보기들의 건강주치 선생님들과 함께합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1: 두근두근.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4: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 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8: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9: 하느님 감사합니다.
7: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